네, 듣고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그런 곡이죠. 제이슨 브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아침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오프닝 얘기를 드리니까 이렇게 같은 번호로 반복되는 이 번호판을 촬영하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오늘 아침에 장서영 작가님도 6하고 8인가 빼고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아 7하고 77776666만 남으셨대요. 그리고 5333님도 저도 3년 동안 1부터 9까지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4444가 가장이나 그렇죠. 저도 1111 9999 다 모으고요. 이제 다른 버전 1000번 2000번 3000번 이것도 이미 다 사진 찍었습니다. 라고 6630님 대단하십니다. 하긴 이런 게 있으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그래도 조금은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3, 4부는 아침 초대석이 오랜만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근에 뭐 꼬꼬무 아저씨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그 꼬꼬무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이시자 또 정말 30년이 넘는 그런 연기 내공을 지니시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장현석님과 네, 아침 초대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3, 4부 혹시 현성 배우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고

0: 전화나 뭐 안부 전해주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문자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들 주시면 제가 이따 10시에 현성씨 오시면 같이 물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꾸며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자.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제이슨 브라즈의 첫 곡과 뭔가 결이 닮은 네, 어쿠스틱해서 그런가? 6378님 아, 안 그래도 지금 상암동이 하늘이 굉장히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빗방울도 조금 보였거든요, 출근 때. 근데 지금 여기 전남인데요. 비가 오네요. 출근 때는 햇빛이 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호흡 가만히 있어보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조금 전에 전북 김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인데요. 아,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정말 뭐 같은 얘기지만 뭐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가능하시면 예, 피해서 가시고 특히 이런 날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접근을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올여름 특히 뭐 폭염 아니면 호우 이런 재난 안내 방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피해는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567님은 오늘 아들이 입대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강원도로 가고 계시대요. 아, 부대로 아예 입대를 하시는구나.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하나? 조금 날이 풀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비가 오니까 아무튼 1년 6개월 건강하게 복무 잘 마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수범 씨, 네, 어머니 걱정하시는데 씩씩하게 오늘 예 앞으로 1년 6개월 정말 건강하게 네, 복무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딱 쉬고 싶은데 어머니가 드실 약이 하루치밖에 안 남아서 빗속을 뚫고 병원을 다녀와야 하겠네요. 간 김에 병원 앞 꽈배기 집에서 어머님 사다 드려야 된다고. 아, 병원 가실 때마다 꽈배기를 사다 드리시는군요. 자, 조심히 다녀오세요. 4897님. 네, 좋은 일 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요. 그에 문의가 있었는데 제가 음악 감독을 맡게 된 음악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제 이제 개봉을 한 거죠. 네, 고스트 밴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인 미타가 노래하는 Dear Star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실 우리 경서 씨가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셔서 고스트 밴드 OST 중에서 경서 씨의 목소리로 Dear Star 준비했습니다.

네, 경서의 목소리로 애니메이션 고스트 밴드 OST에서 Dear Star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저 애니 너무 좋아하는데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정재현님. 네,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자화자찬이 되니까 그래도 조심스럽게 네, 주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한 2년 정도, 물론 뭐 매일 이 작업만 한 건 아니었지만, 예, 저도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제주도가 아직도 이렇게 덥다고, 어젯밤 12시에도 29도가 넘었다고, 5223님이, 아, 아직까지 폭염이 안 끝났다고 하셨는데, 참, 올여름, 그러네요, 정말. 네. 아무튼, 이제 뭐, 더위야 조금 있으면 꺾이겠지만 지금 아까 호우경보 뭐 이런 거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모두 조심하시고요. 또 월요일이니까. 아이고 89년생 우라들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인데 비가 오네요. 그래도 뭐 보정하면 맑은 날처럼 나오겠죠? 야외 촬영인가요? 2175님 예, 뭐 두 분의 사랑이 모든 날씨를 이겨낼 수 있을 아름다운 촬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학생 딸, 아들 둘 다 방학이 끝나서 이제 기숙사 또 자취방으로 어제 보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갖고 허전합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보고 싶어요. 라고 1674님. 아, 손주가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 그랬나? 자식들은 하루밖에 안 돼도 또 금방 그렇게 네, 놓아줄 수 있어야죠. 네, 다들 잘 할 겁니다. 네. 자, 1142님 아침 일찍 아니다. 어제부터 칼림바를 배우고 계시다고. 그 칼림바 사실 되게 큰 것도 있지만 정말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소리는 약간 실로폰 비슷한 네, 이런 아프리카 악기잖아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꼭 들으려고 그러면 강좌가 폐강되거나 아니면 제가 시간이 안 맞거나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지금은 한 단순한 곡밖에 못하지만 소리가 예뻐서 연습도 재밌습니다 하셨는데 나중에 좀 되면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한번 보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팅입니다. 1142님 이어서 4988님이 신청하신 존박의 목소리 꿈처럼 듣고요. 저칼로리 시사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사용하셨을까요? 지난 5월부터 이제 1,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오늘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 9월 1일이 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 중에서 약 3조 4,500억 원이 지금까지 사용이 됐고 근데 아직 하루 남았는데 약 1,000억 원 가까이가 남아있대요. 950억. 남은 금액은 카드사나 또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직 돈이 남아있다면 이거 아깝잖아요. 날아가면 가까운 편의점에 쇼핑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떡지순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빵지순례는 이제 심심찮게 들려오는 표현인데 바로 떡 버전이 되겠습니다. 최근 MZ들 중심으로 이 유명한 떡집을 찾아다니는 떡지순례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뭐 그동안 두쫀쿠 뭐 버터떡에 이어서 자 정말 떡은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식품이니까 새로운 디저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뭐 호박떡에 카스테라 가루를 묻힌 인절미, 백설기에 치즈와 토마토 소스를 넣은 피자설기. 맛이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SNS에서 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너무 유명한 그런 떡집은 5시간까지 기다려서 떡을 살 정도라고 하는데 자 이제 뭐 떡 좋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이란 말도 다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 때문에 아니면 뭐 두 대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차를 대놓은 그런 불법 네, 그런 주차 때문에 한두 번쯤은 운전하시는 분들 다 한번 인상을 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나 상가 같은 주차장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주차 빌런 이 행위 제재가 강화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유지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부족해서 단속이 어려웠대요. 근데 앞으로는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면 처음에는 셉니다. 처음에 적발되면 100만원, 두 번째는 300, 세 번째부터는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주차장 관리자는 먼저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거부하면 이제 그때 지자체에 요청해서 견인을 할 수 있답니다. 아, 다 떠나서 자기가 되면서 알죠. 이러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못 되겠다. 자, 그런 상식부터가 먼저가 돼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주차의 기본은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차할 때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통 이것을 걸어둡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특히나 이중주차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차를 밀어야 되니까 얘를 풀어놔야 하고요. 근데 뭐 차종에 따라서 어떤 차는 이거를 이제 잠그지도 않고 그냥 차 시동을 끄면은 안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은 일반 브레이크 말고 떠올리는 바로 요게 있죠. 네. 이게 원래는 운전자의 좌측이나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데 자,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는 이 장치는 무엇일지가 오늘 퀴즈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미니를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은요. 샤데이가 노래합니다. By Your Side.

자, 오늘의 힌트송. 네. 샤데이의 By Your Side 였는데요. 자, 정답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였습니다. 네, 옛날 생각하면 항상 진짜 주차하면 항상 드드득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도 있었는데 물론 뭐 언덕에 주차할 땐 이거 당연히 채워야죠. 근데 최근에는 어떤 차종에 따라서는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3969님처럼 풋브레이크로 이렇게 된 것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일반 브레이크 말고 주차할 때 이렇게 거는 거를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앞에 달렸을 수도 있고 전 지금 20만 킬로째 달리고 있는 붕붕이를 타고 알바 가는 중입니다. 요즘 차에는 없기도 하죠. 사이드

드드득 올리는 맛이 있어요. 다 올라가면 우직하는 소리도 나고. 상대는 이 손맛 아시죠? 예. 어떨 땐 너무 땡겨가지고 차에 무리가 가나? 그리고 스턴트 하시는 분들 왜 급회전할 때 보면 이거를 푹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예 이제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자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을 다섯 분입니다. 저도 엊그제 사이드 기어 올리고 잠수탄 차량 때문에 수업을 못 갔어요. 아 사이드를 올려놓고 남의 차를 막고 수업을 못 가는 일이 아니 그 잠깐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 수업을 하나 놓쳐서 어떡하죠? 서로 좀 배려합시다 라고 7529님 아, 마음 푸시고요. 요즘에는 사이드 종류도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해서 렌트카 빌릴 때 한참 못 찾아서 고생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전처럼 막대기로 있을 때가 편했다고요. 라고 4469님. 그게 진정한 사이드 브레이크죠. 그리고 7529 우진옥 나영미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유가 지원금을 아직 안 쓴 분이 있다고요? 오늘 아침 가족 중에 있어요? 진짜? 라고 0414님. 혹시 오늘까지 쓸 수 있으니까 나 아직 못 썼어 하시는 분들 네 사연 주시면 저희가 커피라도 한 잔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봉황새 느낌이에요. 네 자 이어서 로드 스튜어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Have I told you lately I love you?

네, 스티븐 비숍 투씨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었죠. 7008님이 신청하셔서 It Might Be You 들었어요. 노래가 너무 예쁘고 뭐 미세스 다우파이어도 이미 오래된 영화이지만 가장 먼저 아마 남자 배우가 여자인 걸로 이제 꾸며서 특수분장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대배우 더스틴 호프먼이 이제 여장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영화 봤는데 3분의 1

0: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꽤 화제가 됐던 영화였고 거기에 아름다운 주제곡이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자, 9시 55분이 조금 지났어요. 노래를 듣기에는 남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아까 그 미세스 다우트파이어 주연, 예, 거기는 로비 윌리엄스죠. 로빈 윌리엄스였고요. 더스틴 오프만은 아까 It Might Be You가 등장했던, 흘렀던 To See. 둘 다 정말 너무나 능청스럽게 말투까지 여자처럼 했었죠. 그리고 아까 고유가 지원금 아직 950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검색해봤더니요, 저 200원 남았어요. 송혜민님,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구님도 저는 그래서 어저께 안 쓴 거 몰아서 다 썼다고. 7684님은 고유가 지원금 받은 기억이 없는데 받은 첫날 다 써가지고 아, 기억 저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남아있는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쇼핑이라도 하시는 게 남는 거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네, 10시 이후에 3, 4부 장현성 배우 모시고 아침 초대석 진행할게요. 네,

0: 에반 헨슨이라고 이미 8월 1일부터 공연이 시작됐던데 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제주는 아직도 열대야에 덥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앞에 숫자가 9가 되면 물론 10월까지 덥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심리적으로 그래도 견뎠다라는 기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는 나라가 생각났어요. 네, 저 아래쪽 호주 출신 밴드 Man at Work라는 Work라는 팀에. 사실 이 팀은 거의 70년대 말부터 활동을 했고요. 히트곡도 꽤 많고 근데 너무 쉽게 잊혀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보통 그 외국에서 공사할 때 man at work라고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잖아요. 이 팀은 진짜 오늘 제가 선곡한 이 Who Can It Be Now, 우리 의역을 하자면 이 시간에 누구지? 이라는 노래로 혜성처럼 큰 사랑을 받았던 밴드이기도 하고요. 네. 자, 지금은 좀 활동이 아쉽지만 수많은 히트곡을, 그래서 It's a Mistake를 틀까 하다가 그래도 이 팀의 대표적인 히트곡이라서 Who Can It Be Now, 특히 콜린 헤이라는 그 프론트맨의 아주 그 창법이, 이런 사람은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개성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자, 호주,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호주 출신 밴드 Man at Work입니다. Who Can It Be Now?

0: 네, 아주 귀에 박히는 멜로디죠. Man at Work의 Who Can It Be Now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들었고요. 아, 10월 달에 호주 가서 호주라는 단어가 지금 너무 반갑게 들린다는 장수영님. 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요. 이 노래는 꼭 가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라고 9629님. 아마 그래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아침 초대석, 특별 초대석 배우 장현석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아, 지금 사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거기 모니터 표시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는 라디오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혹시 형편 되시면 스튜디오 안을 보시면서 우리 현성 배우님 얼굴도 마주하고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팀협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에어비앤비, 서울 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 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그 누구도 혼자이고 싶진 않지만 인간은 늘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럴 때 먼저 손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아침 초대석은 특별히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의 레리 머피 역을 맡은 배우 장영성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할게요. 장영성 씨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영성입니다.
0: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7: 잘 지내셨죠?
0: 예. 사실 저희는 이제 옆집 차디.
7: 그렇죠. 예.
0: 네. 이현우 씨가 맺어준 인연으로 이제 가끔 안부도 전하고 이런 사이가 됐는데.
7: 그렇습니다.
0: 네. 아이고, 아무튼 오늘 특별히 디어 에반 헨슨이라는 작품이 보니까 올 1일 날부터, 8월 1일부터 공연은 올라갔더라고요.
7: 네, 지금 공연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보니까 월요일 빼고는 계속 공연이 있어서.
7: 그렇죠.
0: 이 귀한 쉬는 날 아침부터 저희가 불러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7: 네, 뭐 엄밀히 얘기하면 월요일도 쉬는 날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S본드에서 꽃고무 촬영이 항상
0: 월요일이구나.
7: 있어서. 네.
0: 그럼 오늘도 가셔야 돼요.
7: 이거 끝나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들르는 기분으로.
0: 아, 그러셨구나.
7: 네네.
0: 아, 진짜. 뭐, 근데 라디오는 워낙에 뭐 스페셜 게스트도 많이 하셨고.
7: 네네.
0: 친근한 미디어이시죠?
7: 저는 그냥 뭐 친근하다기보다는.
0: 네.
7: 라디오를 너무나 사랑하는 1인으로서.
0: 네.
7: 그냥 오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 사춘기,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를 건너온 그 모든 시절이 소환되는 느낌?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그 순간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0: 아.
7: 굉장히 저는 라디오를 사랑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오죽하면

0: 팬분들이 아까 짱디라는 닉네임까지
1: 아, 네네, 있었죠.
0: 어쩌다가 네. 장에서 짱이 된 거죠?
1: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애칭으로 붙여주신 보니까. 것 같은데 저는 네. 뭐 감사하게 네, 듣고 네.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짱디 장현성님과 함께 뭐 작품 얘기뿐만 아니라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 네. 가지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녹화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이 작품을 좀 진짜 조금은 제가 생소한 이름 작품이긴 그렇죠. 해요. 그런데 네. 보니까 2024년에 일단 국내에서 초연을 했고 네네.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까지는 들었는데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그러니까 뭐 아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Dear Evan Hansen 미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공연입니다.
0: 아 그런가요? 아,
1: 난리가 났죠.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0: 아
1: 몇 달 전에도.
0: 네.
1: 하여튼 그런데 왜 이 일단 제목이 Dear Evan Hanse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반 헨슨에게 보내는 편지의 아. 이제 시작이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에반 헨슨이라는 한 이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소년이 이제 의사에게 치료로 받은 처방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0: 아하. 자기한테 편지를 써봐라.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는데 우연히 그 편지를 프린터 학교 프린터실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다가 네. 다른 친구 누구로 하나를 만나서 소동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편지가 그 친구한테 넘어가게 되죠.
0: 저런.
1: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그 다음 날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사망을 하게 돼요. 저는 그 친구의 아빠.
0: 아빠.
1: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Dear Evan Hansen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0: 네네.
1: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둘이.
0: 그렇죠. 그 개인적인 편지를 갖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사적인 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 아들은 사망한 제 아들은 굉장히 이게 사고뭉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보는 제 아들의 친구에게서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들을 다시 추억하게 되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상처와 치유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아버지 역할 때문에 네. 아까 보니까 1막에서 현성 씨의 연기를 보다가 같이 우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1: 아, 예, 더러 계십니다.
0: 네. 근데 아우, 근데 그렇게 매번 공연하실 때마다 그렇게 오열하고 이런 연기를 하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될 텐데.
1: 맞아요.
0: 특별히 좀 건강 관리 우리 좀 건강 관리 해야 될 나이. 저희 이번에 비행기 타는데 거의 아, 나 왜 이러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1: 그렇죠. 이제 뭐 예전 뉴저지가 아니실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네. 관리 좀 하세요.
1: 저희는 뭐 이제 어쨌든 직업이 뭐 마찬가지시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0: 특히나
1: 뭐 정서적으로
0: 뮤지컬은 더 네네. 그렇죠.
1: 감정 노동이 물론 앞섭니다만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러니까 운동 선수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죠. 네.
0: 그렇죠. 네. 사실 공연 기간 중에는 특히나 운동 선수 못지않은 컨디션을
1: 맞습니다.
0: 유지를 하셔야 될 테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머피 집안에 일단
1: 가장이죠.
0: 돌아간 네. 아들 말고도 네. 배역들의 이름 보니까 머피들이 꽤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신시아 머피 부인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그 완벽한 중산층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 안에 굉장히 많이 균열이 가 있는
0: 사실
1: 그런
0: 뭐
1: 집이죠.
0: 웬만하면 다 균열이야. 그때 그때 때우면서 사는 건데.
1: 그렇죠.
0: 아 근데 뭐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역할이시고. 근데 보통 뮤지컬도 어떤 거는 아예 대사까지 막 다 뮤직 그 노래로 하는 경우도
1: 네네.
0: 있고.
1: 네네. 송스루라고 하죠. 아, 모든 게 다 노래로 되는. 네.
0: 이 디어 에반 헨슨 같은 경우에는 헨슨 같은 경우에는 송스루입니까 아니면은
1: 그렇진 않고요. 사실은 이 작품은 아주 섬세하게 세공된 리얼리즘 사실주의 연극에 가깝습니다.
0: 오.
1: 네. 그런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0: 네.
1: 근데 또 노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리드미컬한 노래들이 왜 뭐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라라랜드라는 작품이 있었죠.
0: 네네.
1: 그리고 위대한 쇼맨. 네, 같은 창작팀이 만든 작품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음악적인 완성도는 뭐 이루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0: 검증이 된 팀들이.
1: 네네네.
0: 초연 때도 이미 2025년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작품상 또 프로듀서상을 이때도 현성 배우가
1: 네네, 했습니다.
0: 하셨던
1: 네.
0: 거고.
1: 네.
0: 아니 요즘에는 그 코로나 이후로는
1: 그렇죠.
0: 디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뮤지컬 쪽은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0: 시간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암만 해도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적인 특성상 배우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치 공연 중에는 그러니까 연습 공연 중에는 야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 왜냐하면 감기 같은 것도 걸리면 안 되고 예,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도 왜냐하면 저 정말 수고롭게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한테 요만큼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연을 보여드린다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배우들이 정말 조심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고 뒤풀이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예, 그냥 살살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사실 이쪽 동네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후배들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0: 맞아요,
1: 가지고.
0: 맞아요.
1: 근데 아무튼 뮤지컬은 서로 매일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끝났을 때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저안 그래도 요즘 점심시간에 드라마 유령을 다시 보고 계시다는 0402님이 현상 배우님 보고 아, 이분은 왜 나이도 안 먹지? 했는데 어쩜 라디오에 딱 나와서 젊음은 유전인가요? 특별 관리하세요라고.
0: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글쎄요. 뭐 암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암만
1: 네.
0: 해도 조금 이렇게
1: 관리를
0: 후배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고 뭐 형님도 그러시지만
1: 네.
0: 그래도 운동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1: 아우,
0: 그렇습니다.
1: 운동하시는구나. 예. 자, 아무튼 이 디어 에반 헨슨의 래리 머피는 아버지인데 여기에서 그 래리 머피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무너지는 래리의 모습 볼 때마다 눈물 나요. 일막에 목 놓아 엉엉 우시는데 어우 연기 미쳤습니다. 부부 싸움 하시는 장면은 웬만한 드라마 하이라이트 보는 것 같아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뜯어말릴 뻔했다고. 이게 진짜 어디서 하시죠? 이 공연이?
0: 아, 저 신당동의 충무 아트센터라는
1: 아,
0: 극장이 있고요.
1: 충무. 그러면 오늘은 공연이 없고
0: 네.
1: 이제 매주 그러면은 화수 목금토일 이렇게 공연을.
0: 그렇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보니까 아까 그 에반 헨슨은 한 서너 명 정도의 이름이 있는데
0: 네, 세 분이 트리플 캐스팅이죠?
1: 아,
0: 네.
1: 그렇군요. 근데 정작 우리 래리 머피 역할은 한분 현성 배우님밖에 없어서 제가 걱정했더니 아니다, 더블이 있다라고
0: 네. 저도
1: 하셨는데.
0: 뭐 이래봬도 체력 소모가 좀 있는 편이라서.
1: 네,
0: 네.
1: 이래봬도가 아니라 오열을 한다니까요, 일막 때. 근데 이번에 그러면 그 작품을 준비하실 때마다 그래도 캐릭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무대 올리기 전까지 뭔가 연구나 고민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특히 래리 머피를 맡으시고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0: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 배역의 문제라기보다는
1: 네.
0: 이 배역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뮤지컬 하면 흔히 연상하시게 되는 어떤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화려한 무대에 뭐
1: 네.
0: 반짝거리는 의상을 입고
1: 그렇죠.
0: 뭐 다리를 촥촥 맞춰서 이렇게 뭐 춤을 춘다거나 분주를
1: 앙상블들
0: 한다거나
1: 막 나와가지고 예,
0: 그렇죠.
1: 그런 장면들.
0: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뭐쇼 뮤지컬은 아니고요. 정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섬세한 감정들을 잡아내서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더러는 찔릴 수도 있고 더러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섬세한 연기와 이큰 극장에서 보여지는 그 에너지 이것을 같이 보여드린다는 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이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1: 사실 장현성 배우는 뭐 처음 시작부터 무대에서 지금 30년이 넘어가는
0: 어우,
1: 시간인데, 예. 네. 그리고
0: 어떡하죠? 30년.
1: 아까 또 저하고 또 갑자기 더 가까워진 계기가 현성 씨도 아들 둘, 저도
0: 그렇죠.
1: 아들
0: 네.
1: 둘이다 보니까 현역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0: 그렇죠. 네.
1: 이게 뭔가 그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나이 좀 들어서 가까워지기가 쉽진 않은데
0: 맞아요.
1: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울타리가 많이 낮아졌고
0: 네.
1: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 정말 좀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작품을 하실 때는 작품이 끝나도 배우들이 좀그 안에 갇혀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0: 그럴 때가 있죠. 네.
1: 이번 작품도 평소 때 어떠세요? 작품 끝나면 좀 금방 훌훌 털어내는 스타일이십니까?

0: 아니면 좀 갇혀 계신 스타일인지.
1: 그 다음 작품이 빨리 결정이 돼서 다음 작품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틀어지고요. 네. 그게 조금 정답이네. 시간이 길리면 네. 시간이 걸리면 암만 해도 좀 더 오래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0: 네. 그래도 오히려 다음 작품이 특히 이렇게 에너지나 감정적인 소모가 있을 때는 빨리 이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죠.
0: 그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계속 그 아까 오시기 전에 조금 살펴봤더니 문외가 끊이지 않고 특히나 2000년대, 2020년 이후로도 꽤나 크고 작은 무대를 네네. 방송뿐만 아니라 네. 그 무대에서 작품을 하고 계셔서.
1: 암만 해도 그 연기를 할 때 가장 큰 기쁨은 무대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0: 역시.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즘에 어떤 노래를 듣고 계신지 궁금해서 노래 좀 추천곡들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노래 한 곡 좀 듣고 어떤 곡을 우리 장현성 배우는 평소 때 듣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좀 얘기 좀 하죠.
1: 네.
0: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제가 추천한 첫 번째 곡은 스팅의 프레자일입니다.
0: 이야, 이거 정말 대단했죠.
1: 아, 대단했죠.
0: 네. 언제 알게 되신 거죠? 이 스팅의 프레자일은?
1: 저는 그 폴리스의 베이시스트 시절부터 네. 제가 약간 그 베이시스트에 대한 호감이 우리 저 윤상 형님도 베이시스트 출신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좀 멋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였는데 스팅으로 이제 솔로 데뷔를 하신 이후부터의 그 음악들이 저의 그냥 사춘기를 지배했죠. 그래서 아, 정말 멋지다. 저 네. 음악도 저 사람도.
0: 맞아요. 네. 현성 씨도 혹시 베이스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베이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 어쿠스틱 기타를 기타. 그냥 아마추어로 취미로 조금씩 해봅니다.
0: 에이, 네. 그게 어디예요? 근데 아무튼 이때는 저하고 뭐 좀 한 두 살 정도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네네. 정말 대단했죠. 스팅 남자가 봐도 반한다.
1: 너무 멋있었어요.
0: 네. 특히 이 프레자일은 폴리스 이후에 정말 그 Nothing Like the Sun이라는 앨범에서 네네. 국내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그러면 현성 씨가 추천한 첫 번째 곡으로 이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니, 얘기를 좀 나눌려니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따가는 이제 광고 듣고 오늘 또 추천해 주실 다른 노래도 들으면서 얘기 이어가겠지만 이따 그거 여쭤볼게요.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들 역을 맡은 코너 머피 보니까 조민호, 김수호 배우 네. 좀 많이 친해지셨나요?
1: 뭐 그렇죠. 한만 해도.
0: 요 얘기를 해볼게요.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065님도 너무 우리 현성 씨 반겨주시고 계시고요. 아니 제가 조금 무지했네요. 이 작품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사실은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의 연출을 맡은 김나영 프로듀서라고 계신데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제 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굿모닝 FM의 연출을 맡고 있는 최민영 PD가 이제 대신 그 2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휘를 하고 계실 건데 이 디어 에바넨슨을 초연 때 보셨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최민영 PD님 제가 처음 딱 뵀을 때부터 네. 뭔가 이렇게 그 지적 수준이 높아 보이시고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0: 네. 가장 어린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세요.
1: 반갑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너무 낭만적인 직업이죠. 라디오 PD.

0: 코너 머피, 조민호, 네. 김수호. 그럼 에반 헨슨 그 이제 그 주인공은 중에서 처음부터 사망하는
1: 그러니까 건가요? 뭐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작품의 구성이 재미있는 게 네. 이 코너 머피가 제 아들인데 네. 실제로 제 친아들은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 2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에서 저랑 마주치는 시간이 한 10초? 밖에 안 됩니다. 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냥 번개같이 헤어지는 그리고 오. 공연의 대부분을 이 에반 헨슨이라는 친구가 네.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와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의 모습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0: 아.
1: 그래서 실제로 아들과 같은 그 감정을 나누는 장면들은 에반 헨슨과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0: 그렇군요. 네. 보니까 캐스팅이 아까 트리플이라고 하셨는데 박강현, 네. 임규형, 나현우.
1: 네.
0: 사실 방송에서 이런 질문하면은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1: 네.
0: 그래도 뭐 좀 특별히 더 정이 가는 에반 헨슨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앞으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1: 네.
0: 또 뭐 더 공연하시면서 또 가까워지실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이 뭐 어차피 이 친구들이 네. 이 시간에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직.
0: 네.
1: 네.
0: 근데 나 다시 듣기로 누군가 친구들이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1: 그 뭐 박강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한국 뮤지컬계 그렇죠. 대들보입니다 지금.
0: 네네.
1: 뭐 대단히 믿음직한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이 분장실을 같이 쓰거든요 저희가. 그 이제 에반과 저 레리가 같이 분장실을 쓰는데 분장실에서의 태도도 너무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들, 든든한 아들 이런 느낌이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임규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친구인데
0: 오.
1: 아직도 옆에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막내 아들 쳐다보는 것처럼 웃음이 지어지는 정서적인 그 참 큰 위로가 되는 친구고
0: 네.
1: 나현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건강합니다.
0: 오.
1: 네. 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 친구를 보면 그대로 또 그 기쁜 마음이 들고 그냥 아주 큰 장점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
0: 네.
1: 뭐 늘 분장실 즐겁습니다. 분장실이. 네.
0: 네. 역시 두루두루 다 칭찬을 해 주셨고요.
1: 제가 경력이 30년이 넘는데 잘 빠져나가죠.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하긴 뭐 맘마미아는 거의 10년 넘게 지금 하셨잖아요.
1: 그렇죠. 네, 여러 시즌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작품이 될 때 전 궁금한 게 이제 장현성 배우 정도 되면 이쪽 극단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모셔가려고 처음부터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이런 공모가 떴을 때
1: 네네.
0: 소위 말하는 오디션을 보시게 되는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1: 오디션을 봤죠. 네, 오디션 봤는데 이제 그 히스토리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 맘마미아라는 작품을 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오래전에 학전이라는 극단에서 뮤지컬로 데뷔를 했었지만
0: 네.
1: 그때는 뮤지컬의 볼륨이 지금처럼 커지지가 않았었죠.
0: 네.
1: 이 장르적인 볼륨이.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 뮤지컬의 이 컴퍼니나 배우들의 수준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이미 입증도 됐고.
1: 그렇죠.
0: 네.
1: 제가 다시 뭐 진짜 손톱만큼 알려졌다고 저 뮤지컬 어디 가서 자칫하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나 뭐 제작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몇 차례 고사를 정중하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0: 네, 그럴 수 있죠.
1: 네네. 네. 근데 이제 김은정 감독님, 음악 감독님께서
0: 아.
1: 네,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가 맘마미아라는 작품인데 제안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셔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팝 뮤지컬이고 본인이 음악 감독이시니까
0: 네.
1: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오디션을 본 거죠. 네, 그리고 그 작품을 하다가 이제 에반헨슨이라는 팀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오디션을 보고.
0: 그럼 여기도 김문정 감독님이
1: 여기는 하세요? 이 음악 감독님은 다른 분이신데 그쪽에서 또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제안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뮤지컬은 이 캐스팅 과정이나 이런 게 정말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배우들이라도 뭐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모두가 다
0: 내 자리 내놔라 이건 없다.
1: 그렇죠. 다 같이 공정하게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하죠.
0: 네. 그렇군요.

0: 자, Dear Evan Hansen에서 우리 아버지 역할을 맡게 되신 이미 8월 1일부터 이렇게 레리 머피 역으로 지금 공연을 하시고요. 월요일만 공연이 없는데 저희가 어렵게 자리에 아침부터 좀 초대를 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천곡도 듣고 가죠.
1: 네, 제가 두 번째 추천곡은 어째 이렇게 곡을 가져오다 보니까
0: 네.
1: 오늘 날씨하고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네. 프레자일도 그렇고.
0: 그러게요. 비가 네. 와가지고.
1: 오늘은 제가 그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 도니제티의 오페라에 나오는 곡이죠. 요거 네. 준비했습니다.
0: 아, 평소 때 이런 곡도 좀 들으세요?
1: 자주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오페라의 곡들이 대부분 이제 이태리어인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때는 가사가 안 들리는 아름다운 성악곡이
0: 네.
1: 훨씬 더 마음을 뭐랄까 그
0: 뭔지 알아요. 저.
1: 유연하게 풀어 이완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1: 네. 네,
0: 너무 가사가 잘 들리면 또 음악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적 즐겨 듣는 곡입니다.
0: 네,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남몰래 흐르는 눈물 잠시 듣고 오죠.

0: 자, 장현성 씨가 두 번째로 추천해준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1: 너무 좋죠?
0: 예, 오늘 같은 날 정말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저희가 노래 듣는 사이에 꼬꼬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이게 5년 됐어요.
1: 돼갑니다. 네.
0: 그렇죠. 근데 워낙에 거기에서 뭔가 그 중심 축을 잡아주고 계신 스토리텔러여서 그런지 저는 진짜 그 프로그램 재방도 엄청 해서 보이면 그냥 멈추고 보게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현성 씨 개인적으로는 꼬꼬무 어떤 본인의 어떤 의미이신지.
1: 글쎄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배우는 어떤 작품이든 간에 짧으면 4, 5개월. 길면 한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그
0: 촬영 기간.
1: 만드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 그 시간이 제한이 돼 있죠. 작품에 대한.
0: 맞아요.
1: 그런데 꼬꼬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0: 5년.
1: 5년 가까이 돼 가니까 제 네. 인생의 가장 긴 작품인 것이고요.
0: 아.
1: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일정 자체가 원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안부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그 기쁨이 기쁨을 줍니다.
0: 그렇죠.
1: 저한테.
0: 매주 새로운 분하고 만나서
1: 그렇죠.
0: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그리고 또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이쯤 되면 사실은 일부러 예전처럼 야 뭐 만나서 뭐 밥 한번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딱 그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더러 뵐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윤수상 형님처럼 DJ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0: 아, 네. 아이고 뭐 부러울 것까지 지금 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거기 다른 탤러들하고
1: 네.
0: 녹화를 겹쳐서 하시는지 아니면 다 따로따로 녹화를 하셔서 편집을 하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1: 아, 녹화는 다 따로따로 하고요.
0: 아.
1: 네, 대신 그 대본에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 지점을 정확히 지키죠.
0: 그렇죠.
1: 네, 왜냐면 편집을 좀
0: 같은 질문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1: 그렇죠. 네.
0: 어쩔 때 동시에 막 세 분 이렇게 편집될 때 톤들이 다 달라갖고 또 그런 보는 재미도 있었고.
1: 그렇죠.
0: 자, 이거는 1204님께서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배우 장현성에게 단 하나의 배역만 허락이 된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역대급 스릴러 악역 vs 초등학생들도 와서 안기는 국민 꼬꼬무 아저씨 어떤 쪽이 더 끌리세요라고.
1: 이게 지금은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초등학생들도 와서 안기는 국민 꼬꼬무 아저씨입니다. 네.
0: 아, 망설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1: 그럼요, 그럼요. 이제 제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0: 그렇죠. 자, 오늘 물론 뭐 작품도 작품입니다만은 그 실제로 그때 왜 큰아드님하고
1: 네.
0: 떠났던 여행도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1: 아, 그렇죠. 저희가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0: 맞아요. 또 그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1: 네.
0: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1: 아, 네.
0: 둘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내기 대학생이 됐다고
1: 네,
0: 들었고.
1: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입생이 됐고요. 첫째는 네. 작년 말에 제대해서
0: 네.
1: 지금 3학년 복학했습니다.
0: 아, 복학했구나.
1: 네.
0: 근데 혹시 아들 둘 중에서 나도 아버지처럼 뭔가 스크린이나 화면에 나오는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친구는 아직
1: 저희 큰애는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윤상 형님 대학 후배 될 건데
0: 네.
1: 네.
0: 아, 경희대인가요?
1: 네네.
0: 오.
1: 학교에서 밴드 기타리스트를
0: 기타 네. 아, 베이스면 더 좋았을 텐데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여튼 그냥 취미로
0: 취미구나
1: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연극영화과 있는 학교기는 한데 그 전공은 경영대고요
0: 네.
1: 그냥 동아리로 연극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서 조금씩은 발을 담그고
1: 네,
0: 그러니까 있구나.
1: 인접 영역에 있어서
0: 인접 영역.
1: 제가 뭐 기대 반 불안 반 그런 심정입니다.
0: 그러시군요. 그건 뭐 아이들이 자기들이 자기 인생.

0: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특히나 그리고 왜 또 같은 예대 출신으로서 네네. 지금 장항준 감독님 난리가 났잖아요.
1: 아, 그렇죠.
0: 혹시 네. 그 이후에 연락은 자주 하세요?
1: 지난주에 네. 만나서 뭐 간단히 소주 한잔 했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군요. 아니, 너무 좋겠어요. 주변에 또 그런 동기들 잘 되고 이럴 때 보면은.
1: 그렇죠. 근데 암만 해도 장항준 감독은 제가 보기엔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조금 과하게 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0: 이 얘기 들었어.
1: 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0: 잃을 게 없어요. 일단 네, 너무 잘 되셔서
1: 부디 잘 유지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친구의 마음입니다. 네,
0: 진짜 찐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한 곡, 아 원래 네 곡을 저기 선곡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듣고 네. 얘기하죠 또 어떤 곡?
1: 네, 다음 곡은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이고요. 아, 장필순 씨의 네. 곡입니다.
0: 이 곡은 처음에 어디서 알게 되셨을까요?
1: 이게 아마 90년대 말쯤에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무렵에 제가 그 이집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0: 그 시절에 이집트 여행은 쉽지 않았을 텐데.
1: 그렇죠.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총각 때 굉장히 좋아해서 이곳저곳 좀 싸돌아 다녔었는데 그때 그 사막에 한 2주 3주 정도를 보내면서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왜 장필순 씨의 음색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서걱서걱한 네. 그 무심한 듯한
0: 맞아요.
1: 그 사막에서 들었던 이 곡에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들은 그 음악의 힘으로 평생을 버틴다.
0: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제 인생을 버티는 힘 중에 하나인 아, 그런 곡입니다. 네.
0: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필순 선배가 소리 둘이라고 이제
1: 아, 네네.
0: 그 시절에 저도 멀리까지 가서 공연 보고 오고 그랬었던 선배고 한참 또 작업도 많이 했었는데
1: 아, 정말.
0: 역시 저희 또래는 지나칠 수 없는 뮤지션.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시간이 허락될 때까지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아침 초대석. 자, 뭐 굳이 디어 에반 헨슨을 떠나서도 많은 분들이 좀 한번 뵙기를 원했던 우리 배우 장현성 씨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재밌는 문자가 1169님이 저 지난주 토요일 날 디어 에반 헨슨 보고 와가지고 현성님 연기 보고 엄청 울었는데 오늘 보니까 왕 수다쟁이셔서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왔어요.
4: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공연에서 굉장히 그 아주 완고한 가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선 조금 그 이미지가 그럴 수 있는데 여긴 라디오니까요. 예, 열심히 해야죠.
3: 아유, 그리고 뭐 배우가 다 마스크 갈아 끼우는 게 직업인데. 아, 근데 댁에서는 진짜 좀 완고한 편이세요? 아니면은
4: 아니요, 어떤... 저는 집에서 그냥 굉장히 말랑말랑한 편입니다.
3: 아내분께도.
4: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 이건 항상 삼자 되면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리고 내일 모레 공연을 예약하신 8823님도. 아,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이게 저만 몰랐네. 이렇게 예매가 확정되었습니다. 오. 라고 수요일 7시 반 공연을 예매하시고 지금 저희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4: 아, 감사합니다. 네,
3: 현성님 수요일 날 뵈요 하셨고.
4: 아, 네. 8823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그러니까요. 자, 뭐 오늘 유일하게 이제 매주 공연이 없지만 또 오늘 녹화도 하셔야 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 네.
3: 제가 공연 끝나기 전에 불쑥 한번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다리겠습니다.
3: 예, 네. 제가 오늘 아무튼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4: 네.
3: 무대 끝날 때까지 정말 컨디션 잘 지키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4: 뭐 저도 오늘 일단 형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계속 윤상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잠깐만.
5: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예전에 SF9이 조심해라,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어린아이의 느낌이었다면 10주년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 스스로 많이 성장한 걸 느꼈습니다. 앨범 컨셉부터 의상, 보여주고 싶은 색감과 안무까지 자발적으로 방향을 잡고 직접 디렉팅하며 만들었죠.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겹게 기분 좋게 출발을 이 노래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노란 우산을 펴들고 노래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죠. 나는 노래할 거야. 뭐가 됐든 간에 나는 노래할 거야. 사이먼 가펑클이 해체한 이후에 이 가펑클, 아트 가펑클이 한 3년 동안 좀 이렇게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솔로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서 만든 첫 번째 노래는 나는 노래할 거야. 우리 해체됐어도 나는 그냥 굳굳하게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영혼을 다해서 이제부터 노래할 거야 하는 굳은 의지를 발표한 아트 가펑클의 I Shall Sing. 오늘 첫 곡 들으신 안녕하세요 이 기억이 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또다시 월화수목금토일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이 지루한 날들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 이렇게 믿어보고 싶군요. 자, 8월의 마지막 날까지 왔고요. 계절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주일을 또 여러분과 시작해보죠.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윤상 씨가 수고해 주신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문세와 함께하는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 소개하고 광고 듣죠. 유성물산교육, 롯데렌탈, 삼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 아우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드에프레시, 음주회원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가 함께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7: 티어실 원스야.
6: 싹 한 번에
7: 티어실 원스야.
6: 무조맨
7: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0: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9: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1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1: 경복대학교.
12: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조시 그로반 그리고 사라 발레리스의 듀엣곡으로 함께 들으셨던 Both Sides Now. 똑같은 구름이 뜨는 하늘이 없듯이 구름에 빗대어서 우리 인생도 진짜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고 뭔가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심오한 내용의 노래죠. Both Sides Now를 들으셨습니다. 아, 문세호 오빠 목소리와 함께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 가득한 무거운 구름 바라보며 이삿짐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새 공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어요. 박지혜 씨. 아, 이사를 앞두고 계시구나. 이사 가는 날에 비가 오면은 더 행운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비 오는 날 이삿짐 그 참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구차하고 지저분해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로 그냥 꿋꿋하게 이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풍기 등 뒤에 켜두고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울산은 폭염. 33도. 습도 높아.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요. 이수미 씨. 아, 그렇구나. 전 이게 참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체감하게 되니까 아, 이제 좀 살만한 8월 말이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23도, 24도 이렇거든요, 서울은. 근데 33도의 폭염이라니까 믿겨지지가 않고 아, 이거 도대체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여름에 제일 더웠던 곳이 저기 경상남도 양산이 경남이죠?
1: 경남.
0: 네, 양산. 그쪽이 올여름에 제일 피크였잖아요. 42도까지 막. 기록하고 근데 그 양산은 주말 내내 비가 오더니 지금은 가을 하늘이 아주 높고 예쁘다는 그런 소식 들어왔어요. 아유 그래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지만 이게 보입니다. 계절의 변화라는 것을 하루하루 또 이렇게 느끼게 되는 요즘 아닌가. 날씨가 모두 다 흐리지도 않고 모두 다 밝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르블랑 앤 카가 노래하는 Falling 전해드립니다.

저는 수험생의 엄마예요. 이 치열한 계절이 좀 지나면 아, 우리 아이도 부담감 훌훌 털고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함께 들으신 분은 9826님입니다. 수험생 엄마로 사는 삶. 이게 몇 년 동안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끝나고 수험생 엄마 졸업하는 날이 정말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날 아닌가 싶은데 그때까지 예, 조금 더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러셔야 될듯 싶습니다. 저는 왜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승훈 오빠가 생각이 날까요? 최미선 씨. 사실 조덕배 씨의 노래를 승훈 씨가 제일 그래도 똑같이 흉내내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모창을 너무 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신승훈 씨가 이제 9월 달 이제 내일이면 9월이잖아요. 9월 어느 날 갑자기 신여세인데 약간 이제 끝물인 여세. 여름이 끝나가는 자리쯤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예정을 지금 갖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린 김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가 오길래 아끼는 빨간 우산 쓰고 출근했어요. 우산이 예쁘면 비 오는 날도 기분이 참 좋아지더군요. 이유리 씨. 문세 아저씨 우산은 무슨 색일까요? 근데 뭐 저는 그 얼룩말 색이에요. 네. 밥시가와 더 실버 블루 밴드의 Against the Wind, 예, 바람과 같은 그런 음악을 쫙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 2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매일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튜디오에 있는 TV를 잠깐 본다. 굵은 글씨, 그 헤드라인만 언뜻 봐도 오늘의 뉴스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SNS도 좀 비슷한데 제목만 봐도 뭔가 뭉클한 감동 뉴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운전면허 없는 70대 노인,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잔디깎기 트랙터를 타고 한 달 동안 달렸다.

운전면허가 없는 70대 노인이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트랙터를 타고 한 달 동안 달렸다. 아, 이거 한 줄만 읽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멀리 사는 형이 아프다는데 운전면허는 없지. 대중교통은 뭐 어떻게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마음은 급하지.

어림잡아 서울에서 뭐 부산 정도 되는 거리를 그 트랙터, 잔디 깎는 트랙터를 타고 한 달 동안 달려가는 동생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며, 날 보겠다고 기어이 달려온 동생을 바라보는 그 아픈 형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형과 아우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뜨거운 마음은 전달됐을 거다. 해마다 기어이 날 만나러 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가을이 있다. 가을 도착하는 날짜는 뭐 좀 들쑥날쑥이지만 기어이 나한테 도착하는 거 보면 계절은 혹시 내가 이만큼 어른이 된 줄 모르는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보내는 건 아닐까. 밥은 잘 먹는지, 여름에 어디 아픈 데는 없었는지, 별다른 말도 없이 내 얼굴만 살피고 또 금세 돌아가는 가을. 올해도 선물 같은 계절이 나를 만나러 지금 오는 중인 것 같은데 가을바람이 불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혹시 이 바람 엄마예요?

윤상 사랑이란. 네. 윤상 참 마법 같은 사람이네요. 담담한 목소리에 이런 감동을 그냥 쓱 눈물 훔치며 듣습니다. 한 임미선 씨의 문자 반응이었었고 많은 분들이 감성이 터진 그런 아침이 됐네요. 아, 저는 나비를 보면 그런 생각해요. 엄마가 날 보러 왔나? 김희원 씨. 아유, 나비도 종류가 참 많고 많은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중에서 엄마를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박재경 씨, 계절이 어디서 오는지 왜 바뀌는지 몰랐는데 그거였군요. 저 잘 지내는지 보려고 엄마가 보내준 거였다 생각하니 지난 여름마저 감사합니다. 예. 이 분위기를 이어서 신청곡을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김소원 씨가 이 노래 꼭 챙겨들어야 할 때예요.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본인을 골드미스라고 소개한 1356님도 신청을 하셨는데 김동률 씨가 바로 오늘만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듯 싶어요. 예, 2026년 8월 31일 여름의 끝자락. 예, 김동률 씨가 10월에 또 공연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또 많은 팬들의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하겠습니다. 그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의 연주에 김동률의 목소리를 툭 얹어서 만든 여름의 끝자락.

Pale Blue Eyes, Velvet Underground. Pale Blue Eyes. 가끔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또 너무 슬퍼. 당신이 푸른 눈동자를 떠올리며 항상 그리워하는 그런 요즘이야. Pale Blue Eyes. 그 방송이 좀 그래요.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DJ가 뭐 많은 수다도 떨고 함께 뭐 공유하고 그러면서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방송하는데 때로는 감성이 가득한 음악 한 곡이 평온함을 줄 때 안심이 되는 그런 날도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음악이 다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신미경 씨, 빨래 널다가 잠깐 앉아서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저의 지난 여름을 돌아봤답니다. 예. 미경 씨, 빨래마저 넣으세요. 오후에 마실 커피 쿠폰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9월이니까 9월에는 어떤 소망,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듀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 8월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네, 잘 가고 8월은 내년에 또 만나자. 네, 이제 9월 첫 방송으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0: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4788번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네요. 신디가 늘 외치던 무탈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솔직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왜 또 월요일이야 라고 짜증낸 분들 솔찬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일상이 지겹게 반복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별일 없다는 뜻이잖아요. 할 일이 있고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것에 감사해보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안녕하세요. 정의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GOD의 보통날이었습니다. 네, 이 보통날 이 노래가 첫 부분에 이제 하품하는 소리가 허허하고 나오잖아요. 장세별 씨가 신디가 하품하는 줄 알았어요. 의심해서 미안슬파라고 거둬둬요. 예. 여기까지 의심할 줄이야. 설마 선생님. 예, 까지도 말씀드리고 오늘 오프닝 그렇죠. 무탈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아 사실 영화 같은 사건이기도 하고 예, AI인 줄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가 예, 이게 실제로 돼서 사실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아, 다들 예, 무사하게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무탈이 최고다. 이 오프닝을 들으시고는 1277번님이 맞아 눈뜬 게 기적이고 출근한 게 미라클 내 몸뚱이여 힘내라 곧 월급날이다 라고 예 월급날입니다 선생님들 예 일어나세요 예 이 출근한 게 완전 미라클 이게 또 둘째 목 힘답이 오르자에 나오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기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라고 했는데 어머 민일이에요. 예 어제 새벽에 비가 정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지금 상암동에는 보슬보슬 수준인데 2281번님이 혼자 군산 여행 중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언니 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 가야죠. 예. 비가 오면은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전주까지 예 인천, 춘천, 강릉, 수원, 청주, 대전, 전주 뭐 이쪽까지 비가 오고 아, 또 저기 동해안 쪽은 예 또 예 남해 쪽은 또 비가 안 온다 예. 요거는 또 저희가 예 우리 또 기상캐스터 선생님들께 예 토스 한번 해보고요. 아 오늘 2, 3부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아 미스테리 가족 누아르 제목부터 강렬한 영화죠. 비광의 주역 배우 하지원 씨와 함께 할 테니까요. 빅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돌이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예 어떻게 주말 동안 잘

0: 지내셨나요?
1: 네, 푹 쉬고 아주 기분 좋게 지내다 왔습니다.
0: 아, 정말 푹 쉰 것 같습니다. 네. 예. 집순이는요?
2: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들 땡땡 부어가지고. 예, 우리 오늘 출근했으니까 일합시다.
1: 네. 예.
0: 1, 2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새만금 산업담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삼일제약
2: 주식회사 워킷
1: CTOC의 구단지 견본주택회관
0: 롯데렌탈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유성물산교역
0: 에어비앤비
2: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1: 음주후엔팀앱 대리
0: 오뚜기카레
2: 백조싱크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10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9: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은하주차 파워업. 끝이 좋으면 다 좋다. 8월의 마지막 날 매출 라스트 펀 주문 대잔치 벌려보자 파이팅 한번 보내드리면서, 자 지금 우리 또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그리고 응원이 필요한 이유까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나가고요. 전화 연결됐다 싶으면은 바로 면역력 챙겨드려야죠. 건강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녹용 홍삼 세트 까지 드리면서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소상공인 선생님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선생님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는 박재범의 좋아, 그리고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올게요.

0: 네, 박재범의 좋아 그리고 뉴진스의 하이보이까지 듣고 오셨고요.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우리 또 오늘도 힘내보고 우리 사장님들 만나봐야 되는데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됐다 그럼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우리 강신혜 씨 임신했을 때 신디랑 이 코너로 통화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코너는 들을 때마다 벅찹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화이팅해요 우리 라고 이번에 오복이 엄마, 예, 북커페에도 오셨어요. 예, 우리 또 오복이 아빠와 오복이 엄마가 또 함께 하셨다. 땡큐.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요게 이제 또 우리끼리 또 소소하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행복을 으라차차 파워업에서, 예, 좀 몸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0218번님. 제주는 더워서 죽겠어요. 하늘이 쨍하다 못해 활발 탑니다. 향수 사업 시작하면서 체험단 30분, 30분 모집해서 본품으로 택배로 막 보내고 귀가합니다. 라고. 오, 향수, 저도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냄새에. 근데 너무 좋다. 예. 제조하시나 보다. 그러면 제향사 아니에요? 맞나? 조향사예요? 예, 미안합니다. 예. 향사까지는 맞췄죠. 그죠? 예. 뭐, 뜻만 통하면 또. 예, 된다 말씀드리고요. 3895번님 부산에서 묵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가지고 살얼음 덩덩 묵채밥이 많이 나갔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뜨끈뜨끈한 멸치육수 묵밥도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게 오픈 7주년 됐습니다. 어이구 세상에나 7년 동안 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뭐 우리 또 체인점도 내고 예 막 분점 나오고 20주년 50주년까지 대박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명희 씨 신디 8월의 마지막 날 매출 한껏 올리고 마감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해밀동 주민분들 꽈배기 드시러 오시라고 찰진 멘트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럼 명희님께 한번 전화해볼게요. 예 우리 꽈배기 선생님. 아, 라스트, 예, 이거 또, 아, 마지막 매출, 라스트 매출 싹 올려야죠, 예. 아, 근데 요즘 꽈배기 너무 맛있어요, 예.
1: 여보세요?
0: 아이고, 바로 받으셨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파워! 정호의 만국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빠빠빠. 자, 자기소개 한 번.
1: 안녕하세요. 저 세종시에서 꽈배기 가게 하고 있는데요. 저 샌디 예전에 한번 통화했었는데.
0: 그래요?
1: 아, 예전에 가게 이전한다고.
0: 가게 이전할 때, 그 이전을 지금 한 거죠?
1: 네, 이전한 지 1년 넘었어요.
0: 와, 그래요?

0: 아, 네.
1: 아, 지금 요즘엔 좀 저기 매출 어떻게 돼요? 좀 잘, 장사 잘 돼요?
0: 아, 이전하고 나서는 그때 제가 막 문자도 많이 보냈었는데,
1: 네.
0: 그때는 그러니까 오픈빨도 있고,
1: 네네네.
0: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1: 네.
0: 날이 덥고 이러니까,
1: 아하.
0: 예, 좀 예전만은 못하긴 해요.
1: 예전만은 못하다.
0: 네.
1: 아, 근데 또, 예, 이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또 익숙해지기까지가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사실.
0: 네, 그때.
1: 예.
0: 아, 그때 신디가 막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고, 저희 맨날 매장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있거든요.
1: 아우, 감사, 땡큐.
0: 아,
1: 이게 끝이에요. 저희는 다른 거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02로 전화 오면은 정호희만큼 듣는다. 말씀해 주시고, 라디오 이제 또 아, 전파해 주시면은, 우리는 또, 그게 좋은 거죠, 서로.
0: 아,
1: 예. 아니, 지금은, 오늘은 오픈 몇 시에 하셨어요?
0: 저희가 오픈을 처음에는 막 일찍도 했다가 했는데 요즘에 이 동네 추세로 봐서 그냥
1: 네.
0: 오픈 시간은 그렇게 일찍은 안 하거든요. 저희 11시 30분에 오픈해요.
1: 아, 11시 반, 11시 반 정도
0: 네.
1: 해가지고 좀 그 아무래도 그 아파트 단지인가요, 혹시?
0: 네, 아파트 단지예요.
1: 아,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좀 많이 오겠네요?
0: 네, 가족도 많이 오고 어린 유치원 꼬맹이들도 많이 오고요. 또 이제 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학교 끝나는 시간에는
1: 또 학생들이
0: 중고등학생들 오고 그래요.
1: 그러면 저기 찹쌀꽈배기예요?
0: 네, 찹쌀꽈배기요.
1: 아,
0: 신디 꽈배기 좋아하시잖아요.
1: 저 너무 좋아해요. 예.
0: 네.
1: 거의 꽈배기랑 초코케이크랑 만만치 않아요. 다시 돌아온 비율이 와. 아, 근데 저는 사실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 좀 적당히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 팥 도넛 뭐 이런 거 파시나요, 혹시?
0: 네, 저희 팥 도넛도 있고 아. 동그란 거 공같이 생긴 거 찹쌀 도넛도 있고요.
1: 아, 너무 맛있겠다. 예.
0: 그다음에 예, 고로케 종류도 있고 핫도그도
1: 예.
0: 있고.
1: 와.
0: 치즈 들어간 제품도 많아요.
1: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예.
0: 네, 치즈 볼, 치즈 도넛, 치즈 어머. 핫도그 막.
1: 새로운 게 좀 많이 생겼네요.
0: 아, 네, 그러니까 저쪽 매장에서
1: 네.
0: 못하던 거 이제 이쪽으로 와서 가게도 조금 더 넓어지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새로운 메뉴도 더 추가를 많이 했어요.
1: 네. 혹시 저기 지금 세종시 해밀동에 사시는
0: 네.
1: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0: 아, 저희 동네 주민분들 다 아실 텐데 저희 산월동에 있는 까베기 가게고요. 지금도 많이 찾아주시지만. 더 많이 가족들 놀러 오시면 손잡고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우리 명희 씨.
0: 네.
1: 네. 아, 우리 또 저희 꽈배기 사실은 먹는 사람은 참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드는 사람은 불 앞에 있으니까 덥잖아요.
0: 덥죠. 그래도 올해는
1: 예.
0: 작년보다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덥긴 더웠는데. 그래도
1: 좀
0: 그 뭐지 문을 닫고 장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문을 열어놓고
1: 다행이다.
0: 장사를 했거든요.
1: 아이고.
0: 그래갖고 작년에는 진짜 땀을 비오듯이 쏟고 했는데 올해는
1: 그러니까
0: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문 닫고 했어요.
1: 문 닫고 해야죠.
0: 조금,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조금.
1: 우리 명희 씨.
0: 네네.
1: 예, 1544번님이 일단 사장님 목소리가 좋다. 믿고 먹을 것
0: 아,
1: 같아요. 파이팅이라고 하셨고,
0: 아,
1: 라스트 매출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한 2분 정도 남아요.
0: 신디의 오르자.
1: 오케이. 아, 또 명곡을
0: 네.
1: 또 준비하셨네. 예, 우리 명희 씨 아마
0: 네네.
1: 매출 오를 겁니다. 예, 대박 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신디 감사해요.
1: 파이팅!
0: 화이팅!
1: 네, 우리 모든 사장님들 매출이 다 오르길 바라며 둘째 목 김다비의 오르자 듣고요. 우리 하지원 씨와 바로 컴백할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충자충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유쾌한 입담을 가진 배우 이병헌입니다. 다들 12시 뭐 하세요? 난 저기 저 모히또 와가지고 정우의 희망곡이나 한잔 할라니까. 단언컨대 이병헌도 푹 빠져버린 라디오의 신 김신영의 정호의 희망곡 함께 들을래요?
4: 아, 됐다.

0: 오늘 함께하는 분 호러, 로맨틱 코미디, 액션 사극까지 말 그대로 장르 불문, 언제 어디서나 존재감 확실하거든요. 최근엔 또 유튜브와 음악방송까지 접수하고 또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라는 거 찝어보며, 자 오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바로 내일 모레죠, 9월 2일 대개봉하는 영화 비광의 배우 하지원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라디오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 무후추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드디어 이분을 가까이에서 뵙습니다. 우리 배우 하지원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0: 아우 반갑습니다.
1: 예, 우와, 예. 어, 나오네요.
0: 그럼요. 예, 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지금 선빵을 예, 선빵빠레를 예, 우와. 바로 나왔고요. 예, 앞에서도 사실 얘기했지만 하지원 씨 하면은 정말 다양한 장르.
1: 네.
0: 그렇죠. 예. 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모 페인이라는 말.
1: 어, 네.
0: 페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 다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 맞아요.
0: 예. 아, 또 발리에서 있었던. 네. 아, 요즘에 네. 그 또 그 다시 보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로 또 나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다시 봤어요. 예. 그리고 황진이. 예. 이때 난리 났었고요. 시크릿 가든 말을 뭐 합니까? 예.

0: 성취감?
1: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내 예.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조금 더 뭔가 내 안에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도전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내가 가는 길이 네. 하나 더 생기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하지원 씨는 아마 우리나라 1호 액션을 네. 찰지게 하는 배우.
1: 감사합니다.
0: 아, 저는 뭐 하지원 씨 나온 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아니 그리고 사실 그동안 쌓아온 필모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혹시?
1: 저는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0: 길라임이요?
1: 네.
0: 왜요?
1: 다시 한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액션이 더 세질 것 같은데. 네. 더 날아다니실 것 같고. 네. 네. 아, 그때 아, 이미 뭐 예, 길라임 파라다임을 활짝 열렸었고 네. 반대로 그러면 아, 이 역할은 이대로 만족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혹시?
1: 아 사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캐릭터인데 네. 그 남미라는 역할인데
0: 아, 비광
1: 네 예. 생계형 연예인이에요 추락한
0: 이게 원래는 탑스타였는데
1: 네,
0: 탑스타였다가 이제 어떠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1: 네
0: 예 되게 희한한 음식을 먹는
1: 네 그래서 그 남미의 네. 추락한 생계형 연예인을 연기하면서
0: 네네네네.
1: 직접 이입이 되잖아요
0: 네네.
1: 너무 힘들었어요
0: 너무 힘들죠
1: 너무 힘들고 네. 그 정말 그 가슴도 아프고 그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하라면 네.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0: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네. 사실
1: 그쵸 네. 정말 네.
0: 아우, 그 살짝의 그 예고편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리포터를 신인 때 했었거든요. 그때랑 비슷해요. 그때랑 예, 장어 잡으면서.
1: 어, 직접 드시기도
0: 예, 예.
1: 하고.
0: 예, 예. 아, 근데 장어를 결국에 못 잡아가지고 제가. 크게 한번 홍근영을 한번. 예, 예, 예.
1: 아, 저도 제가 이제 예. 남미가 그 먹방하는 게 있어요.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막 혐오 음식.
0: 맞아요.
1: 그걸 먹는데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예. 근데 영화에서는 잠깐 편집이 됐어요.
0: 아니
1: 그 너무 아쉬운 거 있죠.
0: 그 사실 9월 2일에 개봉을 하잖아요. 사실 네. 여기에 이제 예고편이 여러분들 네. 비강 예고편을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그 조만한 강아지와
1: 네. 네,
0: 남미가 마주 보면서
1: 맞아.
0: 너나 나나 비슷하다.
1: 그쵸.
0: 약간
1: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0: 네. 맞아. 그 말이 너무 좀 와닿았었어요. 예, 좀 약간 찰떡 같은 그런 느낌.
1: 맞습니다.
0: 예. 아, 우리 8470번님이 지원 언니 벌써부터 신작 홍보합니다. 홍보 박사가 우리 과야라고. 아, 이제 말해 뭐 합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5년 만에 개봉이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1: 진짜 네. 네 뭔가 이렇게 안에 있던 아픈 자식이 이렇게 네. 딱 세상에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0: 정말 소중해 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잘 돼야 돼요.
0: 수요일이에요.
1: 네.
0: 예, 예. 뭐 9월 2일 막 이러면 며칠인지 몰라요 사실 네. 사람들. 수요일이에요.
1: 수요일.
0: 예 수요일 중요하고요. 수금토일.
1: 네 수금토일 예, 맞아요.
0: 주말에 열려야 네. 다음 주에 또 다시 네. 예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홍보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26학번 지원이요.
1: 네. 네.
0: 어 지금 실버 버튼을 벌써 받으셨어요?
1: 네.
0: 아, 이야 감사합니다. 지금 11만 7천명. 어 지금 투빵이 나왔습니다. 네. 투빵이 나왔어요. 근데 유튜브를 처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었어요. 저도 아, 구독자거든요.
1: 네. 어 감사합니다.
0: 설마 하지원 씨가 다른 그 유튜브 콘텐츠에 나왔겠지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1: 아 저는 네. 늘 뭔가 나와 다른 제너레이션과 소통하고 싶은 게 항상 갈망이 있었어요.
0: 오.
1: 근데 마침 네. 26학번에 입학을 하는 제안을 네. 받은 거예요.
0: 예,
1: 그래서
0: 예, 예.
1: 이때다. 내가 이 친구들과 예.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바로 하게 됐죠.
0: 아 근데 26학번이랑 비주얼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네.
1: 아니에요.
0: 아니 진짜로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게 맨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확실하다. 네. 그리고, 아, 잠시만요. 우리 3660번님이 영크크 지원 언니, 26학번 친구들에게 새롭게 배운 신조 궁금합니다. 아, 영크크는 아시죠? 라고. 영크크 아, 아시죠?
1: 영크크 알죠.
0: 어, 영크크, 아, 근데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 영 크리에이티브 쪽이 아닌가요?
1: 아, 그런 거예요?
0: 맞는 것 같은데? 예. 약간 영 크리에이티브.
1: 늘크크의 반대말.
0: 그러니까.
1: 네. 늘크크.

0: 해가 되지 않게 왜 요즘에 이제 더더욱.
1: 네, 이게 영크라는 게 네. 영 크리에이티브 크루. 아, 영 크리에이터 크루. 예, 예. 아, 그 대충 알고 있었다. 아, 예.
0: 아, 그렇구나.
1: 하지원 씨는 네. 암기했죠. 늙크크의 반대.
0: 네. 콧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너무 웃어가지고.
1: 야. 아 근데 우리 때 사실 하지원 씨와 이제 제가 사실 거의 동년배거든요. 예.
0: 어?
1: 동년배죠.
0: 그래요? 예.
1: 그럼요.
0: 어, 전 예. 나이를 몰랐어요.
1: 제가 다시 살찌고 나서 주름이 좀 펴졌어요. 이게 스팀 다림이라고 다시 왔어요.
0: 아 그.
1: 예.
0: 아.
1: 빽빽해지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깜짝 놀랍니다. 혹시 주름에 조금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살을 찌우는 게 아. 좋지 않을까. 예. 아, 약간은 일단은, 예. 아, 일단 영크크. 혹시 새롭게 배운 신조어 있으세요?
0: 저 많죠.
1: 어, 뭐 있으세요?
0: 뭐, 야르야르. 이건 뭐.
1: 아, 야르야르. 야르, 야르. 예, 예.
0: 뭐, 밤티.
1: 아, 밤티. 네. 예, 예.
0: 뭐. 예. 이지까까?
1: 이지까까 뭐예요?
0: 이지는 이제 쉽다. 그다음에 까까. 그러니까 까까 먹는 것처럼 누워서 아, 떡 먹기 같은.
1: 누워서 떡 먹기.
0: 에이, 아 이거 이지까까야 뭐 이렇게.
1: 아 과자 먹듯 쉽다.
0: 네. 까까 먹듯이.
1: 저 잘못 생각했어요. 과자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되게... 지금.
0: 아 네.
1: 두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자는 네. 네. 누워서 네. 떡 먹기. 네. 아, 그 잠시만요. 이런 사연을 어 이거 뭐지? 3752번님, 그럼 지원 언니, 망나귀 알아요? 어? 집순이들이, 네. 아, 많이 쓰는 말인데, 망나귀. 이거 알 것 같아요. 예. 자, 하지원 씨. 자, 26학번 지원이요. 영크크를 아시고요. 자.
0: 망나귀?
1: 집순이들이 많이 네. 쓰는 말이에요. 예.
0: 아, 막 나가기 귀찮아. 아닌가?
1: 아, 막상 나가기 귀찮아.
0: 아,
1: 네. 아, 아 막상 나가기 귀찮아. 그렇죠. 아, 아 그렇지. 아, 막상 아, 나가기 귀찮은 망나귀.
0: 망나귀 써먹어야지.
1: 아, 너무 어렵다. 망나귀.
0: 예. 네, 망나귀.
1: 이러다 막막이 돼요, 막막이. 막막이 알아? 이렇게 나오니까. 예, 네, 조심하시고. 아, 일단 아직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정의 시그니처 타임이 하나 있습니다. 선포토 후토크.
0: 아.
1: 예, 또 이러면 우리 기자 선생님들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하셨잖아요. 영화 비강 수요일 날 또 오픈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예쁜 기사 많이 써주시거든요. 아, 네. 그럴 때 예쁘게 나오고자 저희가 만든 코너입니다. 선포토 후토크. 자. 우리 하준 씨 헤드 아, 이어폰을 벗어주시고요.
0: 아, 예, 예. 포토 아,
1: 예 포토예요 포토.
0: 기사 사진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0: 어디에서?
1: 예, 이쪽에 아, 예 아, 요즘 아, 무인이어서 예예 예. 바로 갑니다. 자, 충무로를 환하게 비추는 밝은 햇님 그게 바로 나 하준이 정의의 스튜디오를 빛내러 왔다. 하나 둘 셋. 야르 예. 자, 한 컷 더 갑니다. 자, 팔광 똥강 비켜! 우리 모두가 열광하는 하지원의 영화, 비강이 돌아왔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됐습니다. 예. 아, 이제 힘든 거 다 끝났습니다.
0: 아, 네.
1: 예, 이거 아, 힘든 거 다 끝났고요. 자,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바로 내일 모레 9월 2일 수요일 영화, 비강이 개봉합니다. 컴온! 아, 지금 3번입니다. 아, 영화 비강이 이제 9월 2일 수요일에 이제 네.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홍보박사, 김박사로서, 느낌에게 한번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 피자님, 예, 준비됐죠? 바로 갑니다. 당대 최고의 야구선수, 중국. 그리고 최고의 탑스타, 남미.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딸아이로 인해, 톱스타 부부는 파경을 맞이하는데, 살인사건에 휘말린 딸 동주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는 가족. 이들 가족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월 2일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 커밍 순. 됐습니다. 예. 어, 괜찮나요 혹시?
0: 아, 제가 그 네. 신영씨의 음성만 듣는데 네.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요.
1: 아, 됐다.
0: 어,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와. 100점 만점에
0: 100점이에요
1: 오케이 됐다. 예. 아, 확실히 영크크입니다. 확실히 영크크예요. 늙크크는 네. 뭐라는지 아세요?
0: 뭐라고요?
1: 100점 만점에 몇 점에 150점이야 아! 이렇게 예 200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영크크다. 예 우리 하준 씨는
0: 어, 다행이다.
1: 예 아시겠죠? 네. 예 배우셔야 돼요.
0: 네.
1: 예 10점 만점에 15점이야 이러면 안 돼요. 10점 만점에 딱 10점만 네. 예
0: 아...
1: 말 그대로 정말 네. 이 비광 예 혹시

0: 네, 빠뜨린 이 내용이 혹시 있나요?
1: 그
0: 네.
1: 비광이라는 이제 그 폐가
0: 맞아요.
1: 사실은 혼자서는 보잘것없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광이 다섯 개 모였을 때 이제 정말 빛을 발하는데
0: 맞아요.
1: 저희 비광에 나오는 가족들이 약간 그런 존재예요. 네.
0: 아, 진짜 김혜숙 씨도
1: 네.
0: 그렇고, 예. 우리 김선영 씨도 또
1: 네,
0: 나오시고.
1: 맞아요.
0: 일단은 가족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비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가족 모임 막 이런 게막 10월 9일이잖아 막 이렇게 10월 19일인가 9일인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은 사실
1: 네.
0: 그냥 누구의 딸, 누구의 누구.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라는 순간부터는
1: 뭔가 완성체 같은,
0: 완성체가 되죠.
1: 네.
0: 이게 원래 사실은 비광이 없으면 이제 4점이에요. 근데
1: 맞아요.
0: 비광이 합쳐지면 이제 15점으로 예, 갈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제가 또 이렇게 그 동양화 맞추기 쪽은 또 예,
1: 아주 잘하세요.
0: 그랜마미에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예. 그리고 일단 광 먹일 때는
1: 네.
0: 비광 하나 있는 게
1: 아, 그래요?
0: 행복이죠. 예, 이걸로 인해서 다 면해지는데. 예. 아, 그리고 이 비광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또 옵니다. 우리 7303번님. 영화 제목 비광 보자마자 고스톱 생각한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혹시 하지원 씨가 전설의 타짜라고.
1: 잘 어울린다, 근데.
0: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7303번님. 예고편을 조금이라도 보고
1: 네.
0: 가시면은 사실 몰입이 훨씬 더잘될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0: 예. 정말 빙산의 일각만 예고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시사회 때
1: 네.
0: 보고 오신 분이 너무 재밌었다고. 예.
1: 아, 너무
0: 그 눈물
1: 감사합니다.
0: 났다고, 정말. 예.
1: 네,
0: 그
1: 맞아요.
0: 포인트가
1: 네.
0: 눈물이 꽉 났다라고.
1: 네.
0: 예. 그래서 오늘 하지원 씨가 나오냐를 저에게 몇 번이고 좀 씹어서. 예. 정말 귀찮게 전화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시사회를 갔다가 오신 분들, 그러니까 비강을 봤다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또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그리고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지원 씨가 모든 다장르에 도전했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마음을 쓰이기도 하고, 너무 좀 서글펐던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영화, 비광의 남미라는 역할이잖아요.
1: 네.
0: 와, 이 역할 자체, 그러니까 신호비 처음에 들어왔었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신호를 봤을 때 이걸 내가 바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왜냐면 너무 반대 입장에서 살아오시기 때문에 하지원 씨는 예.
1: 저는 이주영 감독님의 전작 미스백을 너무
0: 미스백
1: 잘 봐서 사실은 감독님과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같은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남미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좀 되게 묘했어요.
0: 기분이 그쵸.
1: 네. 왜냐면 너무 현실감 있게 그게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남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늘 뭔가 액션 강한 캐릭터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생활에 묻어나는
0: 생활 연기,
1: 그런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더 인간적인 인간미가 나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0: 아.
1: 네, 바로 감독님께 하겠다고 했죠.
0: 왜냐면 이게 사실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되게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사실 남미의 캐릭터거든요.
1: 네.
0: 예, 우린 출근하지 말자. 우리가
1: 네.
0: 늘 생각하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하지원 씨의 그 대사 몇 마디에서 너무 묻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수요일에 꼭 봐야 된다. 예, 이건 수요일이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비강 하지원 탈색에 눈썹까지 밀어 엄마도 충격. 캐릭터 때문이죠, 그래도.
1: 내 머리를 뭔가 이렇게 생활감 느끼게 더막 머릿결이 안 좋게 탈색을 많이
0: 약간
1: 했었어요.
0: 부슬부슬하게.
1: 네.
0: 약간 관리를 잘 못하는 그
1: 그쵸,
0: 여유가
1: 그쵸.
0: 없어서.
1: 맞아요.
0: 예. 혹시 그 탈색을 하고 온날 어머님의 한마디가
1: 머리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0: 엄마, 네. 어머님들이 항상 그래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1: 네. 그래서 영화가 네. 끝났는데도 제가 그 머리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0: 이제 좀 정리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치. 되게 뭔가 이렇게 안쓰럽게.
1: 내 딸인데. 네,
0: 너무 네. 푸석푸석하고 하니까.
1: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0: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 매번 그래. 왜 방 더러우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0: 맞아요. 딱 그 톤이에요.
1: 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나 역할 때문이었다는 네. 거. 예, 그만큼 네. 사실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함께 출연한 배우 우리 류승룡. 예, 류승룡 배우랑 이제 김시아 배우.
0: 네.
1: 예, 사실 미스백에 나와서
0: 맞아요.
1: 무언가 약간 전달체의 그 매개체의 그 중심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일단은 가족으로 나오는 거죠? 예.
0: 네, 이제 유승용 선배님은 제 남편인데
1: 네.
0: 전직 최고의 야구 선수예요.
1: 예.
0: 그래서 저랑 이제 당대 최고의 막 탑스타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1: 네.
0: 딸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남편의 그쵸. 딸이.
1: 갑자기.
0: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8년 뒤에
1: 네.
0: 그 딸아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1: 네.
0: 이 부부와 가족이 다시 만나서 아.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시아는 이제 동주 네. 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년 만에 개봉이기 때문에 좀 풋풋한 그 시아 씨의 그 연기도 보는 맛도 또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1: 오,
0: 예전
1: 네.
0: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0: 만났어요.
1: 또. 예.
0: 그러니까 넷이 이제 감독님, 네. 오빠, 시아 저 네. 이렇게 있으면 저희 둘은 대화가 잘 돼요. 같은 학번이라.
1: 자, 영크크입니다. 영크크다. 네. 예, 말씀드리고. 네. 아, 영화 비광에 진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0: 네.
1: 그리고 또 하지원 씨가 또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궁금하시죠? 일단은 광고 다녀와서 알려드릴게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여러분들 광고 전에 살짝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하지원 씨가 준비한 이벤트 바로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5분 CG땡 왕십리에서 진행하는 어머 영화 비강 무대 인사 초대권을 어머나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배우 하지원 씨가. 예, 토요일 4시 5분이고요. 그 왕십리 CG땡 알잖아요. 예, 네. 거기에 이제 무대 인사 초대권인데요. 나 비강을 간절히 원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비광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예. 비강 이행시를 보내서 우리 하지원 씨가 픽을 하는 요분들께는 저희가 무대에, 예, 무대 인사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재치 있는 이행시 보내주신 분 다섯 분 뽑아서 1인당 초대권 2명씩 보내드릴게요.
2: 와.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무대 인사 초대권이고요. 비광입니다. 예, 제가 경상인이어가지고 네. 비강이라고 하거든요. 예, 비광 이행시 받는 동안에 코르티스의 영크크 듣고 올게요. 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옛날 한 자매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동생은 기도를 더 안 했지만 언니는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했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 동생이 묻자 언니가 그러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얘기의 메시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사랑하랍니다. 기도 자체를 흠모해야 기도를 오래 잘할 수 있듯이 합격, 출세 전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달리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그 덕분에 살도 빠진다.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5: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6: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7: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6: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7: 경농이 만듭니다.
8: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광고 김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가면 좋은 영화죠. 바로 비광, 영화 비광에 우리 하지원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 또 깜짝 이벤트 했잖아요.
2: 네.
1: 자, 비광 이행시 이벤트. 어떻습니까? 이런 것 요즘 좀 많이 하시나요? 이행시?
2: 이런 거 요즘 잘 안
1: 그렇죠.
2: 해봤던 것
1: 저희는
2: 같아요.
1: 저희는 전적으로 느크크 위주입니다. 저희는 영크크, 젠지, 알파 몰라요. 저희는 오로지 X세대.
2: 아, X세대도 오랜만에.
1: XN, 오렌지족까지는 저희가 품습니다. 아, 네. 예, 작가분들이 예, 대체적으로 느크크예요. 예.
2: 아, 네.
1: 예, 느크. 예. 크루도 아니에요.
2: 인정.
1: 그럼 바로죠. 예. 왜 또 심지어 우리는 다 개인주의여서 크루도 네. 아니에요. 그래서 느크. 예, 아, 네. 크루 아니다. 네, 말씀드리고 비강 이행시 혹시

0: 가능하신가요?
1: 비광이요? 예? 자,
0: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자, 비! 자, 이러면 탈락해. 자, 이러면 탈락해. 확실한 느크크인데 여기에서는 느크크가 나와요. 자, 비!
1: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광!
1: 광처럼 빛나는 영화 비광. 그렇게 재밌다는데요?
0: 잠깐만. 와, 어때요? 이거 진짜.
1: 괜찮죠?
0: 정말 진심 느크크. 잠시만. 능능크크였어요. 능능크크. 광처럼 빛나는 빛광이잖아요. 이거. 광처럼 빛나는 영화 비광. 그렇게 아. 재밌다는데요.
1: 네. 아, 너무 능크크였다. 그죠?
0: 아, 아니야. 이거는 능능크크.
1: 아, 능능크크.
0: 아, 이거 능능크. 네. 아, 이 정도면 오렌지족. 야타! 이 정도. 예, 아, 저 깜짝 네, 아, 오랜만에
1: 저도 깜짝 놀랐네요.
0: 오랜만에 광처럼 빛나는 네. 깜짝 놀랐고요. 아, 네.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정유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비강 이행시 살펴봐야죠.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박성은님입니다. 비
1: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거 맞나요?
0: 예, 광
1: 주에서 호남선 타고 무대 인사 갑니다.
0: 와. 비 내리는 호남선 광주에서 호남선 타고 무대 갑니다. 어, 나쁘지 않다. 아, 예.
1: 꼭 오세요.
0: 예. 그리고 우리 3235번님 비.
1: 비가 와도 극장으로 달려갑니다.
0: 광.
1: 광채나, 아, 채나는 하죠?
0: 아니요, 광채 맞아요.
1: 맞다. 죄송해요.
0: 아, 확실한데. 네,
1: 제가 확실히.
0: 이륙각본 맞으시죠?
1: 너무 더워요.
0: 예, 이륙각본입니다. 네. 예.
1: 광채나는 하지원 보러 갈게요.
0: 와, 아, 잠깐만요. 네. 아니 자켓을 벗으셨는데 민소매인데 네. 오, 단단하시다.
1: 아, 제가 근육 보여드릴게요.
0: 아, 제가 갖고 싶은 팔이에요. 예, 네. 그거 두 개 붙이면 제 팔 한 두 개. 오른팔 예 말씀드리고. 네. 아이고, 예, 5242번님 비.
1: 비상금 털렸어요.
0: 광!
1: 광석으로 털렸어. 어, 이게 영크크인가?
0: 이게 영크크.
1: 아,
0: 예.
1: 이게 영크크.
0: 이게 비상금 털렸다, 아~ 광석으로 털렸다. 예. 아, 이거는 뭐 이제 걸린 거죠. 예, 예. 이게 뭐, 예. 거기가 일단, 예. 트렁크 안에 뭐가 있거나, 이게 이제 걸렸다까지 말씀드리고요. 272번님, 비!
1: 비광 이행시? 어려운데?
0: 광!
1: 광요하지 마세요. 신디.
0: 이런 분들이 능능크크. 예. 능능능능능능 크크. 예. 아, 아 예. 어, 이거 100% 탈락이에요. 예. 광유하지 마세요. 예.
1: 광유하지
0: 예,
1: 마세요.
0: 이건 뭐 두 법칙도 안 되고 몸 법칙. 예, 정글의 법칙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7398번님 비.
1: 비 오는 날엔 파전이죠.
0: 광.
1: 광어에도 좋아요.
0: 오케이.
1: 아, 오늘 파전 그쵸. 먹고 싶다. 갑자기.
0: 아, 파전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아, 이거 또, 이제 아, 해물파전 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은데.
0: 아, 예. 아, 이거 점심으로 먹으면 파전에 또 같이
1: 막걸리?
0: 막걸리 앤 동동주.
1: 아, 동동주 좋죠.
0: 요게 이제 낮술 먹으면 이제 마더파더 후아유라고 엄마 아빠 못 알아봐요.
1: 예. 맞아요. 낮술.
0: 후아유. 아, 엄마한테 너 뭐 하려고 그러니 후아유. 예. 일단 혼났죠? 예. 네. 아, 1199번 님. 비.
1: 비누.
0: 광.
1: 광파오프.
0: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행시면 돼요. 예, 예.
1: 아, 나도 저렇게 할 거야.
0: 아, 다음부터는.
1: 다음부터는.
0: 예, 예. 아,
1: 좀 연습 부탁드립니다. 좀 해야겠다.
0: 예, 우리 3042번님, 비!
1: 비록 신생아 키우는 엄마라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0: 광!
1: 광광 울지만. 저도 지원 언니 보러 가고 싶어요.
0: 와, 아, 멋있다. 이거 약간 진짜 진심이다.
1: 네. 예.
0: 아, 신생아 보면 이제 눈물이 강강 나죠. 예. 일단 소개한 이행시를 조금만 쭉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예. 우리 하지원 씨가 이제 픽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예. 자, 몇 분께 픽을 할지, 아, 예, 좋습니다.
1: 아, 근데 예. 두 분만요? 몇 분?
0: 아, 두 분? 예, 예, 분? 예.
1: 다 좋은데. 예. 어떡하지?
0: 아, 근데 이게 두 분입니다. 왜냐면 더 드리고 싶지만 사실 비강이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1: 그럼 일단 저는 이 마지막 분, 3042분.
0: 아.
1: 너무 이게 느껴졌어요.
0: 비록 신생아 키우는 엄마라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관광 울지만 저도 지원 언니 보러 가고 싶어요.
1: 네.
0: 아, 이분께.
1: 만나고
0: 예.
1: 싶어요. 네.
0: 아, 만나고 싶다. 예. 아, 그리고 또 다음 분.
1: 아.
0: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 아, 뭐하지?
0: 예. 자, 이제 뭐, 비 내리는 호남선 있었고, 아. 광채나는 하지원, 예, 비상금 털려서 광석으로, 비강 광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 온 날 파전이죠. 광어에 좋아요. 예, 그리고 비누 광파 부분까지 쭉 있습니다.
1: 어.
0: 자.

0: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자, 이 중에서
1: 그럼 1199분.
0: 아, 비누 광파오븐.
1: 네,
0: 좋다.
1: 알겠습니다.
0: 아, 제가 아까 연극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네. 것 같은데. 어, 비누 광파오븐. 예. 그러니까 광유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깔끔하게 툭. 예, 네. 우리 3042번님, 1199번님
1: 아, 외에도 다 못 골라 다 그 선택 못해서 좀 마음이 아,
0: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툭툭 던져 봅니다. 예, 저희 정우의 망곡이 탈락이 많아요.
1: 그래서 아, 그래요?
0: 탈락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많이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몇 분 더 네. 추첨을 해가지고 예 이분들 외에도 이번 주 토요일이죠.
1: 네.
0: 4시 5분 예, CG땡 왕집리에서 진행되는 영화 비건 무대인사 예, 초대권 바로 보내드리고요. 아 그리고 3, 4반께는 그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서류협동조합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코끼리베이글닷컴 환인제약 현인대회상 화재보험 음주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생유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네, 여러분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하지원 씨와 함께하는 스피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지원 씨 나온다고 그래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것보다는 코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제한시간 60초 안에 대답한 질문의 개수만큼 하지원의 이름으로 떡볶이 세트 우리 청취자분들께 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5개 성공하면 5분께 드리는 거고 네. 10분께 성공하면 그냥 10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 하지원 씨 대본에는 없습니다. 예. 저만 있어요. 네. 자, 그냥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네. 자, 시작. 영화 비강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2: 남미.
1: 오케이. 쩝쩝 박사 김신영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은?
2: 떡볶이.
1: 오케이. 자, 내가 떨렸던 순간은 메이저리그 시구대 23년 만에 음악방송 무대. 하나, 둘, 셋.
2: 음악방송.
1: 오케이. 미담 천사 하지원이 인정하는 에인절 연예인은?
2: 네?
1: 천사, 천사. 천사 연예인은?
2: 천사 연예인?
1: 네. 자. 하나, 둘.
2: 어떻게? 어떻게?
1: 둘.
2: 김신영.
1: 오케이. 자. 내가 연기해보고 싶은 캐릭터?
2: 외계인.
1: 오케이. 내 동안 비결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
2: 파우치 24.
1: 오케이. 자, 집순이 하지원이 더 싫은 건 갑작스러운 친구의 집 방문, 다 씻고 누웠는데 외출하기. 하나, 둘, 셋.
2: 갑자기 외출.
1: 오케이. 자, 하지원이 꼭 갖고 싶은 필수템. 하나, 둘, 셋.
2: 필수템?
1: 필수템. 필수템. 필수템. 자, 자 이렇게 되면 제한 시간 60초 동안 그래도 예 7개 성공. 아. 예. 하지원 씨 이름으로 7분께 저희가 떡볶이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에서 7개를 맞추신 거예요.
2: 어, 맞췄어요?
1: 예, 7개를 한 거예요. 예. 아.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예, 일단
2: 아, 제가 예? 그 4번에 천사분이 너무 많아서 아. 어느 한 분이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1: 그 중에 대천사 한 명 딱 얘기하면
2: 네, 그래서 되는데. 대표로 예. 김신영 씨로.
1: 아, 제 별명이 루시퍼거든요. 제 별명이 루시퍼.
2: 아 그래요?
1: 예, 예. 제 세례명이 루시안데 모든 이들이 루시퍼라고. 아. 예. 네.

0: 아, 이게 뭔가요? 우리 3027번님, 천사 김신영이 문제다. 탈락.
1: 김신영의 문제.
0: 예, 이건 저 블락 걸어주세요. 예. 영화 비강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납니다. 예.
1: 괜히 나라고 했나? 갑자기 후회되네.
0: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래요? 시사회 날 감독님을 만나고 펑펑 우셨어요.
1: 감독님이 많이 우셨어요.
0: 이지영 감독님,
1: 네.
0: 왜요?
1: 일단 너무 오랫동안 감독에게도 정말 그
0: 예.
1: 태어나지 못하는 자식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마음인데,
0: 네.
1: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공감하는 그것 때문에
0: 예.
1: 감독님이 이제 막 우셨어요.
0: 아, 진짜, 예. 맞아요. 예. 우리 감독님하고는, 맞아요. 클라이맥스도, 예.
1: 네,
0: 호흡을
1: 맞아요. 네.
0: 맞추셨고. 아, 이정관 의원, 예. 좀, 저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1: 오늘
0: 말씀드릴게요.
1: 신영 씨도
0: 예.
1: 연기하시니까,
0: 아,
1: 네.
0: 저는,
1: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빌런 중에 상 빌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1: 아.
0: 얼굴만 봐도, 씬만 봐도 웃기지 않고 무서움을 줄수 있는. 예.
1: 근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저요?
1: 네.
0: 아니에요.
1: 아니.
0: 하정우 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 느낌이 왜 있어요?
1: 아, 근데 저는 오히려
0: 네.
1: 너무 예측하는
0: 아,
1: 얼굴보다
0: 맞아.
1: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반전 있고 무서운 느낌
0: 진짜 예측
1: 있잖아요.
0: 불가.
1: 예, 네, 예측
0: 예측
1: 불가.
0: 불가 좀
1: 그게 진짜 무섭잖아요.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말씀드리고 저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음식은 떡볶이다. 아니 요리를 진짜 꽤 잘하신다고.
1: 저는
0: 예.
1: 제가 그 미각이 엄청나요. 그래서
0: 예.
1: 그 요리를 약간 그림 그리듯이 하거든요. 감이
0: 요리를요?
1: 되게 좋아요.
0: 아,
1: 감이 되게
0: 내
1: 좋아서,
0: 감대로.
1: 네,
0: 예.
1: 레시피를 보지 않습니다.
0: 아, 그럼 찐이에요. 예.
1: 인정하시는
0: 아,
1: 거죠?
0: 그럼 찐이죠.
1: 근데 요리
0: 왜냐면, 저도
1: 잘하시잖아요.
0: 레시피를 보지 않아요. 예.
1: 그래요?
0: 왜냐면, 배운 게 할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막 넣으시거든요. 그
1: 그런 게,
0: 맛을 찾아서.
1: 네, 저도.
0: 어허, 예. 아, 우리, 아하, 굽. 8835번님, 근데 지원 언니 1년에 두번 정도만 요리한대요. 아, 안 되겠는데. 저도
1: 네.
0: 굉장히 별명이 김술랭이에요. 네, 하술랭이죠.
1: 하술랭인데.
0: 그쵸? 동네마다 술랭이들이 많아요. 근데
1: 네.
0: 진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 저도 굉장히
0: 예.
1: 까다로운데.
0: 또 한번 만나가지고 저
1: 네.
0: 요리 대결 한번
1: 네,
0: 펼쳐야
1: 다음에
0: 된다.
1: 한번
0: 예.
1: 좋습니다.
0: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뭐예요? 예.
1: 계란 후라이.
0: 아. 개후가 나올 정도면은 예, 개후 안 돼요. 안 돼요.
1: 개우 진짜
0: 예.
1: 잘합니다. 제가.
0: 개후요?
1: 네.
0: 그 노른자 살려서.
1: 살려서.
0: 노른자 살려서.
1: 살리고 그 겉에는 약간 바삭하게 살짝
0: 아,
1: 이렇게 기름에
0: 개후.
1: 튀기듯이 살짝.
0: 아, 그럼 기름을 많이 넣고 예. 조금 있다가 그냥 꺼내도
1: 네.
0: 그 효과가
1: 그쵸,
0: 나.
1: 그쵸, 그쵸.
0: 아, 떡볶이 안될것 같은데.
1: 아,
0: 예.
1: 그 떡볶이도 잘해요, 제가.
0: 그래요?
1: 네.
0: 아, 안될것 같은데.
1: 아, 진짜, 진짜
0: 그래요?
1: 잘해요. 네. 처음
0: 그러면,
1: 먹어보는 맛.
0: 아니에요. 이거는, 이 얘기는 저의 어머니한테도 들었었어요. 이거 처음 먹어봐는 산적일걸? 이러는데,
1: 그래요?
0: 진짜,
1: 처음
0: 산적이 종아리를 씹는 맛이어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아, 여기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무대를 많이 하셨지만, 음악방송 무대, 정말. 와, 저 이거 몇번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음중에
1: 정말요?
0: 나오셨잖아요.
1: 네.
0: 예, 23년 만에 음악방송 무대를 하셨는데 유튜브 공약이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안무를 잊어버릴까 봐
1: 네.
0: 3일 내내 쪽잠을 주무셨어요?
1: 소파에서.
0: 세상에나.
1: 혹시라도
0: 와.
1: 너무 편해지면 지워질까봐, 머릿속에서.
0: 와, 이거잖아요. 손나.
1: 네.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무대 화면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지원 씨, 난리 났잖아요. 예. 목소리가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요. 예. 뷰스 터져요. 372만. 와.
1: 근데 저도 이렇게
0: 예.
1: 좋아해 주실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정말.
0: 저희는 하지원 씨에게 늘 갈증이 있어요. 진짜로.
1: 오.
0: 관객들도 그렇지만 대중분들은 하지원 씨에게 늘그 결핍이 있어요. 하지원 씨가 계속 뭐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1: 어머.
0: 예. 진짜 팬분들은 다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아직도 항상 배고파요. 팬들은 항상 배고파요.
1: 저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약간 좀 힘이 나요.
0: 이제 파이팅 하셔야죠. 예.
1: 감사합니다.
0: 난리 났어요.

0: 아, 산, 혹시 산옥인가요? 생방을 하셨나요?
1: 저 녹화.
0: 그렇죠. 네. 너무 떨리기 때문에.
1: 아 진짜 그 네. 이제 리허설을 한번.
0: 리허설 하잖아요. 예.
1: 리허설을 반도 못한 것 같아요.
0: 왜요?
1: 팬분들이 딱 있는데 와... 갑자기 팬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떨리고 설레고 그 어머나. 고마움에 예. 노래랑 이걸 할 겨를이 없고 팬들한테 예. 막 그 감정은 이제 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 기사 알려준다고 우리 팬들이 그치. 아침에 모여서 막 연습하고 예. 막 이거 만들어 하는데 와... 정말 막 눈물 날 정도였어요.
0: 아니 안 그래도 네. 그 문자가 하나 왔잖아요. 3920번님 음악방송 때 팬들 네. 얼굴 보니까 기분 어땠어요? 저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 맞아요.
0: MBC 바닥에 앉아가지고 연습 맞아요. 응원했더니 네. 제 엉덩이가 네모네모 됐습니다 라고.
1: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팬분들은 막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1: 그런데도 예.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 능숙하게 앞에서 응원을 정말 솔직히 제가 팬들 덕분에 정말 기가 살았어요. 그날.
0: 팬분들은 얼마나 또 다른 가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1: 연습을 엄청 돼. 해오신 거예요.
0: 우리 지원 언니 어깨 올려줘야지.
1: 맞아요.
0: 이렇게 딱 있어서 아, 예.
1: 너무
0: 대박입니다.
1: 고마워요.
0: 예 그리고 아 우리 3332번님 지원 언니 영크크라더니 에인절 모르는 순수함이라고 요즘에 에인절이라고 합니다. 천사.
1: 에인절?
0: 예.
1: 어 몰랐어요.
0: 엔젤인데 네. 에인절.
1: 어 진짜요?
0: 예,
1: 에인절.
0: 에인절.
1: 에인절.
0: 예, 예 에이전 스토어.
1: 아 그래?
0: 오케이. 땡큐 이렇게.
1: 아 영크크 아니다.
0: 아니 그 사이에 있어요. 어쩔 때는 영크크. 어쩔 때는 누누크크. 왔다 갔다 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여기 또 있어요. 예능을 또 함께 촬영한 우리 장영란 씨.
1: 네.
0: 우리
1: 영란이.
0: 또 예 우리 영란 시터와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찾아갔어요. 시사회.
1: 맞아요. 시사회 예. 제가 초대해서 왔는데
0: 예.
1: 그 저는 이제 예전에 신인 때 같이 또 예. 같은 프로도 했었고 또 당일 배송 우리 집이라고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성령 그리고... 언니와 가비 씨랑도 같이 하고
0: 근데 그 인연을 꾸준히 쭉
1: 네네네.
0: 아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왜 사실은 작품 끝나면 또 서로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활동이 있어서 사실은 네, 연락 못할 수도
1: 너무
0: 있는데
1: 너무 착하고 예. 저를 정말 딸처럼 해줘요. 엄마
0: 영란 언니랑 예예 예.
1: 저랑 동갑이에요.
0: 아 그래요?
1: 동갑인데
0: 예.
1: 정말 지원아 막 이러면서
0: 아, 우리 지원이
1: 우리 애기 막 이렇게 저를 아, 너무 영란이 진짜 아,
0: 장은란 씨도
1: 예. 너무 따뜻하고 아, 너무 맞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0: 네. 웜스타 웜스타
1: 맞아요.
0: 예 웜스타가
1: 웜스타.
0: 장영란 씨 하스터
1: 예. 웜스타
0: 아, 예 웜스타 장영란
1: 오늘,
0: 예.
1: 오늘 많이 배워요.
0: 하스터 심준아 예.
1: 아 진아도 아,
0: 이분 이분들은 하루에 한 7회 정도 우세요.
1: 어?
0: 예
1: 울어요?
0: 울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아. 누가 울면 같이 울고 예.
1: 그날 이제 영란이랑 진아, 심진아, 예. 진아도 같이 이제 시사회에서 예. 보고 이제 끝나고 같이 파티하면서
0: 예. 예.
1: 소주 한잔 먹었는데
0: 어머.
1: 너무 따뜻하고 너무 착하고 저희 아, 예.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모여서 예.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0: 저 죄송하지만 우리 심진아 씨가
1: 네.
0: 정말 홍보를 잘해요.
1: 어.
0: 심진아 씨가 저도 모르는 네. 시사회를 가서 저는 하지원 씨가 뭘 하고 있는지 분당 다 알았어요. 스토리에 다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1: 진아 예. 고마워.
0: 또 심진아 씨 또 예.
1: 아,
0: 본인 이름 나오면
1: 영란아 그러... 고마워. 진아 고마워.
0: 지금 울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아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외계인 예 외계인을 연기를 해보고 싶다. 예 왜요?
1: 아 저는 그냥 예? 제가 원래 모르고 궁금하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커요.
0: 아, 근데 네. 약간 왜 저기 크리스토퍼 놀란이었나요? 마스. 예, 그 화성.
1: 네네.
0: 화성 이렇게 혼자서 만약에 고립된 연기를 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1: 네, 전 좋아요.
0: 어, 난 못해. 아, 저는.
1: 네.
0: 예, 저는
1: 혼자서도 잘할 것 같아요.
0: 저는 빌딩 매니아예요.
1: 응?
0: 예, 저는 시멘트 매니아, 도시녀.
1: 아.
0: 예, 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전 시티걸.
1: 아, 시티걸?
0: 예, 전 시티걸이에요. 어, 그 외계인 역할, 사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실은. 외계인도 아바타라든지, 약간 그, 우리가 모르는 미지에.
1: 네.
0: 그 분장을 막 그
1: 아 벌써 부장 생각하시는구나. 네. 와 대박.
0: 가디언 정부 갤럭시 가오갤처럼 막 초록색으로 다 한다 그래도 하실 거죠.
1: 아 네, 좋죠.
0: 와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하지원 씨가 다장르 그리고 팬들이 항상 결핍된 그 마음이에요. 무조건 하지원 씨는 할 수 있다. 네. 네. 그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 여기 있어요. 우리 5535번님. 지원 언니 아까 대답 못하셨던 언니의 필수 아이템.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나 따라 사게요. 라고. 또 하지원 템이 있잖아요. 네.
1: 아, 사실 이거는 너무 제 브랜드를 네. 광고할까봐 네. 조금 안 하고 싶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제 건조함을 못 참거든요.
0: 응? 네. 네.
1: 그래서 제 파우치 안에는 이제 제 브랜드이긴 한데
0: 백이 쫙 있구나.
1: 그 이제 퀸즈밤을 늘 갖고 다녀요.
0: 퀸즈밤?
1: 네. 왜냐하면 건조할 네? 때, 뭐 아플 때, 아, 모기 물렸을 때, 네. 에어컨 바람 있을 때, 뭐 히터 있을 때 수시로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네. 제가 갖고 다니던 아이템이라서 진짜 브랜드의 이제 그거를 런칭을 한 거죠.
0: 쟁여템.
1: 쟁여템.
0: 예, 이건 쟁여놔야 된다, 쟁여템.
1: 그러니까 무인도에 가도 난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간다. 아. 저한테는 약간 그런 존재거든요.
0: 멀티밤. 아, 잠시만요. 아니, 호랑이 연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나도 알아. 선생님, 저도 알아.
1: 호랑이 연고 같네요, 진짜.
0: 예, 아, 저희 할머니는 파스. 물파스. 예.
1: 맞아요,
0: 머리
1: 맞아요.
0: 아플 때.
1: 예, 저한테 약간 물파스 호랑이 연고 예. 같은.
0: 아, 스틱이니까.
1: 네. 아, 맞아요.
0: 예,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지원 씨 이름으로 총 7분께 저희가 떡볶이 세트 보내드렸고요. 아, 잠시만요. 지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네. 촉박스러워가지고 몇 개만 추려서 네. 예, 소개해드릴게요. 뉴스엔 김명미 기자님, 감사합니다. 하지원 톱스타에서 추락한 생계연 연예인 역. 너무 힘들고 많은 걸 느껴라고. 그렇죠. 한 번쯤은 네. 되돌아볼 수 있고, 예. 그리고 하지원 씨의 작품에서 그 또 더 이제 감칠맛 나는 예, 조연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또 엑스트라 분들이 또 찬조 출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하지원 씨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과에 네.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었나요? 예. 찬조 출연을 몇 명 했었는데
1: 네.
0: 너무 착하다고. 예. 왜 네, 오히려 내가 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하지원 씨 하면 그 아...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이제 떠오른다. 예, 네, 아...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셀럽 미디어 정원희 기자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지원 비강의 머리 탈색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해.
1: 아유 뭐 탈색이 예. 문제인가요? 뭐 삭발도
0: 아 어유
1: 아, 이런 얘기 하면
0: 예, 삭발은
1: 아, 죄송합니다.
0: 다음에 저기 외계인 역할할 때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1: 아 외계인 할 때 아
0: 네
1: 가자고
0: 그동안 우리가 사실 우리 하지원 씨가 쭉 많은 영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작품을 하셨겠지만 요즘엔 진짜 생계형 그 정말 생활 속에 빠져드는 연기. 요게 진짜 대세인 것 같은데,
1: 네.
0: 와, 이 연기를 보고 싶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뭔가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공감가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1: 네.
0: 9월 2일 대개봉하니까요. 영화 비강. 예, 또 많은 또 관람해 주시고. 혹시 저기 100만 공략 하시나요, 혹시?
1: 아, 저...
0: 예, 100만 한번 가야죠. 예.
1: 아, 제가.
0: 예.
1: 그 공약을 이제 함부로 안 하려고.
0: 네. 아 왜요? 200 네? 아, 거의 솔직히 말하면 한 300 가야 되는데 300, 500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자, 영화 홍보팀 예.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영화 홍보팀 예. 아 예 예. 아 예.
1: 홈런 한 번 더 가야 되나요?
0: 홈런 한 번 더. 예 예. 아, 제 생각에는 영화 잘 됩니다. 예 예. 네. 심지나 씨, 장영란 씨가 있다면. 네, 이분들이 최고
1: 그 친구라면 뭐.
0: 예, 파이팅 해주시고 아 오늘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1: 네,
0: 예, 진짜 영화 비광 예 제가 개봉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따끈따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지원 씨는 여기서 또 같이 또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 3부 끝곡으로 아, 일단 몇만이 되든 예 무조건 홈런을 가자.
1: 네.
0: 하지원의 홈런 예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 4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하지원 씨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5: 오케이! 잘했네. 네, 정우의 희망곡 4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충남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인근에 계신 여러분들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시고요. 안전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고품격 음악방송답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토크로 좀 느낌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 지금 생각나는 노래 아니면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예, 아니면 김신영과 수다 떨고 싶은 이야기들 다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 2018년에 가장 많이 들은 곡들이 리스트업이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노래를 들었었구나. 그리고 이 노래는 내가 지금까지도 쭉 듣고 있구나. 약간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듣고 싶은 노래들 뭐 어떠한 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는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소개만 돼도 우리 또 선생님들께 기미관리 세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신청곡이 하나 왔어요. 우리 1215번님. 팝송밥사 김박사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한대요. 알다마다요. 내년 5월이라는데 정말 피켓팅이 예상됩니다. 미리 손가락 운동해야 되나요? 라고. 이번에 좀 꽤 길게 합니다. 브루노마스가. 예, 5월 20일 금요일, 토요일, 예, 화수. 예, 총 4일간 브루노마스가 또 내한 공연을 하는데 그래도 티켓팅이 아닌 피켓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거 이제 보러 가야 되긴 하는데, 우리 동생이 왔는데 내가 또, 밥 한 끼라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걸 말씀드리고, 저희는요, 브루노마스의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 이어서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브루노마스의 트레저 듣고 올게요. Baby squirrel use a sexy motherfucker.

네, 내년 5월에 내한하죠.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우리 9414번님, 51살 아저씨입니다. 휴가 내고 혼자 강진으로 여행 가는 중인데 내려갈수록 점점 비가 적게 오더니 하늘이 밝아지고 있어요. 노래는 뭐가 나온지는 뭐가 나오든 좋지 않겠습니까? 신디가 알아서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부산에 내렸던 것 같은데. 제주도, 부산, 여수, 뭐 이쪽은 비가 안 오고요. 지금, 충청도, 대전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옵니다. 이게 중간이 없어요. 폭염과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폭염도 조심하시고, 홍수도, 비 피해도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은미 씨, SES 달리기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앞 공원에 나가서 뛴 이후, 정말 매일 뛰고 있거든요. 한두 바퀴가 힘들지, 막상 뛰고 나면은, 뿌듯해지더라고요. 달리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 달리면서 부르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SES 달리기를 부르시면서 달리기를 하신다고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저는 좀 앞으로 좀 수영을 해볼까 해요. 혹시 몰라서 이게 또 나이대가 좀 있다 보니까 관절이라든지 무릎 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영이 뭔가 좀 심폐에 운동에 좋다 그래서 저 운동으로 좀 가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수영을 원래 못 하거든요. 근데 요걸 한번 좀 깨치고 싶다. 말씀드리고 4488번님. 신디, 저는 신디랑 같은 게 정말 많아요. 돼지띠, INTJ, 라이온즈 팬까지. 아무래도 오늘은 아스트로의 원을 듣고 싶네요. 라고. 결국에는 아스트로 팬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드디어 라이온즈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지금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1위 탈환을 했고요. 오늘 아마 경기가 있어요. 왜냐면 어제 취소가 돼가지고 사실은 일요일 그 매직 경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저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대2로 이겼죠. 4대2로. 깜짝 놀랐다. 화이팅. 말씀드리고 우리 김민정 씨 200명 식사 중인 구내식당에 울려 퍼지는 정

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아, 상큼하게 또 듣고 오셨고요. 이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에 제가 또 수영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5368번님이 저 지금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언니가 수영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 얼른 시작하세요. 함께 물개가 되어보아요. 라고. 그렇죠. 저도 약간 심폐라든지 아, 저 뭔가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리 가는 운동보다는 좀 꾸준히 길게 하고 싶은 운동을 좀 찾다 보니까 수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우리 서정석 씨. 아유, 예. 수영은 내향인이 하기에 딱입니다. 신디가 접영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몸은 진짜 수영 몸에 정말 알맞거든요. 예. 광대가 장난 아니니까 상체 펠프스. 예, 상체 펠프스. 진짜 몸이 좋은데, 진짜 여기서 만약에 제가 키가 한 170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선수로 나가도 될 몸이다라고 전직 수영선수 친구가 얘기를 했으면서 정말 상체는 최고인데, 팔 길고 광배 딱, 떡 벌어지고, 예. 오늘 뭐할줄 알아야죠. 예, 잠수밖에 못한다. 예, 한번 배우도록 하겠고요. 박수정 씨가 신디는 왠지 아쿠아로빅도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아, 저도 약간 굉장히 심한.

내향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먼저 수영을 일단 배워보자. 예. 일단 한번 가보자. 자유형으로 진짜 자유롭게 한번 가보자. 예, 요런 걸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쿠아로빅도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우리 한준아 씨, 요즘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신디는 요즘 시간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라고. 저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1분 1초가 지나간 게 너무 아깝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안 그래도, 제가 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정호희만 곡을 제가 딱 서른에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44살이니까 벌써 이제 1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저도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의 하루? 그리고 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며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 라디오가 매일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꿈을 향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라는 회사인데 또 이래저래 또 예, 제 회사를 위해서 미팅을 하려면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보통 미팅이. 그 시간을 제가 많이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회사 업무를 조금 더좀 알차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라디오도 지치지 않고 하고 싶다. 예라는 생각을 좀 해서 조금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예. 내일 9월 1일부터 3개월간 제가 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건강도 다시 한번 또 챙겨보고 뭐 건강은 사실 지금 예 돌도 씹어 먹어도 괜찮거든요. 건강은 너무 좋은데 이런저런 이제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예, 제 회사를 조금 더 다져 봐야 되고, 그리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사 업무들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동안 내가 좀 미뤄뒀던 일들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없는 동안에 또 멋진 스페셜 DJ들과 우리 또 멋진 게스트분들이 잘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정희 선생님들, 예. 아. 정말 너른 양해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쯤에서 노래를 한곡 들어야 되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블락비의 보기 드문 여자 예예 예. 제가 딱그 느낌 아닙니까? 예 우리 맞은편에 안영미 씨 돌아왔네. 우리 안영미 씨예 안영미 돌아오고 제가 3개월도 쉽니다. 예 저는 출산이 아니고요. 예예 예. 정말 보기 드문 여자로서 블락비의 보기 드문 여자 여러분들께 띄워드립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바닥에
1: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옮기며 부르는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전어떼의 행렬로 요즘 동해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구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들 되려 지금 저에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배윤 씨가 응원합니다. 충분한 고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고요. 윤소영 씨가 아,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무이 방송이었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신디 재충전을 위해서 3개월 잘 버텨볼게요. 꼭 다시 만나요. 제발! 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방송 스케줄이 많으면 라디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업무기 때문에 예, 제 회사는 IP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과 이래저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 한 3개월 정도 예, 좀 어느 정도 회사 정비를 해놓고 하고 싶다. 네, 내 인생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호승 씨가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역시 지난주 내내 녹방했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네요. 영미님을 이제 봤다니 녹방이라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10층이 있고 RS2, RS4, RS5, 아, 8번 스튜디오까지 있다라는 사실. 예. 생방을 했는데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승 씨. 예. 아, 요런 것 때문에 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저는 솔직하게 합니다. 예, 하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예, 아니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서윤 씨. 근데 3개월을 3초처럼 지내도록 해볼게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끼얼이라고. 선생님들께 더 좋은 소식들 앵겨드리면서, 예, 다시 한번 컴백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8월의 마지막 날 마칠 시간인데요. 아, 내일부터 3개월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우리 정희 선생님들 아,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게 꽉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스스로 좀 점검 좀 하고 예, 이제 회사도 한번 챙기고 예, 시간 갖고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고 아, 이 노래 들어야죠. MC 더맥스 잠시만 안녕 DJ 조리 리믹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뵐게요. 여러분 못하래요.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0: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ank you.
1: 8월 31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No Matter What 듣고 오셨습니다. 보이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라이브 버전이었어요. 와, 6833번님께서 제 마음을 대변해 주셨네요. 와, 노래 참 다채롭게 불렀네요. 아는 노래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맞아. 막 라라라라라라라 No Matter What 하면서 갑자기 서로 내가 기싸움했던 것 같아. 서로. 어, 저기서 좀 센데? 아, 그럼 나도 내 끼를 또 재량껏 펼쳐야겠다. 자, 노래로 멋 좀 부리면서 2시의 데이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3546번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영미씨다, 어머, 어머,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깜짝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컴백한 상태입니다. 모르셨구나, 소문 못 들으셨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려요. 영미 돌아왔다고. 최승호님, 아이고 우리 영미 누나 또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놔서 감기 걸리셨구나. 유유, 누나 감기 얼른 저한테 옮기세요. 울 누나는 건강해야 합니다. 너무 이뻐. 우리 최승호 씨도 저의 몇 안 되는 팬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알지, 우리 승호맘 알지. 지난주에 제가 컴백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감을 잃어가지고 이 스튜디오 안이 엄청 춥다는 거를 제가 간과해가지고 반팔 반바지 입었다가 된통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막 목이 좀 칼칼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코감기로 좀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신영 씨가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잘 갔다 와라 하고 제가 프리허그 해주려고 그랬는데 신영 씨가 또 그런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거 또 혐오자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멀찌감치 떨어지라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 한 번을 못했네. 같이 인증샷 한 컷 찍으려고 그랬더니. 아, 그리고 날씨도 지금 꿉꿉하고 좀 습하다 보니까 에어컨들 많이 틀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어제 밤부터 안전 안내 문자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서울은 그렇게 막 아주 많이 막 이렇게 내리진 않았는데 남부지방은 꽤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 잘 체크하시고요. 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무조건 서행하셔야 돼요. 비 오는 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김명자님, 대전하고 논산에 비가 많이 내린다네요. 맞아, 지난주부터 대전에 비 많이 왔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들은 대전에, 신랑은 논산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는데 걱정이에요. 2년 전에도 옆 딸기 하우스가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거든요. 제발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요. 아, 진짜 제발요. 진짜. 그러니까는 좀 적당히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추울 땐 또 너무 춥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또 건조할 땐 너무 건조하고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이 쏟아부으니까 아, 제발 좀 적당히. 물론 이런 날씨를 만든 건 우리 인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님. 네. 아, 그래도 저기 딸기 하우스가 물에 잠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인명피해도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5278번님, 저희 집도 화분 내놨습니다. 엄마가 자, 목말랐지? 물 마셔라. 라면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물 주고 나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자, 목말랐지? 물 마셔라. 하는데 지금 너무 또 쏟아보면 갑자기 이제 물세례 맞는 거지. 화분 입장에서도 이게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금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모든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 좀 보내주세요. 특히 이 월요일 날은 좀 사연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렇겠죠. 다들 이제 뇌가 이제 한 2시쯤 넘었는데 이제서 조금 깨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사연이든 상관없고 그냥 재채기만 해도 괜찮으니까 이러면 또 재채기만 보낸다 또. 뭐든 괜찮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쏩니다. 자, 2시의 데이트 도와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파바로티 오빠가 너무 거창하게 열어주셔가지고 또 그 기세 이어서 클래식하게 우아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빌 코리아 윤한류 올품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알레스 아우토 3일 제약 2시에 데이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경기주택 도시공사 롯데렌탈 양월군 농업기술센터 어서 오세요. 음주 후에 팀 앱 대리 주식회사

김정원님께서 아유 머린 상투를 트시고 고생하신 적을 아니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아 우리만 쉬쉬하자고 모르는 사람 몰라 윤선영님 봐봐 따라할 줄 알았다니까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들었습니다. 이승은님, 안 그래도 주말 내내 신랑 감기 수발드느라 삼시세끼 챙기며 피로만 늘었어요. 여름휴가 때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 신랑이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 했더니만 곧바로 여름감기 걸려서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한쪽이 걸리면 꼭 이렇게 연달아서 같이 걸려요. 저도 남편이 먼저 감기 걸렸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나았다 싶으니까 이제 저희 딱콩이가 아프고 딱콩이가 나았다 싶었더니 제가 또 이렇게 훌쩍훌쩍 되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김영광님, 저 목감기 걸린 지 일주일 넘었어요. 영미님도 감기 조심, 얼른 나으세요. 저가 아까 오기 전에 마사지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아니 이 여름에 저는 감기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전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들 많았었네 주변에. 백금실님, 어제 갑자기 맹장 수술을 했어요. 아직 방구가 안 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민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아 근데 저 이 기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이런 문자 오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읽어드렸는데 제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게 이제 방구가 빨리 나와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와 진짜 저 이틀 동안 안 나오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진짜 와 이러다 영영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왜냐면 물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이 공포감까지 오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방구가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아, 우리 함께 한번 고민 좀 해볼래요? 우리 두댕이들 방귀 빨리 나올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실래요? 아 일단은 걸어야 되네. 맞아. 근데 저는 수술하셨잖아요. 수술한 사람한테 빨리 걸으라고 말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뒤척이시면 그래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방구 나오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항문을 계속 자극시켜줘야 되나? 애기들은 안 나오면은 똥꼬 계속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아 똥꼬를 해줘야 되나? 김하정님, 3개월이에요? 3년이에요? 신디 말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또 궁금하셨구나. 3개월! 아이 3년이면 말이 안 되지. 아 지금 제가 육아휴직 2개월 쓴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 우리 신디 그래도 부럽습니다. 뭐 일적으로 바빠가지고 그런 거니까 친구로서 부럽네요. 3663번님, 영미님 저 오늘 영업 마지막 날이에요. 곧 이쁜 우리 쑥떡이 만날 생각하니 슬프거나 아쉽진 않아요. 이젠 집에서 영미님 라디오 들을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저 노산 45살인데 순산하도록 기 좀 넣어주세요. 와 엄마 박수 치고 가야죠. 예. 아 이게 바로 이게 두 대의 기운입니다. 45살 이젠 뭐 애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애기입니다. 예. 헐리우드 배우분들은 뭐 50살에도 뭐 애기 셋째 낳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육아용품, 아기용품 많은 거 아시죠? 아기용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순산한 것도 아시죠? 순산 기운 드릴게요. 자, 3663번님, 순산 일어나십시오! 됐어, 됐어. 아, 그래. 이렇게 복식호흡을 했더니 방귀가 좀 나올 것 같긴 하다. 일어나십시오. 이것도 한번 외쳐보세요. 아까 수술하셨다는 분. 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신청곡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바로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쏴드릴게요.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오늘 상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이 아파야 약간 좀 청초한 미가 좀 생기나 봐. 오늘 약간 하수빈 같은 스타일인데 보러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자, 선키스 트위드의 노래 듣고 갈게요.

0: voice.
1: 네, 트위드의 선키스 듣고 오셨고요. 아, 아까 맹장 수술하고 애타게 반기를 기다리셨던 백금실님을 위해서 우리 두댕이들이 또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강희선님, 고양이 자세도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지요. 아, 요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은혜님, 고양이 자세 그 엉덩이 하늘로 날아가는 자세요. 아, 그렇죠.

권영숙님 엉덩이를 높게 쳐들어요. 봐봐 고양이 그러니까 엉덩이를 높게 쳐들라고만 하면 이게 사실 이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세가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 자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허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섹시한 자세. 그 자세를 하시면은 저도 이 자세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긴 했었어요. 최승호님 방구 ASMR 계속 들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응가 냄새 계속 맡으면 응가가 나오듯이 약간 그런 건가요? 문길섭님 배를 자꾸 쌈쌈 해주세요. 박성호님 자두를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김지혜님 보리밥을 드셔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오해를 하시는 게 방귀를 껴야 뭘 먹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방귀가 나오기 전에 지금 계속 보리밥 자두 아까 고구마도 나왔는데 이러면 죽어요. 사람 큰일 나요. 안 돼요. 유효현님 딴 거 없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복도를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미친 듯이 걸었어요. 그냥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계속 걸었습니다. 탐나는 대로 걷는 수밖에 없어요. 구혜영님 밥 먹으면서 방귀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이 정도는 약과죠. 저희는 뭐 응가 얘기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방귀 대신에 뱅뱅 아이브의 뱅뱅 들어보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아니 또 우리 두댕이들이 또 화가 잔뜩 났네. 김범수님께서 반개 얘기하느라 노래 반도 못 들었잖아요. 크크크크. 이 신혜님 이건 노래 들은 거야 반주만 들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틀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브 팬분들도 또 괜히 화나실 수 있으니까 틀어드리겠습니다. 뱅뱅 다시 들을게요.

네, 아이브의 뱅뱅 듣고 왔고요. 7874번님, 아 센스 좋아요. 아까는 약간 1분 무료 미리 듣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너무 웃겨. 박가연님께서도 저작권료 안 나오는 길이었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방구 얘기만 하느라고. 최수빈님, 아이브 장원영 생일 축하합니다. 아, 장원영 씨 생일이었어요?

코너 제목이 약간 성인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고급스럽게 가볼 겁니다. 우리도 음악을 듣는 귀가 있어요. 뭐 시종일관 방구 얘기만 하라는 법 없어요. 음악에 감동할 가슴도 있답니다. 가슴춤만 추라고 있는 가슴이 아니에요. 고막으로 스며들며 가슴을 진동시킬 오늘의 음악 두댕이들이 추천해주세요. 음악이 뭔지 좀 가르쳐주세요.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디가 출근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노래, 멋진 노래 기다려요. 이선아님 여기는 한박 파는 곳인가? 라고 하셨는데 네, 한박 웃음 짓는 곳이라고 해두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따뜻한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음악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두댕이들의 집단 지성미, 성인 학습지로다가 익힌 문장들,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도 고급지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자, 그러면 첫 코너의 첫 노래. 이 노래가 아주 좋겠네요. 박주원 기타 연주, When Summer Leaves 듣고 올게요. When Summer.

예, 끝났대요. 아,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박주원님. 아, 잘 들었어요. 진짜 팬입니다. 아, 박주원 기타 연주였어요. When Summer Leaves 였어요. 5765번님. 아, 이거 첫 곡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샤인킴 부장님도 학식이 있는 분이세요. 식자층이십니다. 그동안 이런 음악을 얼마나 틀고 싶었겠어요. 근데 DJ가 안영미야. 어쩌겠어. 안영미 맞춤형으로 하시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아유, 참.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장님 스타일로 한번 작은 코너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우리들도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 이게 또 너무 월요일부터 정신 사나운데 또 정신 사나운 음악 들으면 또 더 그렇잖아요. 약간 여러분들 워워하시라고 예, 이렇게 좀 잔잔한 음악 좀 틀어드렸습니다. 유효연님. 저희 신입 직원이 화장실 다녀와서 말하네요. 왜 딴 채널 틀었냐고. 안영미 라디오 신나는 곳 좀 틀어요. 라고. 여기가 두 대야. 네, 김정민님. 지금 MBC 미니가 혼자 친 거죠? 네, 아, 이제 슬슬 허락 좀 받으려고. 어, 주인장 나타나면 그때 좀 받으려고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 7569번님. 여기 주문할게요. 비후가스 하나, 파르페 하나, 비엔나 커피 하나 주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 이게 너무 웃겼어. 음악 나갈 때, 아, 우리 박효정님께서, 아, 박효정님 맞나요? 어, 맞나? 누구였지? 여, 예. 아, 상담원 연결 음악 같다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내 이 음악 어디서 들었지? 했는데. 다음 상담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요 음악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걸 틀어주는지 알겠어. 화내지 말라고, 조금 워워하라고. 대부분은 뭔가 고장이 나거나 잘못됐을 때 화가 좀 치밀어 올랐을 때 전화를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러면서. 근데 약간 워워 시키려고 요런 잔잔한 음악 틀어주나 봐요. 4793번님 여름 끝자락에는 무조건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죠. 아, 추억 돋는다. 한여름밤에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이별. 하, 비도 오는데 저녁엔 막갈리에다가 파전이나 먹으려고요. 딱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오셨고요. 김민경님, 근데 보라는 원래 뒤통수 보라는 거였어요? 아, 제가 그 뒤돌아 있어가지고 뒤통수만 보여가지고 그러셨구나. 저는 왜냐면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미니 그리고 문자 요 글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 보는 낙으로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보다 보니까 계속 뒤통수만 보이셨나 봐. 어떻게 앞통수 한번 보실래요? 앞통수? 어? 뒤돌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2008번님. 역시는 역시다. 영미 씨 오니까 진짜 두 대 같다. 간만에 실컷 웃으며 근무 중이에요. 물론 숨죽여 상태지만. 그렇죠. 일을 하는 중이시니까 뭐 하하하는 못 웃어도 이렇게 또 숨죽여서라도 웃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웃음을 드렸으면 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나갈 시간이에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본의 아니게 뭔가 오늘 오프닝 곡도 그랬었고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또 컨셉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또 광고주님들도 우아하게 또 매셔야겠죠. 가볼까요? 경양식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나이프는 오른손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환인제야,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의 협동조합, 음주 후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IS동서와 함께합니다. 돈가스 다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박종욱님께서, 아, 고급진 건 두 곡이 끝인가요? 네. 두 곡 들려드리고 끝났어 코너가. 유현일님, 아, 재즈필 한번 두 대에서도 제대로 느껴봅시다. 마이클 부블레의 Feeling Good 틀어줘 라고 하셨어요. 소원이시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고급지게 인사드릴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Feeling Good 띄워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심작심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천 산책로. 안성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길게 조성된 산책로인데요. 봄엔 벚꽃과 들꽃이, 가을엔 억새와 갈대가 물가를 채워 계절마다 다른 풍경 속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성천 산책로는 물가의 나무와 풀 사이로 길이 여유롭게 이어지는데요. 걷다 보면 길가에 작은 미술관, 결 갤러리가 있어 잠시 들러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걸으면 옛 안성선 철교 위에 쉼터도 만날 수 있고, 또 해질 무렵이면 안성천교의 무지개색 조명이 켜져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미술관의 옛 철교의 야경까지, 중간중간 걸음을 멈출 핑계가 많겠네요.

0: 정신없는데 쿡디 목소리로 잠시 숨 고르게 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아, 쿡디 뭐 도디 뭐 여러 예비 저의 별명이 있었는데 쿡디로 양수정님께서는 정해주셨네요. 네, 1482님께서는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단 출석하고 일 좀 후다닥 하고 올게요 해주셨습니다. 자, 바쁜 월요일인데요. 아, 문자들 많이 좀 보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이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데요. 아, 제가 중학교 때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찬양단 형들 쫓아다니면서 악기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형들 악기, 형들 잠시 자리 비울 때 몰래 밟아보고 쳐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참. 그때 찬양단 활동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들을 엄청 많이 카피했었는데 흉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이 보컬 아시죠? 정말 흉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보컬입니다. 오래간만에 내가 걷는 길 함께 들어

너무 좋으네요. 자, 최 의원님, 쿡디, 결혼식 사회도 잘 보실 것 같아요. 아, 저 사실 결혼식 사회 많이 봤습니다. 네. 그 동창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꼭 저한테 축가 부탁보다도 사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가도 많이 했었는데 결혼식 사회 사실 많이 봤습니다. 최 의원님은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연락 많이 주세요. 아르바이트로 주말 결혼식 사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김은진님께서 월요일이라서 미니 남겨요. 활기찬 목소리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목소리 오늘 활기찬가요? 제가 좀 활기차게 해보려고 좀 비가 좀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오늘 음악이 정말 온몸으로 스밉니다. 아, 오늘 음악들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6864님께서는 저는 오늘 알바 쉬는 날이에요. 딸아이도 쉬는 날이라 목욕탕 갔어요. 저 혼자 아주 여유롭게 보내고 있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614님. 퇴근길은 음악 들으려고 순디 라디오 자주 들었는데 지난주부터 쿤며 들었어요. 해주셨어요. 아, 참. 쿡며 들었어요. 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토마스 쿡입니다. 제 별명을 뭐 토마토 콩 도마도 쿡 여러 가지로 불려주셨는데 네, 토마스 쿡입니다. 최현진님께서는요. 비 엄청나게 오네요. 제발 퇴근 때는 그쳐달라. 어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쳐달라. 그쳐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칠까요 비가? 아이고,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에 비 온답니다. 자, 그리고 박효정님. 어? 저 다시 결혼하면 사회 부탁드려요 해주셨습니다. 저 재혼 사회도 본 적 있죠. 말을 좀 조심해서 짧은 농담이라도 조심해서 하는데 저 재혼 사회도 봤어요. 네. 재혼 사회는 페이가 좀 높답니다. 네, 높고 사회자의 그 대본 분량이 좀 작습니다. 네, 말은 좀 줄이고. 페인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또 결혼식 사회 말씀해 주시니까.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거니의 노래입니다. Let's not think too much. What's the point of everything we came for?

건이의 Let's Not Think Too Much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곡을 들으니 약간 저는 프라이머리 향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아마 이 프로듀싱에 제가 지금 노래 나가는 도중에 이렇게 찾아보다가 놓쳤습니다. 네. 가사만 좀 보다가 놓쳤는데 오늘 유난히 정말 음악이 좀 쿵며드네요. 스며드네요. 자, 이재현님의 사연입니다. 쿡디, 월요일은 문자 보내는 날 맞죠? 200개씩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주셨습니다. 200개요? 많이 줄었는데요. 저 라디오 한참 들을 때는 뭐 4, 500개씩 왔다고 얘기 들어서 저 사연 소개되는 게 사실 예전에는 큰 이벤트였어요. 네. 아, 오늘 문자 그래도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비와 함께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또 감상평도 좋고 하고 싶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김석영님의 사연입니다. 토마스쿠님, 죄송하지만 저는 초면이라 검색해서 얼굴 보고 왔어요. 굉장히 유능한 마법사처럼 생기셨네요. 멋지십니다. 아니, 마법사처럼 생긴 건 뭔가요? 네. 마법사? 마법사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카퍼필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마법사들 미남이잖아요. 미남이고 좀 옷도 좀 잘 입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유능해 보이고 뭔가 좀 다 해낼 것 같고 그런 뜻이죠? 네. 칭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7468님께서는요. 퇴근길 라디오 켰더니 오늘도 순드래곤님 목소리 들려서 반갑고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또 순드래곤까지 또. 아, 제 별명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박현진님께서는요. 방금 고구마 찌다가 냄비를 태워 먹었는데요. 설상가상 고구마가 이렇게 맛이 없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맛이 없네요. 하 해주셨어요. 고구마. 고구마 맛없을 때 정말 배신감 정말 아 좌절이죠. 저는 고구마 잘 안 쪄먹는데요. 사실 구워먹는 건 좋아하는데 구워먹는 게 훨씬 더 이 단맛을 올리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찐 경우에 맛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껍질을 잘 벗기셔서 포크나 수저로 으깁니다. 그릇에 볼에 넣고 잘 으깬 다음에 조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요즘 또 건강 때문에 올리고당 뭐 이런 거 많이 넣죠. 이렇게 단맛을 내는 그걸 좀 이렇게 쳐서 사실은 백설탕이죠. 백설탕 넣어서 으깬 다음에 그게 다 녹기 전에 씹어 드셔야 설탕의 중간중간에 어그적어그적 하면서 이 고구마의 질감과 함께 겹쳐졌을 때 아 옆에 커피나 커피 좋으네요. 설탕 안 들어간 씁쓸한 커피 함께 하시면은 단맛과 어우러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수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1부 끝곡으로 마돈나의 Vogue 이 곡 듣고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입니다. 2004년 존 레전드

밴드의 데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이 곡 덕분에 존 레전드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힙합 댄스 그룹인 이 블랙 아이드 피스의 윌라이엠과 같이 만든 곡인데요. 이 두 사람이 블랙 아이드 피스의 앨범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이 멜로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블랙 아이드 피스에게는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 레전드가 다시 좀 곡을 다듬어서 부르게 됐고요. 서로에게 실망하고 부딪히면서도 함께하려는 그 마음을 담백한 피아노 연주를 곁들여서 공개했습니다. 자,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함께 들으셨습니다. 야, 이게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는데 대단하네요. 네. 이런 곡으로 데뷔를 하면 뭐 안 될 일이 없겠네요. 네. 저도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 이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 곡에 많이 도전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좀 쉬워 보이잖아요. 곡이 멜로디도 분명하고. 그래서 많이 도전을 했는데 이 소울풀한 느낌을 내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카피하는 분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원곡 같은 느낌이 왜 그렇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곡을 다시 들으니 아, 역시 이 가수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소울풀한 이 보컬 그게 생명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데뷔곡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자, 7403님의 사연인데요. 이 제목과는 다르게 평범하지 않은 그의 음악성이 매우 부러울 뿐입니다. 좋은 노래 감사해요. 쿡디 해주셨습니다. 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아, 저도 감동했습니다, 지금. 자, 김유진님, 토마스 쿡님. 젠지의 음악 코너에서는 약간 깐돌이 같았는데 쿡디로 전임하시니 되게 젠틀한 느낌이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복장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네, 젠지 음악 할 때는 뭐 저는 뭐 티셔츠 반바지 뭐 단추도 제대로 안 잠그고 이렇게 좀 너덜너덜한 셔츠 입고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잘 다려진

0: 김지희님의 취향곡 패신조와 포이반스의 Lives for the Living 들으셨고요. 이어서 헤이와 윤종신의 나 결혼해요 들으셨습니다. 아, 취향의 공유에 사연 보내주신 김지희님께 톡국 세트 선물 드려야죠. 네, 톡국 세트 알고 계신가요?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입니다. 네, 톡국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989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선곡은 감성 한 스푼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평소 쿵님도 좋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점점점점 해주셨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제가 다른가요? 네,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 들리시나 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음악이 잘 이렇게 더 감성 한 스푼이 더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젠지 음악에서 습도 때문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습도가 있는 날은 정말 음악이 피부로 스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한 곡 한 곡이 와 이렇게 좋았나 이런 곡들이 느낌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네, 3224님 여기 요리사 쿡셰프가 운영하는 순댓국 맛집 라디오인가요? 해주셨어요. 아쉽지만 순댓국은 이제 없습니다. 저희가 순디랑 함께 순댓국 얘기 한참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여기는 순댓국 맛집이 아니고요. 음악 맛집,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입니다. 2844님, DJ님, 참 좋은 목소리를 받으셨네요. 아, 2844님, 참 좋은 마음씨를 받으셨네요. 칭찬 감사드립니다. 아, 좋은 마음씨, 착한 마음씨. 아, 좋은 마음씨도 괜찮죠. 예. 좋은 목소리에 vs 좋은 목소리. 자,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박순정님께서 습도가 몇 퍼센트여야 감성적인가요? 해주셨습니다. 아, 7, 80% 이상이 돼야죠. 네, 5, 60% 갖고는 뭐 감성적으로 힘듭니다. 자, 아, 최경수님, 저의 이 잔잔한 실수를 마치 꾸짖는 듯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아, 자, 2부 끝곡으로 이승철의 아마추어 이 곡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사슴은 발이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루의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은 파올로 느티니의 New Shoes였습니다. 안정수님께서 노래가 이 뚝 떨어진 텐션을 올려주는 듯합니다. 힘내서 저녁 주문 배달도 달려보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배달일 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저 뉴스 들으면서 야 선곡 진짜 절묘하다 생각했거든요. 이 밀고 당기는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리듬이 야 뭔가 텐션을 올려주고 좀 기대감. 오늘 저녁, 오늘 밤, 이 시간 이후, 퇴근 이후 뭔가 좀 기대감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참 절묘했어요. 자 4515님, 이거 쿡디 목소리인가요? 해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있는 이거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이 목소리? 맞습니다. 토마스 쿠, 제 목소리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재상님, 오늘도 토마스 쿡의 불안한 하루 들으러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완벽한 하루요,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모여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잔잔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주유나의 썸머 베이케이션에 이어서 한로로의 비틀비틀 짝짝꿍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백진아님, 저는 쿵님이 진행하시는 느슨한 하루를 좋아합니다. 아, 느슨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느슨한 게 완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느슨함과 제가 또 잠시 또 자리를 순디를 대신하고 있는데 잔잔하게 여러분들의 긴장, 너무 또 긴장이 풀리면 방송이 또 이렇게 좀 쫄깃한 맛이 없잖아요. 네. 가끔씩 던져드리는 이 잔잔한 실수들이 결국엔 다 모여서 완벽한 하루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변명을 해봅니다. 자, 육건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 소문 듣고 완벽한 하루의 빈틈 들으러 왔습니다. 빈틈. 야, 늦은 빈틈. 아이고. 아까 노래까지 들으셨죠?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 이거 다 들으셨죠? 와닿네요. 오늘 사연들 다 와닿습니다. 4197님, 쿵님, 왜 이리 잘해요? 넌 매끄러운데. 아, 4197님 사연이 아까 1, 2부 사이에서 좀 빠른 타이밍에 왔어도 제가 용기를 얻었을 텐데.

네, 아, 이제 소나기 흠뻑 맞고 지금 드라이기로 말리는 기분입니다. 아, 자, 에이미, 사연이 더 있네요. 6864님의 사연인데요. 마트 갔다가 집에 가는데요. 버스 3분 후에 도착해요. 아싸, 아싸, 아싸, 아싸 해주셨는데요. 아우, 옛날 분이시네요. 보통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이 하나, 둘, 셋, 일곱 글자 쓸 때, 요즘에 그냥 야르라고 이렇게 짧게 하실 텐데, 네. 저랑 순디랑 좀 비슷한 연령대이신 것 같습니다. 자, 6810님, 쿡디, 조곤조곤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게 듣기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편안하게 말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조곤조곤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듣기 좋다, 그렇게 해줘라, 라는. 농담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5367님의 신청곡입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함께 들으셨습니다. 진연희님께서 이 비오는 날 기가 막히는 에이미 와인하우스 목소리 쿡디 쩐다 반했어요 해주셨는데요. 아, 저 한동안 정말 에이미 와인하우스 노래 잘 못 들었거든요. 좀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슬픈 기운이 들었는데 한결 마음이 좀 편해졌네요. 이제 음악

음악만으로 곡만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진희님 가을 꽃게 한 박스를 사왔어요. 좀 이따 남편 퇴근해 오면 꽃게찜을 해먹을 건데 많이 설레네요 해주셨습니다. 내가 왜 설렐까요 지금? 가을 꽃게 한 박스 사온 건 김진희님인데 내가 왜 설레지? 아... 꽃게찜 잠깐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된장을 살짝 이렇게 향이 된장 향이 더 이렇게 많이 나게 좀 하시면은 아 꽃게 그 몸통 앙 하고 물었을 때 그 된장의 구수한 맛과 달큰한 꽃게살이 이렇게 입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아 아셨죠? 제가 왜 설렌다고 지금 말씀드렸는지 김진희님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멘트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어? 꽃게 오늘 저녁? 무 좀 크게 썰어서 그런 기분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488님께서는요. 옆 동네 친정에 놀러 왔어요. 이른 저녁으로 엄마 밥 먹고 믹스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중입니다. 한쪽 귀엔 이어폰 꽂고 국민 이야기에 노래 듣네요. 아니, 친정 지금 어머니랑 지금 대화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사연까지 보내신 거잖아요. 한쪽이 이어폰 꽂고 믹스커피 하시면서 어머니랑 대화 중에 지금 한 손으로 지금 보내시는 건가요? 어우, 2488님 대단하십니다. 야, 저도 사연 읽다가 잠깐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분이 드네요. 자, 저는 이제 3부 끝곡으로 시팅의 7 Days 이 곡 듣고 잠시 후에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자,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입니다. 1949년 오늘 8월 31일은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귀여운 여인, 사관과 신사, 시카고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리차드 기어의 본명은 리차드 티파니 기어입니다. 미들네임 티파니는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석회사 티파니의 상징색은 티파니 레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오늘의 상승 퀴즈. 난데없이 티파니, 보석회사 티파니 상징색. 아, 저는 뭐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보석회사 티파니의 보석들보다도 이 상징색, 이 색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어떤 브랜딩이라고 할까요? 좋은 마케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색깔이 맞는데 보통 연인 한 3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 들어갔다 나왔다 고민했다가 들었다 놨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얼마죠? 이거 다 물어보신 분들은 잊지 않고 이 색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X입니다. 무슨 색을 정답으로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정답 공개 후에 제 생각은 어땠는지 그리고 정답이 어땠는지. 아, 오늘 제가 뭐 목소리 좀 거만함이 묻어있죠.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거의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상승 퀴즈입니다. 보석회사 티파니의 상징색은 티파니 레드이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The Good Life였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는 보석회사 티파니의 상징색이 티파니 레드이다. OX. 아, 이거였죠. 많은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아마 지금 곱하기 일으키시지 않을까.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늘 뭐 정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답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3212님의 사연인데요. 자, 정답은 X. 오, 저랑 같으시군요. 순디도 항상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고 꼭 틀렸어요. 믿어도 되는 거겠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367님. 아니, 무슨 문제가 진짜 생뚱맞은 방향으로 튀네요. 저는 쿡디의 저 자신감을 믿고 X로 따라가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저 믿고 다 따라오세요. 다 따라오세요. 오늘 선물 진짜 쏟아집니다. 쏟아져. 자, 6322님. 상승 퀴즈. 정답은 O. 빨간색 신호 대기 중이므로 정답은 O. 참, 완전 순디 스타일이네요. 이분 진짜. 자, 퇴근하면서 젠지 음악 끝나고 수요일날 상승 퀴즈 들으면 항상 저도 맞춰보거든요. O야, X야 차 안에서 항상 이러고 있는데 순디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생뚱맞게 빨간색 신호 대기 중이므로 정답 오라고 해주셨고요. 자, 심지영님께서는 그럼 저는 쿡디 반대로 동그라미. 디파니 보석이 무슨 색이든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선물 디파니 보석 아니에요. 자, 오늘의 문제 티파니 상징색은 티파니 레드이다. OX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정답은 X입니다. 아, 저를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이 보석 회사의 티파니, 이 회사의 상징색은 티파니 레드가 아닙니다. 티파니 상징색은 티파니 블루입니다. 블루. 울새의 알에서 볼 수 있는 그 특유의 푸른 빛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티파니를 상징하는 색으로 이 상표 등록도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이나 이 서비스에 함부로 그 색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참고로 아, 빨간색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회사로는 까르띠에라는 회사가 까르띠에 레드라고 불리는 상징색이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것도 마케팅 중에 하나겠네요. 한쪽은 레드, 한쪽은 블루. 아, 자, 정답 보내주신 분 다섯 분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제가 아까 생각을 정답 발표 말씀드렸는데 블루죠. 제가 아까 옷을 블루라고 입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셔츠색이 티파니 블루 그대로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현의 노래입니다. 편지할게요.

0: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이어서 배주원님의 신청곡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김우승님, 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감미로운 저음의 목소리는 누구실까요? 해주셨습니다. 아, 제 목소리를 물으시는 거겠죠?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입니다. 토마토 콩, 도마도 쿡 이런 거 아니고요. 토마스 쿡입니다. 잠시 순대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0970님. 목소리가 들을수록 노홍철 씨 같아요. 그래요? 야, 홍철 씨 같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 홍철 씨 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홍철 씨? 아유, 참. 혹시 이 방송 우연이라도 듣고 계시다면은 실시간 문자. 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늦거든. 음악 캠프로 대신해서. 토마스 거기 완벽 하나로 잘 들었다고 음악 캠프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FM4U 다 한 식구니까요. 네. 자, 그리고 5605님 쿡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요. 사라졌어요. 그치만 좋아하는 커피 원두 사러 갑니다. 한 달 잘 버틴 나에게 주는 선물 해주셨네요. 아, 커피 원두 살 때 정말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그 노총각 시절에 그 싱글 생활을 오래 할 때 뭐 선물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뭐 저의 모든 행동, 저의 모든 세계는 제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었죠. 네. 하지만 지금 뭐 날 위한 선물 저는 뭐 거의 없네요.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카트를 끌고 제일 마지막에 그 꺾는 코너에 주류 코너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가면은 세 캔에 만 원 하는 코너가 있고요. 네 개에 만 원 하는 그 구색이 좀 다릅니다. 세 개짜리로 갈 거, 네 개짜리로 갈 거니까. 어떤 날은 아니야. 그 옆에 생막걸리 코너가 또 있어요. 이제 종류별로. 막걸리 아시죠? 네. 이 상표를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이 막걸리 저 막걸리 쫙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세 캔, 네 캔 그 세트로 가느냐 막걸리 쪽으로 가느냐. 저는 이제 고량주나 이쪽은 잘 안 가고요. 막걸리와 맥주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저를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0: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과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정원준님께서 비는 오지만 기분은 좋으네요. 좋은 음악과 함께 쿡디 진행도 재미있고 해주셨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또 긴장이 좀 풀어질만 하면 제가 잔잔하게 건네드리는 실수들. 생방의 묘미입니다. 네. 자, 김혜정님께서는요. 내일이면 회사 복직하는 워킹맘입니다. 오랜만에 출근이라 내일 이 시간쯤엔 버벅대며 업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너무 긴장되시거든 출근하시면서. 아까 노래 들으셨죠? 이승철 선배님의 아마추어.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야. 저도 오늘 좀 버벅대다가 그 노래로 파이팅 했습니다. 자, 8월 31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었고요. 내일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놓치지 않는, 긴장 놓치지 말려고.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죠?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로우 행잉 프루치의 토마스 이야기 이 곡 보내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을 잘 쉬고 오지 못했는지 배대리의 상태가 영 아닙니다. 민둥산 올라갔거든요.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네요. 동생이 아이 오빠는 다리가 걸그룹 다리네. 여자보다 더 예쁜 다리의 소유자니 좋겠어. 근데 놀리기에 순간적으로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등산 같은 거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민둥산이 동네 뒷산 같은 줄 알고 순간적으로 등산 제의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대체 누가 무슨 속셈으로 높이도 1000m 훌쩍 넘는 산에 민둥산이라는 만만한 이름을 붙여주었는지 야속합니다. 아, 등산 난이도가 중하 정도니까 너무 겁먹지 마. 그래도

밧줄이라고 믿었는데 동생이 오빠에게 혹세 무음인 거의 파김치 몰골이 되게 해서 원한이 맺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처지라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답니다. 아, 드디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슬슬 미련 없이 여름과 헤어지려 합니다. 여름파에게도 배신감이 들도록 갈수록 여름의 횡포가 심해지죠. 그래도 뭐 여름과의 이별은 가뿐하게, 그런 뒤에 9월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자,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셀린 디온의 최전성기에 부른 노래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뭐 음반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라이브 공연할 때 보면 와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셀린 디온, 예. River Deep, Mountain High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하고 민둥산 다녀왔는데 와 아들이 저승사자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예.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지만 아 분명히 정복하고 나면 정상의 쾌감은 남다릅니다. 한번 꼭 도전하세요. 예. 저한테 하시는 얘기입니까? 예. 안 할랍니다. 예. 저는 이제 예. 뭐 젊었을 때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예.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3808번으로 예,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1482번으로는 와, 이 순간 오프닝 듣다 제 이야기인 줄. 주말에 장거리 장례식장 다녀와서 피로가 영 풀리지 않네요. 백캠으로 아, 월요일 업무로 쌓인 피로까지 확 날려봐야겠습니다. 이 날려드려야 할 텐데. 예. 아이 부담을 주시네. 날려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음주웬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반짝.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holy beer. And the Raiders, Indian Reservation.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예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진 않죠? 예. 이제는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야 인디언이라는 말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얼마 전까지 이걸 사용했다는 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예. 인디언은 인도에 사는 분들이 인디언이죠. 예. 자, 7151번으로 원주에서 택시 기사님이시네. 예. 반갑습니다. The Raiders, Indian Reservation.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7520번으로 데이빗 번 콘서트에 다녀오셨네. 예. 데이빗 번 공연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많은 음악하는 분들 또 토킹 애즈의 팬들이 공연 다녀와가지고 와 인생 공연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형식이 이 종래의 어떤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공연이었거든요. 네. 자, 7520번으로 청해 주신 토킹 헤즈 Once in a Lifetime.

Du hast mich. Du hast mich.

네, 독일 밴드입니다. 람스타인, 두하스트. 두하스트는 영어로 하면 you have입니다. You have. 455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도 삽입돼 있죠, 이 노래. 앞에 들은 신음악은 토킹 헤즈의 Once in a Lifetime. 야, 이 사진은 또 예술인데. 1434번으로. 아, 이게 돌로미티군요. 오호. 저는 두 주 동안 돌로미티 여행 트레킹하고 오늘 왔습니다. 산 위에서는 잘 안 잡혀서 듣질 못했네요. 아, 돌로미티에 올라가서까지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시려고요? 아니,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내려와 들으시면 되죠. 어, 네. 돌로미티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얘기 쭉 들어보니까 정치가, 와, 장관이네요. 예. 아, 저도 뭐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이런 데서 좀 봤습니다. 예. 저는 뭐 갈 계획이 없습니다. 미리 얘기 드리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 계획 없습니다. 자, 7591번으로 청해 주시는 음악, 보니 타일러, Loving you is a dirty job, but somebody's gotta do it.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적당한 가을비면 좋았을 텐데 무서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남 영광에는 오늘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충남 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안, 서산, 서천, 보령, 홍성 일대로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충남 서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예상되고요. 충남 서부에도 최대 80, 수도권과 호남, 경북 일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 저절로 말은 줄이고 소음에는 귀 닫으며 묵상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예전에 다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설명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심지어는 내레이션조차 없어서 더 감명이 깊었던 기억이 난다. 카메라는 그냥 일상을 조용히 따라갈 뿐이었다. 영화 위대한 침묵은 일명 봉쇄 수도원 또는 침묵 수도원으로 불리는 곳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기도조차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올려야 하는 그곳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그래도 사라지진 않는다. 특히 월요일 오후에는 더 그렇다.

알프스 산맥 속 외딴 수도원에서 엄격한 침묵과 고독한 삶을 지키는 수도사들은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 국내 유일의 남성 봉쇄 수도원의 일상도 다큐영화로 볼 수 있다. 경북 상주의 수도원 삶을 취재한 봉쇄 수도원 카르투시오란 다큐멘터리를 보고 놀랐다. 침묵 수도원에서도 대화를 하고 토론도 한다는 사실에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월요일 오후 산책길에 수도사들은 입을 연다. 침묵 중심의 봉쇄 생활을 하며 엄격한 묵언 수행을 감내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언어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제한되기는 하지만 철저한 고독의 방식 곁에서 공동생활도 유지된다. 봉쇄 수도원 카르투시오에서 수도사들이 웃고 떠드는 숲속 산책길과 외국인 수도사가 어설픈 한국말로 대화하는 모습에서는 지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의 방식이 엿보인다. 다들 평범하고 행복하게, 소박하고 친근하게, 때로는 고독을 추구하고 때로는 소통을 추구하며 산다. 철수는 오늘 침묵과 고독이 뇌에는 치명적이라는데도 그걸 선택한 사람들 생각을 한다. 아, 뇌에 안 좋은 것이 고립입니다. 우리가 며칠만 대화를 안 하고 고립돼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활동이 줄고 사람 만나는 시간이 줄면 인지 기능이 덩달아 떨어져요. 뇌의 가소성을 연구하는 분은 침묵과 고독을 경계시키지만 자기 삶의 방식으로 그걸 선택한 뒤에도 훌륭하게 뇌 건강을 돌보는 이들이 있다. 그걸 단순히 신앙의 신비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어쩌면 침묵과 고독이 고립을 넘어서는 고차원적 행동이어서가 아닐까?

네, 아메리카 론니 피퍼 들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아메리카. 자, 6시 38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533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주말 오후에 아내가 게살 비빔밥 먹고 싶다고 해서 목포로 냅다 달렸습니다. 먹고 나와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수제 액세서리점에 들어갔는데요. 백캠을 틀어놨더라고요. 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여사장님도 형님 사인까지 가지고 계시는 열혈 팬이었고요. 오, 형님 목 감기 걱정하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와, 1부 끝곡으로 제 신청곡이. 참 신기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 아니 근데 어디 계신데 게살 비빔밥을 먹으러 목포까지 가는 겁니까? 아, 설마 서울에서 가는 건 아니죠? 아니, 부러웠어요. 예. 정말 여유. 아, 광주 정도에 계신가? 아무튼 게살 비빔. 아니 근데 목포가 게살 비빔밥이 유명합니까? 아니 목포는 세발 낙지인데 제가 그쪽에서 군 생활 3년에서 잘 알잖아요. 예. 아무튼 신청곡은 뭐 얼마 전에 나갔으니까 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자, 0557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신청 가능합니까? 한 달째 야근인 회사원입니다. 어이구. 신청이 불가능한 음악은 없습니다. 존 마일스 뮤직 가능합니다.

0: 네, Guns N' Roses, Since I Don't Have You 들었습니다. 이우창 치고 왔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존 마일스의 뮤직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0: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델타 구드램 In This Life. 오진수 씨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옛날 한 자매가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동생은 기도를 더 안 했지만 언니는 또 다른 제목으로 계속했죠. 전쟁이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 동생이 묻자 언니가 그러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얘기의 메시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을 사랑하랍니다. 기도 자체를 흠모해야 기도를 오래 잘할 수 있듯이 합격, 출세 전에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달리는 게 마냥 즐거운 사람이 그 덕분에 살도 빠진다. 이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0: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Red Hot Chili Peppers 커피숍 들었습니다. 533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게 어디 누가 통계낸 거 있나요? 예. 전 세계 큰 도시들 중에 서울에 커피숍이 제일 많다는 누가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 진짜 많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에 특히 커피숍이. 와, 아 이 저 MBC 건물에만도 이 주변에 커피숍 진짜 많거든요. 아니 외국에 가봐도 이렇게 저 커피숍이 많이 있는, 아니 뭐 조사해본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조사해본 건 아닌데 많긴 많아요. 네. Red Hot Chili Peppers 커피숍. 자, 5335분 감사합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9단지 견본주택 개관 주식회사 워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아, 곳에 또 뭐 커피숍 이거 뭐 검색하셨다며?
8: 네. 제가 본 거는 상하이가 1등이라는데.
7: 상하이.
8: 이게 2024년 기사인데요. 그 사이에 역전했을 수도.
7: 이게 뭐 누가 일일이 다 조사해 본 건 아니겠죠.
8: 예. 네. 사실 이거 뭐 누가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를 또 커피숍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7: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커피숍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8: 근데 뭐 만약에 매장 없이

0: 테이크아웃만 되는 뭐 이런 데도 만약에 포함하면.
1: 네. 김세윤 씨는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십니까?
0: 한 뭐 평균 두 잔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1: 두 잔. 예.
0: 네. 아침에 집에서 뽑아 먹고 나와서 한번 또 더 먹게 되더라고요.
1: 저하고 같네요. 저도 두 잔 정도인데.
0: 네.
1: 예전엔 제가 뭐 한 대여섯 잔씩도 마시고 그랬는데.
0: 네.
1: 아,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0: 그래서 저도 점심 지나서 오후 좀 늦은 시간쯤 되면 디카페인으로 갑니다.
1: 네. 뭐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또 얘기가 있던데.
0: 그죠.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싸긴 더 비싼데.
1: 아, 디카페인 커피가 더 비쌉니까?
0: 예, 예, 좀 더 비쌉니다. 원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공정이 들어가나 봐요.
1: 아하.
0: 그래서 조금 더 비싼데, 디카페인 먹으나 카페인 먹으나 뭐 반응은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냥 기분인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0: 지금 사실 뭐 극장 가면 오디세이랑 스파이더맨밖에 안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중에는 꽤 괜찮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1: 그렇겠죠.
0: 지금은 다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이 영화도 모르겠어요. 개봉 시기를 다르게 잡았으면 훨씬 더 주목받았을 영화일 것이고 왜냐하면 네. 외국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이미 됐거든요.
1: 아, 그래요?
0: 가령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서 이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영화고 이 영화 정말 끝내준다고 하면서 이 영화 보고 나니 나도 공포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을 정도고.
1: 아, 그래요?
0: 스필버그 감독도 아, 이 영화 정말 훌륭하다라고 요즘 젊은 감독 잘한다라고 칭찬을 한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영화 옵세션입니다.
1: 옵세션.
0: 네, 그야말로 집착이라는 뜻인데 음흠. 이 영화랑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백룸이라는 영화예요. 백룸.
1: 네.
0: 그 백룸이라는 영화를 만든 케인 파슨스라는 감독이 2005년생이었고 오늘 소개하는 옵세션을 만든 감독은 1999년생이고요. 음흠. 두 감독 모두 유튜버 출신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할리우드에서도 새로운 세대의 감독,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대의 영화를 만드는 어떤 좀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백룸이라는 영화와 이 옵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1: 야,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야 영화 연출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0: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화라는 것을 그 직접 카메라를 다루고 했던 시기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영화과 가고 하면서 이제 카메라 만지고 네. 직접 만들어 보고 했던 시대였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뭐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영상을 접하고 직접 다루는 세대이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시기 자체가 확실히 좀 많이 당겨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룸이나 오늘 소개할 옵세션의 특징은 이게 저예산인데
1: 저예산
0: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그 저예산을 한계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꾼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게 그 특징인데 특히 옵세션이 세운 기록이 뭐냐면요.
1: 네.
0: 이게 100만 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75만 달러라고 하는데 촬영 기간은 20일이었고요.
1: 달랑.
0: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4억 8천만 달러입니다. 거의 한 600배, 700배 와, 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
1: 가성비가 정말 대단한데 이거.
0: 그래서 역대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그러니까 역대 미국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영화 가운데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제작비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영화가 됐어요. 옵세션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옵세션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100만 달러 이하의 제작비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영화 1등이. 아직까지 용쟁호투였습니다.
1: 용쟁호투?
0: 네.
1: 이야.
0: 그러니까 3위가 블레어 위치고 4위가 로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순위를 보니까.
1: 아, 로키.
0: 로키 다음에 블레어 위치 다음에 용쟁호투가 지금까지 1등이었는데
1: 아하.
0: 그 기록을 수십 년 만에 갈아치운 게 바로 오늘 소개할 영화 옵세션.
1: 옵세션.
0: 100만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든 영화들 가운데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영화가 되었습니다.
1: 네네.
0: 이 영화는 이야기는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1: 간단해요?
0: 이게 뭐냐면 뭐 한 줄로 정리하면 소원을 빌

0: 자 악몽이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소원을 빌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그 결과는 나에게 악몽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소원을 비냐면 베어라는 남자가 있고 니키라는 여자가 있어요.
1: 예.
0: 같은 가게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이인데 베어는 니키를 좀 좋아해요.
1: 좋아해.
0: 좀 고백도 하고 싶고 고백하는 연습도 막 하는데 좀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그리고 니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니키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가게에서 팔고 있는 뭐 요상한 물건을 봐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하지만 소원을 취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소원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소원 빌어라 라고 뭐 써있는 어떤 걸 발견하고서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1: 소원을 비는군요.
0: 니키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처음에는
1: 거기까지는 해피한데
0: 너무 행복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니키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나만 좋아하고
1: 너무 좋아하고
0: 나만 좋아하고 심지어 너무 좋아하고
1: 이 문제야.
0: 네, 그게 그래서 사랑을 넘어서 집착에 좀 가까워지면서 이게 공포가 되어가는. 처음에는 오프닝만 해도 로맨스인데 고백하고 싶으나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소심한 남자가 뭔가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이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포 영화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가장 그 공포 영화의 장르가 여러 가지로 하위 장르가 나뉘지만 크게 분류하면 미치광이 살인마가 나오거나
1: 네.
0: 아니면 저 세상에서 험한 게 나오거나
1: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 네. 사실.
0: 근데 많은 공포 영화는 사실 크게 그 두 가지거든요. 이 연쇄 살인마가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 아니면 뭐 귀신이나 악령이 뭔가 뭐 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다른 하나죠. 그런데 그 크게 그런 두 개의 이야기 말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옵세션 같은 장르거든요.
1: 미저리가 이거 아니야 미저리?
0: 그렇죠.
1: 아우 이거 네. 진짜 무서웠는데 미저리. 아우
0: 미저리는 소원을 비는 절차가 없을 뿐.
1: 네.
0: 어쩌면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러한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가장 흥미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미치광이 살인마나 아니면 뭐 귀신이나 악령이 나오는 건 어쩌면 조금 더 영화적인 설정이잖아요. 이건 네. 그냥 영화야 하고 좀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상에서의 공포를 잘 그려내면 마치 다락방에 가는데 문은 계속 열려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을 것 같은 세계로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일상에서의 공포를 잘만 그리면 이게 또 사람을 홀리거든요.
1: 사실 그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게?
0: 가장 무섭죠.
1: 안 일어날 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안 일어날 것 같은 막
0: 네.
1: 귀신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놀래키는 거지 무섭진 않아요.
0: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가끔 좀 뉴스를 통해서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 범죄나
1: 네.
0: 그러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을 공포영화상의 이런 식의 일종의 은유와 상징으로 얼마든지 해석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무섭죠. 근데 이 영화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웃기기도 한 거죠.
1: 아 그래요? 네.
0: 공포인데 유머가 있고 우스꽝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무서운. 그러니까 너무 나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상황이 심하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1: 네.
0: 마치 무슨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집착하듯이 나한테 매달리는 여자친구의 상황이 어떨 때는 우스꽝스럽지만 이게 스멀스멀 공포로 다가올 때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네.
1: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음악도 젊은 뮤지션의 음악들을 쓰고 있는데요. 삽입곡 가운데 커런트 조이스의 키즈라는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1: 네네.
0: 네.
1: 자, 오늘은 영화 옵세션. 커런트 조이스의 키즈 듣겠습니다.

0: 영화 업세션의 삽입곡 커런트 조이스의 키즈 들었습니다.
1: 우리가 예전 알라딘을 생각해보면 네.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니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 있다고 얘기를 먼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 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지니도 들어주지 못하는 소원인 겁니다. 그리고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사람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욕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돈이 없다는 게 영화 매체에서는 엄청난 한계거든요. 엄청난 제약이고 영화는 사실 다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인데 그 한계가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대표적인 장르가 공포영화 장르거든요. 돈이 없어서 조명을 적게 쓰면 다른 영화

0: 영화에서는 그냥 그게 화면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공포 영화에서는 돈이 없어 조명을 적게 쓰면 공포 영화 효과가 더잘 나요.
1: 아, 그런 거 보니까
0: 네.
1: B급 저예산 공포 영화가 무지하게 많네요.
0: 그게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저예산 공포 영화거든요. 예로부터.
1: 그런 것 같은데.
0: 그래서 공포영화에서 자신의 가령 피터 잭슨, 나중에 반지의 제왕을 만드는 피터 잭슨 같은 사람이나 기에르모 델 토로나
1: 네네.
0: 다 그런 저예산 공포영화를 만들어서 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내 영화를 보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걸 봤지. 돈만 주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 이라는 어필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장르인데
1: 네.
0: 그 장르에서 계속 자신의 어떤 새로움을 증명하는 감독들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고 99년생, 2005년생 감독이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람 인생 모르는 게이 영화의 그 주연 배우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에 걸려서 한 남자를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는 니키를 연기한 인디 네버레티라는 배우는 완전 무명 배우였고
1: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이름을?
0: 일거리가 없어서 알바하던 그런 배우였어요. 근데 이 영화 찍고 지금 마블 스튜디오 엑스맨의 로그 역할로 캐스팅이 아예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강력한 여우 주연상 후보로까지 거론됩니다. 보통 이런 저예산 호러 영화의 배우가 아카데미 후보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워낙 화제가 됐고, 워낙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호감을 워낙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쩌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옵세션의 배우를 볼수 있게도 될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오디세이가 너무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아예 이 영화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1: 아니,
0: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 또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0: 이게 왜 저는 이런 영화 보면 너무 좀 재밌는 게 축구도 손을 쓰지 못하는 게 엄청난 제약이지만
1: 그렇죠.
0: 그 제약 덕분에 엄청나게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발로만 해야 되니까 엄청난 발기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런 저예산 공포 영화의 장점이 그런 거죠. 네, 저예산은 엄청난 제약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가능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예.
0: 역시 이 영화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펠리의 There's No Other라는 곡입니다.
1: 역시 음악들도 처음 들어보네.
0: 다뭐
1: 가수들도 처음 들어보고.
0: 다뭐 95년생 뭐이 정도 연령대의 뮤지션들이더라고요.
1: 자, 오늘은 영화 옵세션 소개해 주셨습니다. 펠리의 There's No Other 들으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새 그립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비 때문에 계속 긴장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요. 지금도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 아직도 충남 서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남아있고요. 수도권과 전북, 경북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밤사이 피해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더위가 덜하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포스트 말론, 스웰리, 선플라워 들었습니다. 056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수관 씨는 처음 오셨는데, 와, 이거 형님, 그 매일 듣고 못 들어도 들어도 다시 듣게 하는 청취자입니다. 듣기만 하다 이번에 미니 회원 가입하고 인사드립니다. 아, 가을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가을은 내일이면 이제 가을 오는데요. 예. 방송을 매일 듣고 들어도 다시 듣게 하고 못 들어도 다시 이거 부담스러운데. 예. 뭐 이렇게까지 해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시간 나면 들으시고 가끔 신청곡 하시고요. 와. 음악은 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다려 보시고요. 예. 자, 밖에 박예숙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듣겠습니다.

sun. Moving to the sun. 휴겔, 울트라나이츠, 이멜 엔젤. Moving to the sun. 이길의 씨가 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 였고요. 40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비 오는 날 차에 모기가 어허 탔는데 두 방이나 물렸습니다. 오 아니 이 모기는 그러면 차에 원래 상주하고 있던 애예요? 아니면 어떻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따라 탔죠? 신기하네. 아 어떻게 옷 같은 데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같이 들어왔나? 와 아무튼 두 방이나 물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모기한테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물리는 건 아닙니다. 모기가 이거 침을 쏘는 거죠. 모기한테 쏘였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모기한테 핏발렸다. 모기한테 물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예. 근데 우리 왜 다 모기한테 물렸다고 그럴까요? 근데 모기한테 쏘였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 모기한테 물리면 아 약 발라야죠. 예전에는 뭐 침도 바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만 손톱으로 자국 내고 뭐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약을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 7시 42분 18초 막 지났습니다. 주지.

0: 제임스 아서의 Say You Won't Let Go에 이어서 테이트 맥그레이 그리디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I was born by the river.
6: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김지연 씨가 백캠에도 물리는데 모기쯤이야 물려도 되지 않나요? 예. 아, 매일 들으면 물리죠? 예, 그럼요. 가끔 들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알리스 쿠퍼의 You and Me. 5146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예전에 SF9이 조심해라,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어린아이의 느낌이었다면 10주년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 스스로 많이 성장한 걸 느꼈습니다. 앨범 컨셉부터 의상, 보여주고 싶은 색감과 안무까지 자발적으로 방향을 잡고 직접 디렉팅하며 만들었죠.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책임진다는 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멋진 과정인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0: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31일. 오늘로서 여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하고 아쉽지만 완료라고 생각하면 올 여름도 잘 지냈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계절을 기다려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처럼 나만의 뜻으로 풀어봤을 때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질투는 어떤 걸 나 역시 갖고 싶었다는 뜻일 거고, 두려움은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 짜증은 여유가 부족하다는 신호, 불만은 현재의 것을 바꾸고 싶은 적극적인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오늘 나에게 찾아온 감정들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시작된 마음인지 풀어본다면 훨씬 다루기 쉬울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1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아이유의 By Summer였습니다. 별밤 오프닝에서 여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완료됐다라고 여기면서 질투, 짜증, 두려움, 불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만의 뜻으로 풀어보자는 얘기 했습니다. 9724님께서 무기력은 더 잘 해내기 위한 준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려나요?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약간 충전 상태? 예,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중간중간 그만큼 내가 충분히 내 에너지를 완전하게 다 썼구나. 이제는 잠깐 충전기에 나를 꽂아둬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7546님. 대장봉, 저는 겨울을 좋아해서 이렇게 여름이 끝나가면 괜히 들떠서 오늘 캐롤 들으면서 작업했어요. 오프닝곡 너무 시기적절하고 좋네요. 비 오는 여름밤 최고의 선곡이라고 아주 들뜬 마음 전해주셨어요. 가을, 겨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설레는 날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를 고생시켰던 계절이라도 끝무렵이 되면은 왠지 모를 아쉬움이 옵니다. 그게 그 계절을 향한 아쉬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내가 여름에 뭘 했다고 또 이렇게 여름이 또 지나가나, 1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또 지나가버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무사히 우리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을 잘 완료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별밤은 다른 게

0: 게스트 없이 부엉이들하고 노는 날입니다. 이따 3, 4부에서는요. 많이 좀 반응이 좋았던 코너였는데 부엉이들의 취향과 성향을 알아보는 부엉스 초이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듣고 싶은 노래는 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3일제약, CTOCL 9단지 견본주택개관,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왔습니다. 8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 어떤지 좀 볼게요. 9794님께서는 8월의 마지막 밤 엄마와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시원해서 자전거 대신 걷는 걸 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이런 소소한 게 하루의 피로를 싹 사라지게 해줘서 좋네요. 퇴근길에 들은 바이 썸머를 별밤 오프닝 곡으로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고요. 오늘 저희와 이 선곡의 어떤 에너지가 통한 분이셨군요. 맞아요. 이제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산책 사연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7793님께서 부엉부엉 여름을 보내며 부러진 제 팔꿈치뼈도 많이 좋아졌고 대학에서 첫 여름방학을 맞은 큰딸이랑 발리에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집에 도착해서 이제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소식 전해요. 큰딸과 단둘이 너무 색다르고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무사히 잘 놀다 와서 좋습니다. 이야 진짜 팔꿈치뼈가 부러졌다 그랬을 때 저는 뼈가 부러져 본 적도 없는데 와, 그 고통이 저에게로 전이되는 것 같은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진 데다가 여행을 다녀오셨다니 그것도 발리로. 지금 여름에 발리가 우기 아니었나요? 뭐 그래도 운치 있고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아, 궁금합니다. 지금 여름날의 발리 여행은 또 어떤 분위기였었는지도. 7682님 지난주 비가 충분히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내리네요. 폭염과 폭우의 끝이 8월 31일이라니 날씨가 이런다 해도 우리 인생은 판도라 상자 맨 아래 남겨둔 희망처럼 무언가를 꿈꿔보기로 해요. 퇴근길 개인적으로도 무엇 하나 즐겁거나 희망적이지 못한 회사원의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아니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끔 잊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은 당연히 가져야죠. 예측할 수 없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해를 우리가 왜 봅니까?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이번 삶을

조금이라도 이득 보면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아, 우리 다 같이 뭔가 또 남겨져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예측한 미래보다 훨씬 더 즐거운 날이 나를 깜짝 놀래켜 줄 것이다. 끊임없이 상상해 보도록 하지요.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더 보내주시고요.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베레.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에 이어서 소녀시대 효리수 유닛이죠. 스키비리. 와, 곡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나온 신곡이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녀시대 효연, 유리, 그리고 수영 이렇게 세 분 유닛인데 효리수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 너무 음악이 역시 여전합니다. 예, 너무 멋있는 곡이 나왔습니다. 9629님이 대장부엉 오늘이랑 내일이랑 게스트 없이 우리끼리 보낸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효리수의 스키비리 신청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신나는 기분, 이를 어쩌죠? 아, 좋습니다. 이 텐션 이어가야 돼요. 우리 3, 4부에서 굉장히 격렬히 놀 예정이거든요. 4736님께서 7년 동안의 박사과정 마무리하는 발표를 해내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비 오는 날 운전하는데 정말로 여름이 완료되고 제 인생의 큰 부분도 마무리되어가는 기분이라 뿌듯합니다. 별밤에는 처음인데 너무 기쁜 마음이라 수줍게 문자 남겨봅니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는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고생이지만 그게 얼마나 지난했을지는 대충이라도 어림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뿌듯함 그 이상의 감정을 안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96님은 항상 퇴근하고 저녁 식사 후 집안일 마무리하면서 이어폰으로 별밤 듣다가 처음 문자해요. 지난주 나트랑 휴가 다녀오고 오늘자로 4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앞두고 있네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새 출발을 앞둔 저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년 동안 한 직장 오래 다니셨으면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노하우가 이미 1196님 안에 축적이 돼 있어요. 이런 설레는 기분 느끼는 것도 직장에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히려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금세 적응해서 또 그저 피곤함과 싸우는 게 이제 문제지 내가 어떻게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그냥 넣어두셔도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응원드리면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I Can't Lose.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깨워주지 않는 아침. 스스로 일어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 도서관에 간다. 작업을 하다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갈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니까 입을 뗄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에 대체 몇 마디나 했을까? 왠지 씁쓸해지는 기분에 도서관 1층에 있는 어린이실로 들어갔다. 나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기분이 들 때면 포근한 색감의 그림과 다정한 문체가 담긴 그림책이 위안을 준다. 굳은 날씨 탓인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어린이실에 한 아이와 아빠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들어온다. 아이가 고른 책을 가만가만 읽어주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럴싸한 동화 구현 실력에 멀리서 들어도 실감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한참을 엿듣고 있다 보니 어느새 책 한 권이 끝났다. 이번엔 아빠가 아이에게 조심스레 묻는다. 오늘도 자다 깰 거야? 그러면 엄마가 힘들 텐데. 푹 잘 자기로 아빠랑 약속. 사랑이 묻어나는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어린이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린다. 파스텔 톤의 아기자기한 둘의 모습이 흐뭇하게 그려지는 한편, 여기에서조차 나는 투명 망토를 입고 있는 것 같다.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조차 생략돼 버린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어쩐지 그래서 더 외롭고 쓸쓸한 오늘이었다.

데이식스의 혼자야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들한 가요는 유소영님이 보내주셨고요. 혼자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서인지 평소엔 무감하지만 의외의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모두의 눈에 잘 띄는 도심 한복판에 살면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투명망토를 입고 있는 기분.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말 한마디 없던 그런 쓸쓸한 하루였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진짜 도시에서 오히려 더 외로운 날들이 너무 많죠. 정말 사람 많이 만나고 온 날인데 종종 어떤 말을 하고 오지 않았다. 약간 아니면 어떤 역할로서 몇 마디를 뱉기는 했어도 대화가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 누구랑 마주쳐서 대화를 했다고 해도 그날 투명망토를 입고 있었던 것 같은 날들이 있거든요. 참 외로움에는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즐거움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설명되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한 그 쓸쓸한 기분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구체적으로도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외로워한다면

따뜻한 하루의 이야기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사연이랑 신청곡 기다리면서 서영은 노래 들을게요. 비 오는 거리.

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마치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봄. 스펙타클했지 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서영은의 비 오는 거리에 이어서 싸이 피처링 성시경의 감동이야 들었어요. 한수희님이요. 버스 타고 퇴근 중에 신호등 없는 건널목에서 길 건너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버스 기사님이 먼저 건너가라고 손짓하시면서 사람들을 기다려주시네요. 멋진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탄것 같아서 퇴근길이 기분 좋음이에요. 아, 수인이 이거 이런 관찰력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몇 번은 봤을 풍경인데 그걸 보면서 그냥 뭐 무심코 지나가느냐 아니면 참 이런 걸 본다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내 하루에 좀 중요한 장면으로 새기느냐 이제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 이게 그냥 몸에 배어서 아주 작은 훌륭함을 매일같이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견할 때 느끼는 약간 안도감 같은 게 있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은 사연이에요. 이런 사연 너무 좋더라고요, 수희님. 서혜림님, 퇴근하고 배고파서 집 오자마자 라면 한 봉지 부셔 먹었어요. 바로 누웠더니 잠 와서 퍼질러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제 자신이 한심한 것 같죠? 라디오 들으면서 꾸역꾸역 정신 차리고 있어요. 아휴, 아니 오죽 이게 피곤했을 때 전형적인 현상이죠. 이게 피곤할수록 허기졌을 때 자극적이고 저는 특히 이렇게 얼큰한 게 땡겨요. 그냥 단 거는 내가 포만감 있고 만족스러울 때 땡기지만 얼큰하고 자극적인 거는 진짜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림님 몸이 필요한 걸 오늘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습관으로만 들지 않으면 됩니다. 습관 들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거든요. 잘하셨어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샤브올데이.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

0: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월요일별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522님께서 저 오늘 퇴사라 송년회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과 회유를 두둑이 얻고 떠날 수 있어서 감사한 마무리예요. 많이 웃고 정말 많이 울었던 첫 직장에서의 매듭 또한 별밤과 함께네요. 휴학 한 번 없이 졸업 전에 취업한 저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나서 세상에게 저를 저점 매수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퇴사를 맞아 취업됐을 때 별밤에서 틀어주신 옥상 달빛의 세레머니 신청합니다. 염치 없이 또 별밤의 응원을 바라요. 라고 염치 없긴요. 제가 그냥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응원을 한다고 그냥 말로 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진짜 그걸 품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또 행동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응원 요청입니다. 0522님의 힘찬 새로운 어떤 개막전을 응원하면서 옥상달빛의 세레머니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0: 꽤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부엉이들과 함께 노는 부엉스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대 부엉스 초이스. 상황에 따른 대답을 통해 부엉이들의 취향이나 성향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맞춘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저와 의견이 일치하거나 다르거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관대로 보내시면 되고요. 가끔씩 아주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 그리고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이유 보내주시면은 선물 나가기도 해요.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동물입니다.
0: 네, 오늘도 오랜만에 별식 씨 나와주셨고요. 별밤 듣는 분들 부엉이만 있는 게 아니죠. 강아지, 고양이, 고라니, 맹꽁이, 뭐 얼룩말도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별밤인데요.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말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죠? 야, 동물을 주제로 알아볼 첫 번째 질문 주시죠.
1: 다음 두 생물체 중 하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해주면서 하루에 두 번씩 깔끔하게 샤워하는 바선생 대 침대에서 부스러기 흘리며 과자 먹고 꾀죄죄한 채로 뒹굴거리며 한 달에 한 번 겨우 씻는 레서판다. 둘 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자, 바선생이 뭐야 하는 분도 있을까봐 바로 바퀴 벌레님들입니다. 레서판다는요 검색해 보실 수 있으면은 알겠지만 판다 중에 판다랑 너구리의 가장 귀여운 면을 섞어서 만든 것 같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이에요. 약간 크기도 적당하고 저걸 애완으로 키울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싶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구인데요. 근데 둘이 몸집은 동일하다고 쳐야 된대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바퀴벌레 선생은 결벽증이 있어. 너무너무 깨끗해. 생김새만 그럴 뿐이고 내가 흘린 거 다 치워요. 우리 집 소독도 하고 막 수건 정리도 빡빡빡 절대 더럽지 않아요. 진짜 세균 0%. 그치만 너무너무 귀여운 레서판다는

내가 사놓은 간식 다 뜯어먹고 침대에다 다 흘려놓고요. 안영미님, 저희가 드리지 않는 선택지로 가시는데 나 혼자 살게요. 안 된다고요. 이곳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세계만 존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알겠죠? 반드시 둘중 하나는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를 택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 중몇 분께는 제 마음대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부엉이들 선택 기다리면서 별과 10cm의 귀여워 들을게요.

별과 10cm의 귀여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함께하는 부엉이들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부엉스 초이스. 첫 번째 질문은요. 같이 살 식구로 우렁각시에 너무너무너무 깔끔한 바선생 우리 집 청소 다 해주는 그런 친구. 그리고 꼬질꼬질한 세균폭탄 금쪽이 하지만 너무 귀여운 레서판다. 누구랑 같이 살지 물어봤습니다. 655님. 물지만 않으면 둘다 상관없는데 아주 너무 훌륭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원하는 부엉입니다. 그냥 뭐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온순하게 짝이 없는 분 이분 일단 체크해 놓을게요. 박태수님 커다란 바선생? 아 자꾸 보면 적응될까요? 적응될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커지면 나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아무튼 나랑 뭐 소통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오해도 좀 풀고, 내가 막 색칠을 좀 해줄 수도 있고,

0: 5403님, 무조건 레서판데요. 왜냐면 바퀴는 바퀴잖아요. 아, 하지만 레서판다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벌레들이 많을 수 있는데. 도민구님, 우와, 간식 다 먹어라. 꼬질꼬질한 레서판다. 영원히 함께하자. 이분은 다 필요 없고, 귀여우면. 그냥 일단 너무 신이 났습니다, 민구님은. 5485님, 바 선생요. 어지르고 안 씻으면 냄새 나는.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듯요. 바 선생에게서 귀여움을 찾으며 본받을래요, 반짝. 아, 맞습니다. 이게 또내 가치관을 바꿔서라도 깔끔함을 쫓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3123님, 밥하고 청소를 한다고요? 그럼 무조건 1번 바 선생이에요. 29개월 아들둥이 키우는 엄마는 바 선생 손이라도 빌려야 되거든요. 생긴 건 그냥 그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 드렸다고 생각할래요. 허! 천재다. 맞네. 조금 괴팍하게 생긴 로봇 청소기인 거야. 자, 저는 레서펜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 이렇게 몸을 막 긁적긁적 할 때마다 거기서 균이 떨어지고 새로운 벌레를 몰고 오고 하는 상상을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저는 바 선생을 하이랑 선입견 깨가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중에 제일 좋았던 답은 655님입니다. 물지만 않으면 둘다 상관없는데. 아, 평화주의자 부엉이 분께 선물 드릴 거고, 그냥 로봇 청소기라고 생각하자라는 아주 이 현명한 의견 3123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흡족해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별밤 듣고 있는 부엉이들의 선택은 어디를 향했나요? 아, 우리 부엉이들. 바퀴벌레 매니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깔끔쟁이 바 선생에게로 압도적인 선택이 몰렸대요. 압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아, 바퀴벌레를 이렇게 좋아하셨다니. 저 몰랐어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갑니다. 부엉이 취향. 자, 이제 부엉스 초이스 동물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만약 둘중 하나로 태어나 살수 있다면 인생의 희로애락과 가진 풍파 다 겪으며 200년 사는 거북이 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단 하루 살다 가는 하루살이.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좀 까다롭습니다. 장수동물이죠. 거북이로 살면서 희로애락을 다 겪을 것이냐, 아니면 불나방처럼 화끈하게 딱 하루 살다가는 하루살이로 살 것이냐. 저 같으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전지적 시점에서 보고 있지만 막상 하루살이 또는 뭐 거북이로 살면은 그 시간이 체감이 안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하루살이로 갈 겁니다. 저라면요. 사실 제 의견 절대 따라오실 필요 없고요. 저는 설득력 있는 의견, 물론 약간 좀 쏠리는 건 있지만 반대 의견이라도 재미난 의견 쪽으로 선물은 드릴 수 있거든요.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온갖 풍파 다 겪고 오래오래 사는 거북이 vs 하고 싶은 것막다 하면서 하지만 딱 하루를 살다가는 하루살이. 누구로 살고 싶은지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대답 기다리면서 규현 노래 듣겠습니다. 하루마다 끝도 없이.

규현의 하루마다 끝도 없이 듣고 왔고요. 부엉스 초이스 두 번째 질문은 세상 풍파 다 겪지만 200살을 사는 거북이 대 하고 싶은 거다 하다가 가는 하루살이 중에 무엇으로 살고 싶냐라는 거였죠. 엄선미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듣는 시점부터 고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일단 하루살이. 그냥 많은 걸 생각하기가 버거워요. 극단적인 게이 코너의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결정하는데 너무 고민 많이 해버릇하는 분들에게 좋은 치료가 될수 있는 시간이에요. 빨리빨리 결정을 버려야 됩니다. 5403님, 하루살이요. 다 즐길 수만 있다면 짧고 굵게 즐기고 가는 게 제일입니다. 200년은 질려요. 이슬기님은 다 같이 거북이도 아니고 저 혼자 거북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만 살래요. 장수 욕심 없습니다. 아니죠. 근데 거북이가 되면 거북이 친구들이 생기죠. 다 그런 겁니다. 예. 그 이동아님은 거북이요. 200년이나 살면 세상이 얼마나 더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하고 재밌지 않나요? 이 글을 쓰는데 왜 저는 벌써 할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한 200살 거북이요 하셨고요. 5485님은 오래오래 살아가며 온갖 풍파 지낸 인고의 삶 거북이요.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울지, 얼마나 발전적인 생명체가 되었을지 감도 안 옵니다. 아, 굉장히 과학적인, 좀 과학 좋아하는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 그거 못 견뎌 하는 것들을 되게 흥미로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난 무조건 그걸 선택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3375님, 하루살이, 단 하루만 산다는 사실을 몰라야 함. 그쵸? 예. 네. 그거 그런 거겠죠. 누구 어떤 생명체가 보기엔 인간이 진짜 짧게 사는 걸로 보일 테고 매미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우리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 실화야? 뭐 이러고 억울해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또그 나름대로 길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하루살이를 골랐습니다만 이중두 분께 선물을 드린다면 저는 일단 뭔가 이 벌써부터 외로움을 생각하면서 슬퍼져버린 이슬기님. 하지만 예, 혼자 거북이가 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이게 내 거북이 친구가 거기 가서 또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요. 뭔가 얼마나 발전적인 생명체가 되어 있을까요? 하는 좀이 탐구 정신이 돋보이는 부엉이 5485님 이렇게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완전 다른 성향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문자와 미니로 도착한 전체 의견 중에서 오늘의 부엉이들이 더 많이 선택한 쪽은 무엇일까요? 아, 부엉이들은요, 하루만 살다 가겠대요. 짧고 굵게 살고 가겠다. 그냥 이해가

0: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너무 피곤해. 예. 너무 피곤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200년 살 기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전해드릴 사항이 들어왔어요. 방금 전 21시 10분 충남 예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 자주 확인해 주시고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주시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삼가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엉스 초이스 세 번째 질문 확인할게요.
1: 다음 중 더 최악인 쪽을 골라주세요. 내 반려동물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함대. 내 반려동물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죽도록 싫어함.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야,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밸런스 붕괴로 느껴집니다. 너무나 확실한데요, 제 답변은. 완전 진짜 거의 내 우리 집안 원수야. 우리 집안을 막 3대째 우리 집안을 원수로 지낸 누군가고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내 반려동물이 이 사람만 보면은 막 나한테도 안 하던 행동을 할 정도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랑 같이 살 사람이에요. 근데 내 반려동물, 내 고양이, 멍멍이, 도마뱀, 붕어 등등이 그 사람만 보면은 막 뒤돌아서 토하고 막 으르렁대고 너무너무 싫어해. 막 숨고 얼굴도 볼 수도 없어. 저는 당연히 전자를 택하겠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의 이유도 돌아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최악의 경우, 아, 최악을 골라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 반려동물, 이게 더 최악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노래 듣는 동안에 이유랑 함께 의견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기다리겠습니다. 성진환의 내 강아지.

0: 강아지.
1: 성진환의 내 강아지 듣고 왔습니다. 내 반려동물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 거 중에서 뭐가 더 최악일지 물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의견은 잠시 후 와서 부엉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나 봐요. 아무튼 저는 이거는 조금 너무 밸런스 붕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또 내 그냥 예측인가? 저는 당연히 이거,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이잖아요. 혹시 내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나 하면서 그 사람이 좀 달리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반려동물이 싫어하면, 이게 동물이 싫어하면 왜 약간 좀 의심쩍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가 좀 수상쩍은가 저 사람? 그런 것도 있고, 좀 당연히 후자가 더 나에게는 슬픈 일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런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구기현님. 더 최악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반려동물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만날 일 자체가 별로 없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다 같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슬프다. 상상하다가 기현님을 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만날 일 자체가 없을 테지만 뭐 이 설정이 좀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어떤 세계관. 김지영님, 더 최악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요. 그 사람 좋아서 뽀뽀한 입술로 저한테 뽀뽀하자고 할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반대는 저만 볼 거니까 괜찮아요.
2: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부엉스 초이스로 성향과 취향, 지금 이 시각 어떤 분들이 모여있는지 파악해보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동물이고요. 7546님은요.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최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꾸준히 설득해볼 수라도 있지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라고 설득하려면 험담하는 방법뿐이라 나만 강아지한테 나쁜 사람 되고 강아지가 저한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라고 설득을 어떻게 하죠? 만약에 예 설득이 다 가능한가? 좋습니다. 심연경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최악. 그럼 셋이 같이 있을 때 둘이서 꽁냥꽁냥 할 거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라고. 아 진짜. 그래요? 셋이서 같이 있을 일이 뭐 생기는 수도 있는 거겠죠? 7994님, 저는

0: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도록 싫어하는 강아지가 정말 최악 같아요. 제가 이미 그걸 겪고 있거든요. 결혼 6년 차 남편을 죽도록 싫어하는 내 강아지. 그런 강아지를 또 죽도록 미워하게 된 남편. 그 둘 사이에서 괴로워요. 남편은 강아지냐 본인이냐 자기가 강아지보다 더 불쌍하다며 비교해 되는데 매일 전쟁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살게 될 확률이 일단 높아서 근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설득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좀 최악일 것 같기는 해요. 4800님, 저 너무 과몰입해서 미니 쓰다가 두 번 날아갔어요. 저는 치와와 누나였기 때문에 뒤쪽에 괴로움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걔 동생이 싫어하면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거 은근히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 강아지들은 호불호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곤란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게 좀 결정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 자, 이 중에 두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앞서서 의견 주셨던 분들도 있죠. 예, 좋아요. 저는 아까 사연 쓰다가 울어버린 구기현님. 어떡해 이러다 내가 기현님 마음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단단하게 있는 게 틀림없게 보이는 우리 김지영님. 이게 진짜 지금 상황에 너무 내가 싫은 사람을 딱 떠올릴 수 있으면은 여기서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근데 내 사랑하는 내 강아지 또는 고양이 등등이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영님에게는 그런 식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누구 싫어하는 게 마음 에너지가 엄청 드는 일이니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순간 부엉이들이 더 최악으로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반려동물이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약간 앞전에 비해서 밸런스가 살짝 지금 이거 팽팽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엉이도 충분히 괴롭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이건 후자죠. 다음 주제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주제 주시죠.
1: 둘 중 하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동물이 내 마음 읽을 수 있기 대 내가 동물의 마음 읽을 수 있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저에게는 이것도 좀 밸런스 너무 붕괴이긴 한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조금. 자, 동물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까 봐 가끔 걱정될 때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내가 애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확실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능력이 더 탐나는지 이유도 같이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소란에 속삭여줘.

소란에 속삭여줘 듣고 왔어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나와 동물 사이 서로 마음을 읽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동물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읽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겠죠? 또는 내가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능력, 무엇을 갖고 싶느냐 여쭸는데, 류수아님, 동물이 내 마음 읽기요. 꼭 안아주고 싶다는 제 마음을 읽고 쪼르르 안겨오면 생각만 해도 날아갈 듯 행복하네요. 또그 행복한 마음을 읽고 동물도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호진님은 동물이 내 마음 읽기요. 동물들의 모르고 싶었던 사생활을 알게 되거나 동물들이 제 뒷담화하면 어떡해요. 어머 쟤옷 너무 안 어울린다. 막 이렇게요.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했어요. 막아 이걸 밥이라고 주냐? 막 이러고 나가는데 와, 저 얼굴이라고 달고 나가? 막 되게, 네,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마음까지 귀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7546님께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별본 끝판왕인데요? 무조건 제가 강아지 마음 읽기죠. 그 반대면은 가끔 속으로, 아우, 산책 가기 귀찮은데, 아 가야지. 이런 제 마음. 안 들키고 싶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이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이었어요. 아, 약간, 아, 좀 귀찮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를 다 들켜버리는 거지. 7994님, 동물이 내 마음을 읽는 능력이요. 저는 제 강아지 마음을 그냥 알아요. 밥, 산책, 간식, 놀아줘. 근데 정작 이 녀석은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좀 감동적이다. 나는 어차피 아니까 예,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9765님, 이거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질문 아닌가요? 당연히 제가 동물의 마음일게요. 밥을 안 먹으면 왜안 먹는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매일 알고 싶은 게 집사 마음이잖아요. 이상, 요즘 갑자기 안 하던 편식하는 노견 때문에 소갈이하는 집사입니다. 9765님, 저도 요새 제 노냥이가, 아, 진짜 편식 안 하고 이렇게 좀 성 좋은 먹개비였던 아이인데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들면은 조금 입맛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시는 9765님 우리 동병상련 우리 힘내자는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혹시 귀찮아하는 마음 들키면 안 되는데 내가 강아지 마음 읽고 싶다. 7546님. 요렇게 드리고요. 저는 이게 되게 어렵운데, 그러니까 제 최근의 심경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 이제 고양이를 계속 그 피하수액 주사 놔줘야 되고 약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저한테 옛날에는 완전 제 고양이였거든요. 무지개다리 건너간 봉사미는 남편 고양이, 둘째 달봉이는 내 고양이였는데 얘도 이제 남편 고양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미간에 걔도 인상 쓰면 미간 털이 부풀어 오르면서 딱 인상 빡센 게 보였는데 저한테 요즘 인상 쓰는 게 아주 아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서운해서 나도 다 너를 위해 사는 거라는 것을 달봉이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택하고 싶어요. 자, 전체 의견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부엉이들의 선택은 뭔가요? 내가 반려동물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조금, 일단 아플 때, 아프다라는 걸 내가 알고 싶은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알려주고 싶기도 한데, 결국에는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게 현실적으로는 집사들에게 또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부엉이들의 성향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엉이들은 바퀴벌레 매니아. 진짜 바퀴벌레랑 너무 살고 싶다. 제 아무리 귀여운 동물보다도 나는 너무 바퀴벌레랑 살겠다.

매니아였고, 그리고 하루만 살고 싶어. 하루살이로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반려동물이 싫어하는 거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내 마음을 읽히기보다는 동물의 마음을 읽고 싶어하는 따뜻한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퀴벌레 마음도 읽고 싶은 우리 부엉이들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엉스 초이스 동물을 주제로 오늘도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콜드 피처링 크러쉬의 Your Dog Loves You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1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7546님이 저도 마지막 거 밸런스 붕괴인 줄 알았는데 부엉이들의 반대 의견 들으니까 맞는 말이라 설득되기도 했어요. 부엉스 초이스 너무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결과가 나랑 다르게 나올 때 또는 들으면서 아 저 말도 맞지 이런 경험이 진짜 우리 중요하고 약간 훈련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경험. 나름대로 우리가 비록 오늘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지만 이건 귀한 경험이었다. 유고니 진짜 여긴 중간이나 적당이가 없네요. 부엉스 초이스는 dead or alive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지금 어차피 우리 다 살아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별밤 끝나고 이제 곧 다가오는 10시죠. 제로베이스원의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예전에 SF9이 조심해라,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어린아이의 느낌이었다면 10주년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 스스로 많이 성장한 걸 느꼈습니다. 앨범 컨셉부터 의상, 보여주고 싶은 색감과 안무까지 자발적으로 방향을 잡고 직접 디렉팅하며 만들었죠.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책임진다는 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멋진 과정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

0: 내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2: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죠. 근데 오늘은 당장 1분 뒤도 모르는 라디오 생방송 앞에 던져져 있네요. 걱정도 되지만 원래 가보지 못한 길이 더 아름다운 거니까 이 시간에 한번 저를 오롯이 맡겨보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나도 몰랐던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모습까지 반갑게 맞아주면서요. 그럼 오늘부터 같이 가볼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방송 첫 곡은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으로 시작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화수 밤 10시 여러분의 친한 친구로 찾아올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원래 친친 듣고 계시던 분들 중에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에 데뷔한 제로베이스원의 메인 보컬이고요.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고요. 02년생입니다. 그런 제가 사실 데뷔 때부터 라디오 DJ를 정말 꿈꿔왔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사실 긴장을 안 했다가 막상 시작하니까 정말 식은땀이 나네요. 네. 오늘 초보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60번님께서 오늘 첫 방송이라 떨리진 않았나요? 뭐 먹고 왔어요? 저는 오늘 치킨 먹었습니다. 구운 치킨을 먹고 왔고요. 현아이님께서 우리 똥강아지 테레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9721번님께서 테레야, 이날만 기다렸어. 너무 행복하다. 어휴,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488님께서 안녕하세요. 별밤 끝나면 잘 준비하는 50대입니다. 오늘 첫날이시다고 별밤 대장부엉이님이 얘기해 주시며 보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냥냥멍멍님께서 테레 DJ는 텔디인가 레디인가 I'm ready? 저도 레디. 레디도 근데 예쁜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애칭이요? 저 애칭은 레디가 너무 나 준비됐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레디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조금 피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텔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린윤시님께서 목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김태래의 친친은 아직 하얀 도화지 위에 있으니까 저희 같이 멋진 그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완성하려고 비워둔 것도 많으니까요. DJ 애칭부터 고정 끝인사까지 좋은 생각이 있다면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첫날이니까 코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엔 매일 특정 시간 여러분과 저의 하루 일상을 업데이트해보는 업데이트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밤 10시 어디서 뭐 하면서 친친 듣고 계시는지 짧게 한 줄로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선 토크면 토크, 노래면 노래, 뭐든 해보는 저 혼자만의 코너 테레방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내 친구의 TMI를 맞춰보는 신개념 퀴즈 코너 텔레파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타인의 TMI를 맞춰보는 거죠. 그만큼 감이나 텔레파시가 중요한 코너가 될 것 같아서 코너 이름을 귀엽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선물도 잔뜩 챙겨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코너로 하루가 저물어도 식지 않는 마음을 글로 남겨보는 친친 에세이 열대야까지 이어집니다. 2시간 쭉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엔 친하친구는요, 3일제약,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미분당, GS건설,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의 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밤 10시입니다. 지금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저는 밤 10시에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비하인드를 찍었습니다. 3206님께서 고3인데 스카에서 테레오빠 목소리 들어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제 목소리는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희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제로즈예요. 관리형 독서실 끝나고 버스에서 텔디 듣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테레야. 곧 9월 모의고사를 응원해주세요. 9월 모의고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하는 모든 시험에 제가 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1920님께서 텔디 저는 치즈 불닭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맛있겠다. 저도 조만간 치즈 불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서님께서요. 선풍기 조립하면서 듣고 있어요. 첫 자취인데 벌써부터 엄마 보고 싶어요. 텔디가 응원해주세요. 저도 최근에 부모님 뵙고 왔는데요. 부모님 자주자주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늘 효도하시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윤다혜님께서요. 내일 첫 출근이라 필요한 짐 싸다가 듣는 중입니다. 첫 출근이시구나. 첫 출근은 자신감 있게 본인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트위드의 선키스.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트위드의 선키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소울과 일렉트로닉이 결합된 소울트로닉이 트위드의 음악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선키스는 그 스타일을 가장 잘 드러낸 곡이라고 합니다. 느낀 처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타인의 기준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따라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특정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때 뭐 했는지 한 줄 일상을 받아볼 거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소민님께서 악 키키키 테레 숨쉬어 숨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윤님께서 DJ 첫 방송은 청취자들도 다 같이 귀엽게 생각하며 듣는 것 같아요. 다들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실수할까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긴장을 덜어보도록 할게요. 7668님께서 텔디, 너무 긴장해서 또 위경련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더 너무 잘해서 그냥 기특해서 눈물 흘리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65님께서 누나는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테레 첫방을 응원하기 위해 사장님 몰래 열심히 들을게.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사장님이랑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0314님께서 내일 개강이라 푸파하고 있어요. 개강 싫어. 푸파로 스트레스를 좀 이겨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강 파이팅입니다. 2797님께서 저는 오늘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신나게 열창하다가 마지막 곡 고음에서 목소리 제대로 찢어져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텔디 노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고음을 잘해야 한다보다는 그냥 똑같이 편안하게 몸에 릴렉스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율님께서 아니, 텔디 오늘 엄청 웃네요. 귀여워요. 아이고,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할 때마다 웃고 있나요? 9848님께서 텔디님 점해추 해주세요. 저는요, 저 후토마키 추천해드릴게요. 후토마키가 땡기는 날입니다. 김연수님께서 테레라는 이름은 본명인가요?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테레는요, 저희 작은 아빠

아빠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본명인데요. 원래는 여러 가지 이름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6498님께서 2023년엔 게스트로 친친에 나와서 1일 DJ 체험했던 테레가 이젠 친친 DJ라니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테레 기분은 어떤가요? 저는요.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벌써 2026년의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9596님께서 안녕하세요, 텔디. 저는 오늘 생일이자 충남에 살고 있고 데뷔 때까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최애가 테레인 지로지입니다. 오늘 생일이라 우리 텔디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듣고 싶어요. 채은아 생일 축하해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채은아 생일 축하해요. 너무 축하합니다. 생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39님께서 텔디 그래서 텔의 이름 무슨 뜻인지 말안 해줬잖아요. 멋진 뜻 전국 방송으로 자랑하자. 제 이름은요 쾰 태자에 올 레자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큰게 온다. 네, 크고 바르게 자라라.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네. 많이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3774님께서요. 연필 깎으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잘생기셨네요. 오늘부터 입덕할까요? 어서 오세요. 근데 연필은 왜 깎고 계시죠? 공부하시는지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208님께서 테일디도 오늘 첫 출근이었잖아요. 출근길 어땠어요? 아, 출근길이요? 오늘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 덕에 오늘 좀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259님께서 텔디님 불닭 드실 수 있나요? 첫 방송 너무 재밌어요. 아, 사실 제가 까르보 불닭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오리지널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78님께서 텔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오늘도 재배원 메인보컬을 꿰찼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텔디는 언제 본인이 제일 잘생긴 것 같나요? 저는요 보니까 이 친한 친구 이 배경 앞에 있을 때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컬러가 저랑 좀잘 맞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한지아님께서 오늘 야자 시간에 테레 치킨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어요. 선생님께 저의 매력을 조금 어필해 보십시오. 선생님도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닌가? 1469님께서 텔디 이전 방송인 별밤에서 테레 노래로 끝내주신 거 알아요? 첫 행복 틀어주셨어요. 아, 저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첫 행복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님께서 테레처럼 1일 1식 다이어트 중인데 계속 간식을 주워 먹게 돼서 실패해요. 어떻게 절제해야 할까요? 아, 이건 저도 진짜 좀큰 문제였는데 이 간식 하나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좀 많이 타격이 올 때가 있어요. 한 끼를 조금 늦게 먹고 저는 그래서 양치를 바로 해서 다시 다른 음식을 안 먹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긴 합니다. 다이어트 파이팅!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매주 다른 주제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시간에 어떤 것들을 같이 해보고 싶은지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을까요? 리센네, 데자뷰, NCT 드림의 ANL.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꿀타래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모여듭니다. 여기는 타래방. 오늘 뭐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토크면 토크, 노래면 노래, 매주 달라지는 예측 불가 테레코어. 그래서 또 뭐든 가능한 이곳, 테레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그래서 오늘 뭐하고 놀까요, 여러분? 저는 라디오 DJ가 된다면 사연 주시는 분들의 사연에 몰입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F면 F, T면 T답게 약간 그렇게 공감도 해드리고 답변해드리는 게 제 DJ 소원이었고요. 뭐 노래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또 우리에겐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차차 하나씩 해보기로 하고 대신 오늘은 첫날이니까 친친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자 주제 드릴게요. 테레가 진행하는 친친, 이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지만 사실 라디오는 청취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친친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어떤 코너들이 있으면 좋겠는지 싹 다 얘기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첫날이니까 선물도 통 크게 쏴볼까요? 오늘 테레방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음료 쿠폰 선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만 읽혀도 그냥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테레방이니까 앞으로 이 시간에는 제 추천곡도 하나씩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 첫 방송에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요,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입니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소수빈 선배님의 곡을 챌린지를 했었는데 선배님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셔서 제가 요즘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저의 추천곡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배원 영원의 님께서 라방에서 추천해준 노래다 너무 좋다. 맞아요, 제가 라방에서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진 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지쳤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뭔가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좀 공허해지고 싶을 때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노래가 부르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 테레방 오늘 문자 주제는 테레가 진행하는 친친 이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 였죠. 문자 한번 볼게요. 정혜연님께서 우리 텔디 티레식 고민상담 해보는 거 어떨까요? 기대됩니다. 텔디는 고민상담 자신 있어요? 어떤 고민에 답변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약간 화나는 공감? 뭔가 화나는 일, 그런 거를 제가 들었을 때 아, 제가 너무 몰입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7948님께서 항상 테레 오빠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신의 TMI 같은 거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0: 김현진님께서 우리 남들과 다르게 이 시간에 먹방 라디오 합시다. 이게 바로 텔디와 꿀탈의 코어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에 먹으면 제가 살이 디룩디룩 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간단한 간식 정도 가져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티레식이었나 방금. 이소정님께서 친친해서 사회생활 특집 해봤으면 좋겠어요. 텔디의 사회생활 잘하는 비법은 뭔가요? 저는 오늘 회식했는데 건배사를 잘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텔디가 건배사 추천해주세요. 제가 저도 이런 막 뭔가 건배사를 할 자리에 가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약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박이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분들이 좀 계시면 위에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어필을 좀 약간 섞어서 해주시면 약간 이 친구 대박이구나 약간 그걸 딱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편하지 않을까요? 0710님께서 친친 소신발언 해도 되나요? 오랜 팬이라서 아는데 지금 목조리 목조리 지금 목소리 완전 가짜 인생이에요. 라디오 전용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킹받습니다. 평소 목소리로 해주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친친 오랜 팬분들께서는 이게 오늘 첫날이라 진짜라고 생각하실 거라서 좀 아껴주셨으면 좋을 텐데 오늘 첫날부터 이제 까발려졌네요. 저 진짜 목소리 맞고요. 오늘 조금 약간 느끼 톤 살짝 들어가 있는 건데 아마 제가 진짜 만약에 친친 전에 뭔가 힘든 고된 일정이 있었다 하면 그날 정도 저의 진짜 목소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맞나요? 이분이 저처럼 티식 조언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고 작가님께서 밖에서 전화 연결을 해보라고 하신다고요? 전화 연결이요? 첫날에 바로 전화 연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한데요. 라디오 생방은 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주세요. 누구한테 걸죠?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1일차 DJ 김태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1: 너무 설레.
0: 간단하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서울 사는 19살.
0: 잠깐만.
1: 저희 친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떨려서 지금 이러다가 해먹을까 진짜 하고 있어요.
0: 많이 떠시는 것 같은데요.
1: 진짜 대박 좋아해가지고. 노래 너무 잘해요.
0: 어? 잠깐만. 이거 저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요? 이 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친친에 일단 친친에 바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주셨는데 제 목소리에 할 말이 좀 많으신가 봐요.
1: 네, 원래 태료 오빠 영상 많이 보니까 아는데
2: 목소리를 왜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0: 맞았군요.
2: 나 미치겠네.
0: 맞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에요.
2: 더워졌어.
0: 여러분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지금 DJ 하시는 분, 그 직장 동료 제로베이스 박건욱이고요.
3: 네, 테레의 친구 성매치입니다.
0: 매치까지.
2: 이게 첫날이시니까 저희가 응원차.
0: 네,
2: 연락했습니다.
0: 내가 진짜 몰랐는데.
2: 진짜로?
0: 아니 매튜는 알았어요. 네, 매튜 웃음소리 때문에 알았어요. 네.
2: 변조를 너무 못했어.
3: 너무 웃겼어.
0: 두 분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으신 건가요?

0: 친친 보고 있었죠.
1: 아, 진짜
0: 맞아.
1: 보고 있었어요?
0: 네.
1: 저의 모습 어떤가요?
0: 멋있죠. 굉장히 신입사원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약간 조언 좀 해주세요.
0: 아, 조언이요?
1: 네.
0: 저도 저희도 뭐 라디오 MC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1: 네. 네.
0: 아, 네. 아, 오늘은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냐면요. 이 목소리 조금 빼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약간 이런 눌리는 소리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오늘은 정말 몰랐는데 이 소리
1: 아.
0: 조금 빼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버터 조금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건욱 씨.
0: 지금 너무 야밤에 너무 기름기가 많은 것 같아서
1: 아,
0: 되게 부를 것
1: 기름기요?
0: 같고요. 네.
1: 그럼 평소 목소리로 할게요, 건욱 씨.
0: 좋아요.
1: 네,
0: 훨씬
1: 안녕하세요, 건욱
0: 담백한 것
1: 씨.
0: 같아요.
1: 네. 아, 김가은님께서, 나 진짜 소금. 이소정님께서, 이게 진짜 친친이지. 맞네, 친한 친구네요.
0: 그렇죠.
1: 네.
0: 친친 제목대로 저희가 왔습니다.
1: 아, 그러면요, 혹시 두분 신청곡 있을까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0: 신청곡이요?
1: 네.
0: 저 그거요. 테레맨이요.
1: 아, 두분 신청곡이에요, 두분 신청곡. 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두분 신청곡.
0: 신청곡이요.
1: 네네네.
0: 뭐가 있을까요?
1: 박건욱 성매튜의 백패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좋다.
1: 소유님께서 진짜 매태욱 너무 재밌어라고.
0: 누구? 매튜 너무 재밌대요. 나?
1: 네, 아, 매태욱이요. 매튜 테레
0: 아,
1: 건욱을 줄인
0: 매튜?
1: 말이죠. 네.
0: 매튜. 재밌네요.
1: 그러면은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친친 첫 방송인 저에게 크게 응원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0: 일단은 그토록 염원하던 라디오 MC
1: 네.
0: 그리고 친한 친구를 유독 좋아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그 MC 하신 거 너무
1: 네,
0: 축하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또 친한 친구 그 제작진 분들도 그 인스타나 그 건물에 크게 또 태령 얼굴 걸어주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많은 청취자분들의 또이 밤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매튜는요?
0: 테레는 일하는 모습이 제일 멋있어요. 아,
1: 아,
0: 왜 진짜로?
1: 뭔가 뼈가 있는 말이네요.
0: 엄청 멋있고
1: 네.
0: 친한 친구 듣는 분들이 테레한테 많이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1: 어우, 네. 어우, 너무 고마워요, 매튜. 근데 냥냥멍멍님께서, 어우, 전환대 시끄러. 아, 그러면은 뭐지? 3894님께서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받았냐고 하셨는데, 네, 뭐 하고 있다고 하셨죠, 아까?
0: 저희 친친 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1: 진짜 보고 있었어요?
0: 오늘 얼굴 좋으시던데요.
1: 감사해요, 건욱 씨. 아, 우리 벌써 이렇게 첫날부터 친친 팬분들께 이렇게 캐해가 되면 안 되는데, 저의 본 모습을 이렇게
0: 이런
1: 미리
0: 거는
1: 알려드리지.
0: 요즘에는 좀 빠르게 다가가는 게 트렌드라서.
1: 네, 아유,
0: 다음에는 스튜디오로도 한번 불러주세요.
1: 좋아요. 근데 얼른 두분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도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이렇게 밤에 또 태령과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도 나중에 또 좋은 소식으로 또 함께 인사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봬요.
0: 그래요.
1: 안녕.
0: 하이, 화이팅!
1: 파이팅. 자, 아이고. 서프라이즈 전화 연결을 했는데, 제가 저의 무드를 잡고서 하고 있었는데, 무드가 좀 깨졌습니다. 아이고. 긴장 풀라고 해주신 거죠?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서영님께서 매튜랑 건욱이 친친 보면서 조롱하고 있었다에 한 표. 아, 저는 두표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네, 그럼 두 분의 신청곡 같은 제 신청곡

0: 감사합니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성매튜 박건욱의 백패커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206님께서 선곡 좋았다. 도파민 싹 올라오네. 아유, 그럼요. 제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을. 이소진님께서 맷박즈가 텔디 얼음 땡 해주고 가는 것 같아서 최고다 라고. 저 그렇게 긴장 안 했었습니다. 네. 애들이 있어서 더 반대가 된 거, 땡 얼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5496님께서 스튜디오에 재배원 멤버들 오면 엄청 시끄러울 것 같네요 하시는데, 아마 저를 괴롭히고 가지 않을까. 그날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유리님께서 김텔의 가짜의 삶 키키키키키. 저는 친친 DJ가 진짜의 삶입니다, 여러분. 네, 평소가 가짜인 거죠. 이은재님께서 김태래 씨는 랩할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옛날에 무대에서

하쿠나 마타타를 했었는데 그 후로 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테레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테레가 진행하는 친친 이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주제로 문자 받아보고 있죠. 1102님께서 친친에서 제 흑역사를 듣고 치료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좋아요. 흑역사, 누구에게나 흑역사는 있죠. 그 흑역사는 만약에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제가 잘 아름답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2님께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보내면 테레 오빠가 직접 고르고 이유까지 설명해주는 코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빠의 선택이 너무 궁금해요. 지금 하나 해보자. 평생 여름만 살기 vs 평생 겨울만 살기. 저는 평생 겨울만 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바람이 살에 닿는 걸 싫어하고 얇은 옷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옷에 무게감이 있어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결국은 옷 때문이다. 이 주인님께서 살지 말지 고민되는 위시템들 상담해주기. 좋은데요? 제가 물건을 살 때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옷 사러 갔어, 신발 사러 갔어, 3분 만에 나옵니다. 가서 골라서 결제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샀다고 후회하면 안 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음료 쿠폰 바로 나가고요. 이제 저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정바스가 피처링한 이고도의 Dancing in my closet.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AI.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때?
1: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DJ 김태래고요. 3부는 킥플립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은 테레방인데요. 첫날은 토크의 방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문자 주제는 바로 이거였죠. 테레가 진행하는 친친, 이런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6282님께서 텔디님, 친친 청취자분들 애칭 정해주세요. 이름이 생기고 싶습니다. 아, 이름, 애칭이요? 아, 제가 진짜 이런 걸 진짜 못 짓는데. 뭐가 있을까요? 친친이랑, 아, 약간 1어로 도모다치라고 하잖아요, 친구를. 도모다친 어떤가요? 약간 다친? 아,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이거는 따로 한번 잘 생각해서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의견 한번 주세요. 2589님께서 이름 추천해주는 거요. 나 개구리를 키우는데 네 달째 이름이 없어요. 아, 제가 진짜 장면

0: 진짜 못하는데.
1: 그러니까요. 왜 저는 이 개구리를 보는데 약간 막 뭐라지? 그 개굴개굴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강이? 약간 강이? 강이? 약간 한 글자 외자하면 너무 개구리 이름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명만 하면 고장이 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작명은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9861님께서 테레아 제가 진짜 명곡 많이 알거든요. 청취자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저한테 명곡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그거 듣고 연습해서 어디서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명진님께서 개구리 강에 살아서 강이에요? 어떻게 아셨지? 사실 맞습니다. 저강 생각나가지고 강이라고 했어요. 너무 저를 잘하신다. 아, 좋습니다, 제가. 6436님께서 친한 친구니까 누구한테도 못하는 비밀 털어놓는 코너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오, 꿈은 크게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꿈으로 가지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굳이 비밀로 안 해도 노래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께도 음료 쿠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소개만 돼도 선물은 가니까요.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우주소녀의 비밀이야에 이어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테레방은 문자 주제는요. 테레의 친친 이런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다 인데요. 유하은님께서 테레 충청도 보이답게 충청도 화법 많이 사용하는데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말들 충청도식으로 돌려 바꿔서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충청도가 화법이 조금 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제 화법인 것 같습니다. 충청도보다는 저는 조금 냉정해서 상처 안 받게 조심하세요. 6282님께서 밤이 되면 오늘 나 왜 그렇게 했지? 후회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텔디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밤이 되고 싶어요. 아,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실수해서 뭔가 잘못했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더 성장하는 길이었을 테니까 너무 그래 자책하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의 내가 더 성장한다고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후회하지 마세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5725님께서 테레가 해주는 걸스토크 테레가 직접 써본 화장품을 왜 이게 좋은지 써본 후기 같은 거를 같이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써본 화장품 제가요 저는 스킨케어 제품 말고는 안 써봐가지고 나중에 제가 써본 스킨케어 제품 중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선우님께서 노래방 코너 어떤가요? 김태래 목소리 널리 알려야 돼. 아, 나중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짧게 짧게 불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노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텔디 9048님께서 텔디 나중에 라디오 콘솔 잡을 생각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지만 라디오 콘솔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하면 좀 멋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조만간 라디오 콘솔 잡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831님께서 아까 먹방 라디오 아이디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저도 초대해 주시면 매운 거 먹으면서 옆에서 구경해도 될까요? 대답은 전화 연결로 해주세요. 나도 테레 목소리 듣고 싶다. 오, 매운 거요? 제 옆에서 매운 걸 드신다고요? 저랑 매운 음식 챌린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서 저보다 잘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대답을 전화 연결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번엔 진짜 친친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라 이제는 척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전화 걸어주세요. 과연 받으실까요?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김태래라고 합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살고 있는 17살 강불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코가 많이 막혔어요. 조금만 이해해도 돼요.
1: 17살 누구요?
2: 강불닭. 강불닭.
1: 아, 그러시구나. 뭐하다가 받으셨나요 전화를?
2: 아, 비밀입니다.
1: 비밀인가요? 네. 제 17은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 17의 삶은 어떤가요?
2: 그냥 그래요.
1: 그냥 그래요? 어머, 왜 이렇게 그 약간 17 같지 않으신데요?
2: 17살 맞습니다.
1: 진짜 맞아요?
2: 불닭입니다.

0: 아프다.
1: 그 27살 아닌가요?
0: 아닙니다. 17살 강불닭이다.
1: 강불닭이요?
0: 네, 강불닭.
1: 아, 되게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열정 있으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혹시 개인기 있으세요?
0: 개인기요?
1: 네.
0: 저, 테레시 따라할 수 있습니다.
1: 저를 따라할 수 있다고요? 한번
0: 네.
1: 들어봐도 될까요?
0: 잘 가라, 싫어.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밤이 고요.
1: 저 따라한 거 맞으시죠?
0: 네.
1: 그게 아무래도 제 인생에 약간 히트를 쳤던 시점인데
0: 맞아요.
1: 제가
0: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팬입니다.
1: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 불닭씨
0: 네.
1: 정체를 밝혀주세요.
0: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로베이스원 김지웅입니다.
1: 아, 지웅이 형이었어요? 아, 뭐야? 아니, 진짜 거짓말을 치고 몰랐어요, 형.
0: 아예 몰라서?
1: 네, 진짜 아예 몰랐어요. 아니,
0: 만, 어.
1: 코 막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네요, 아주.
0: 아, 너무 힘들다.
1: 아이고, 라디오. 아니, 뭐야, 주전자 끓는 소리가. 형, 뭐 하고 계셨어요?
0: 형, 지금 대본 보고 있어, 대본.
1: 아, 형, 일하시는 거. 라디오는 안 듣고 계셨어요?
0: 아, 라디오 기다리고 있었지. 언제 전화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1: 오늘, 나 첫방 한다고 이게 다 애들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구나, 그죠?
0: 아니, 오늘 좀 많이 잘생겼더라고요, 테레가.
1: 오, 제 얼굴 보셨어요?
0: 좀 깜짝 놀라서 화면에 빛이 너무 많이 나서 볼 수가 없던데?
1: 형. 근데, 저 오늘 첫방인데, 응원해주려고 기다리신 거잖아요.
0: 당연하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한 8시간 기다렸나?
1: 형,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0: 아, 그래?
1: 네. 하하하하. 근데, 그럼 저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이나 조언 같은 걸로.
0: 뭐 조언은 뭐안 해도 될것 같고, 워낙 또 잘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테레 예쁘게 많이 봐주고 사랑해주면 또 좋을 것 같다.
1: 우리 아빠 같아요, 방금. 그러면은 지웅이 형도 혹시 신청곡 있어요?
0: 신청곡?
1: 네.
0: 나는 너가 그 OST 한거
1: 네.
0: 눈물의 여왕 한거그더
1: 오.
0: 바랄 게 있죠? 아 있죠? 없죠? 더 바랄 게 없죠?
1: 네,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형?
0: 많죠?
1: 아,
0: 근데 일단
1: 저한테.
0: 더 바랄 게 없죠?
1: 아, 일단 바랄 게 없죠로. 네.
0: 네, 일단 없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형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잠깐. 아, 잠깐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좀 텐션을 좀 올려주려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봤고, 잠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좀 작은 즐거움으로 전해졌길 바라고, 우리 테레 잘 부탁하고, 저도 한번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17의 강불닭님과 재배원의 지웅씨, 다시 한번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따 집에 가서 봐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사랑해요.
1: 형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0: 아.
1: 네. 와, 0947님께서 친한 친구 개그 프로그램으로 된 건가요? 우리 텔디 강하게 키우시네요. 그러니까요. 첫 방인데 저는 이게 아까 권흥 매치하고 나서 또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그리고 처음에 약간 작가님이신가? 여기 계신데 딴데 가셔가지고 코 막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7408님께서 친친 시작 전에 한빈이 형이 응원해주고 방송 중에 권혁이랑 매튜가 전화를 응원해주고 지웅이 형이 테레 친친 보고 있다고 메시지까지 보내줬대요. 우리 재배원 진짜 가족이다. 진짜 인정합니다. 재배원 진짜 가족이다. 한빈이 형이 아까 친친 전에 응원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힘있게 우리 나머지 멤버 4명한테 응원을 받고 시작을 해봅니다. 친친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6498님께서 코너 이름 더 바랄 게 있죠로 해서 청취자들 소원 들어주는 코너 해도 재밌을 듯. 더 바랄 게 있죠. 아, 이것도 한번 써도 될것 같아요. 더 바랄 게 있죠. 지웅이 형이 저한테 바라는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웅 씨의 신청곡 김태래 더 바랄 게 없죠 듣고 올게요.

웃기죠? 저도 한 웃기만 하는데 제가 나중에 빵빵 한번 터트려 드릴게요. 1187님께서 11시에 깔깔 웃고 있어요. 개그라디오 좋다. 웃으시면 텐션 올라가서 잠못 주무시는 거 아닌지 참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웃겨 드릴게요. 4107님께서 오늘 텔디 진땀나요. 진땀나.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재밌죠? 재밌으시다면 제가 진땀 흘리는 것만큼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7650님께서 나중에 무서운 사연 읽기 해요. 오, 무서운 사연.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도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운 사연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70님께서 테레가 음식 조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괜히 뚱레라는 별명이 붐된 게 아니에요. 음식 조합 추천받고 추천해 주기 어떨까요? 오, 이것도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조합이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 나중에 제가 꼭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컨텐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자를 끝으로 테레방 첫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음료 쿠폰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 시간상 모두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다 챙겨뒀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고 최대한 현실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4부 텔레파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감으로 타인의 친구에 대한 TMI를 맞춰보는 신개념 아무 말 퀴즈 코너인데요. 과연 첫날엔 어떤 친구를 알아가게 될까요? 미아오의 드롭탑 듣고 이따 만나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테레랑 귀엽고 깜찍하고 화려한 뽀땡몬 뽀땡몬 카드 모을래? 아니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힌트 따윈 없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친구의 친구는 한빈이, 지웅이, 매튜, 건욱이 친구 바로 저 테레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 문제를 내야죠. 그럼 퀴즈 나가요. 테레가 지금 신고 있는 양말 색깔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하이파이 유니콘의 Over the Rainbow.

텔레파시에 이어서 하이파이 유니콘의 Over the Rainbow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하기 전에 2498님께서 테레는 원색 러버라 빨강색 예상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색. 오, 빨간색. 8412님께서 테레의 상징색 노랑색 꽥꽥 하트 보내주셨는데 노랑색이요? 서은성님께서 형광핑크색. 제가 분명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청... 네. 김은영님께서 양말 검정색이요. 옷이랑 깔맞춤. 오, 센스 있으십니다. 현수정님께서 설마 양말 반반으로 빨강파랑 신은 건 아니겠지? 오. 1064님께서 혹시 양말 안 신었나요? 어머, 어떻게 하셨지?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검정색이었습니다. 직접 확인시켜 드려야겠죠. 보시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네, 안 보이나? 네, 여기다 해둘게요. 네. 자,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저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김은영님, 0115님, 서은빈님, 2181님, 1447님, 박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친친해서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친구의 TMI가 오늘의 퀴즈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이름이나 별명과 함께 나만 아는 친구의 특징, 취향, 습관을 남겨주시면 제보해주신 분과 그 친구분께도 선물 챙겨드리고요. 초고로 정답 맞힌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7204님께서 테레, 근데 바지 뭐예요? 어? 바지는요, 요즘 저의 애착 바지입니다. 이 바지를 입고 안무를 하거나 하면 연습이 잘 됩니다. 윤수원님께서, 아니 양말 색깔 이렇게 무난하다니, 제가 원색을 사랑한다고 해서 양말까지 컬러를 넣진 않습니다. 851님께서 텔디 오늘 첫 라디오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발음 톤 연습이라든가. 일단은 오늘 밤 10시이기 때문에 일단 막 노래나 막 그런 걸 하면서 좀 목을 많이 가다듬었고요. 그리고 오늘 저만의 톤을, 건우이가 말한 가짜의 톤? 진짜죠. 진짜의 톤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7203님께서 텔레 보이는 라디오라서 위에만 멋진 옷 입고 온 거예요? 어? 제가 아까 매니저님께 컨펌을 받았는데 멋있다고 하셨어요. 네, 멋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위아래. 네, 부심이 있습니다. 3465님께서 완전 줌 수업 룩인데요. 아, 줌. 그쵸. 줌 수업 룩이다. 저는 나름대로 멋있다 생각하고 신발도 예쁜 거 신고 바지도 예쁜 거 입은 건데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아림님께서 텔디 야근 중에 라디오 몰래 보는 법 추천해주세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급한 전화 받을 게 있다고 약간 몰래 잠깐 빠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풀로 보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풀로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잠깐 제 얼굴이라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에바, 이제 끝나서 얼른 라디오 보러 왔어요. 테일디 저 빼고 재밌는 이야기 한 거 아니죠? 아, 재밌는, 저희 멤버들이 와서 재밌는 거 다 하고 가긴 했는데, 제가 남은 시간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47님께서, 테레가 내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하면 좋겠어요. 어머, 여기가 약간, 라디오보다는 약간 비기너 게인 느낌으로. 아, 나중에 그런 시간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조명도 너무 예쁘고 지금 분위기가 딱 여기 기타 들고 있으면 좀 예쁠 분위기긴 해요. 이 그림이. 나중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29님께서 아이가 잘 자는지 보러 아이방 들어왔더니 라디오가 틀어져 있고 첫날이라는데 누구시죠? 잠들기 좋은 시간에 딱 맞는 목소리 같네요. 와우, 이런 극찬을. 전 이런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DJ를 함에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로베이스원이라는 아이돌의 김태레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친친 DJ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들어주세요. 0254님께서요. 텔디, 12시 가까워질수록 텐션 오르는 거 너무 야행성 오리다워서 재밌어요. 야행성 오리는 뭐죠? 오리가 그리고 야행성인가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밤에 좀 텐션이 높다는 사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12님께서 근데 궁금한 점, 안무 연습 때나 공항 때 혼자만 드레스 코드 전달 잘못 받은 건가요? 멤버들 검은색 입을 때 흰색, 흰색 입을 때 검은색 입는 날 있잖아요. 레슨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입고 가는 거고요. 저희끼리 따로 맞추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멤버들은 근데 검정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공항은요, 선생님들께서 옷을 해주시는데 약간 저를 꾸미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테이크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캐주얼한 옷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문자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도시의 춤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코드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손가락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영상에서 보던 사람들은 다들 쉽기만 하던데. 심지어 같은 학원 사람들도 잘만 진도가 나가는데 요즘은 계속 나만 제자리라 순간 민망하고 짜증도 났다.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코드만 생각이 났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한 10번 정도만 더 하면? 뭐든 확실히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았다. 잘해서 계속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해서 더 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생각보다 나를 세게 붙잡았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열대야에 이어서 페퍼톤스의 샤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 남겨준 분은 7943974님이었는데요. 덧붙여주신 사연에

0: 뭐든 시작은 늘 멋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어설픈 첫날이 있어야 언젠가 프로의 날도 오는 거니까 길게 보고 재미있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건 너무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저도 기타를 처음 배우는 시점이 있었고 기타가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몇번 오거든요. 그 순간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저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옛 생각이 납니다. 지금 기타가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내는 소리에 자부심이 생기고 어떤 노래든 내가 칠수 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가 오면은 진짜 내가 예전에 고생했던 게 아, 다 별거 아니었구나.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더 빠르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더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게 오래 가다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타 연습과 기타 연주에 제가 응원을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섭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연습하시면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자아자 화이팅! 맞아요. 효섭님 말처럼 진짜 포기 안 하고 내가 즐기고 하면 언젠간 잘한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3974님께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대야에선 밤에도 식지 않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속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제라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실 제가 말실수한 게 꽤 많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 준 것 같아서 더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친한 친구의 DJ로 열심히 나아가는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장님께서 2시간 동안 테레랑 드라이브 데이트한 기분 들고 좋다. 제가 원한 느낌이 딱 이런 무드였습니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랑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725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알바 마감 청소했는데 시간 순삭하고 퇴근했어요. 텔디 짱! 와,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밤 시간을 이렇게 순삭시켜드리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안전히 퇴근하세요. 임진영님께서 텔디 평생 친친 라디오 해줘.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을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행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진님께서 텔디 끝인사는 뭐라고 할 예정인가요? 제가 오늘은 주변 분들의 추천과 저의 의견을 섞어서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는지 올려주시면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내일도 다시 만나야겠죠. 데뷔 10주년을 맞은 SF9과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새싹 DJ의 첫 초대석 도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끝곡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2001년 작품 아멜리의 사운드트랙에서 라발스 다멜리 양띠에르상의 스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몽마르트 두 개의 풍차 카페에서 일하는 아멜리 플랑이 TV 뉴스를 보다가 놀라서 떨어뜨린 화장품 뚜껑이 집의 마룻바닥에 어떤 벽을 건드리고 그 벽 안에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 진짜 금은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한 소년이 그 당시에 그 소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작은 보물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멜리는 그 상자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운명적인

0: 보물상자와 처음 마주하는 날이 바로 1997년 8월 31일입니다.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뉴스였어요. 그게 바로 1997년 8월 31일이었거든요. 그 소식에 놀라서 화장품 뚜껑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40년 전에 한 소년이 숨겨놓은 보물상자를 영원히 만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잠자리에 누운 오드리 토트가 이 보물상자 주인 찾아줘야지 하면서 그 똘망똘망한 눈을 반짝이며 침대에 누워있던 그때가 바로 요맘때예요. 예, 8월 31일이 지나서 이제 9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아멜리는 결심을 하게 되죠. 주인 찾아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지하철역에서 그 운명의 상대, 니노를 또 만나게 되는 게 영화 아멜리에. 언제 봐도 참 기분 좋아지고, 뭐, 영화 보기 전에 포스터만 봐도 미소를 짓게 되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영화 아멜리에는 언제 보아도 좋지만, 8월 31일과 9월 1일 사이에 보면 제일 좋습니다. OTT에 있는 아멜리에를 보는데 글쎄요. 이게 자막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래 좀 착오가 있었는지 영화에서는 8월 30일에 이 뉴스를 보는 걸로 자막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이애나비는 8월 31일에 사망했거든요. 따라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이 영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의 배경은 8월 31일이 맞습니다. 8월 31일 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8월의 마지막이 되면 8월과 그리고 9월 사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때가 되면 저는 아멜리에를 떠올립니다. 저의 달력 안에는 이 날은 아멜리에의 날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 있겠죠, 있겠죠. 이거 좀 오래됐잖아요. 25년 됐어요. 올해가 25주년 되는 해인데. 그래서 못 보고 지나친 분들,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 이건 봐야 한다. 예. 네. 이거 봐야 한다. 이거 일단 보고 얘기하자.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작품 리스트 안에 아멜리에도 있습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2021년 영화죠. 스펜서에서 All I Need Is a Miracle, 마이크 앤드 메커닉스의 노래였습니다. 바로 이 스펜서가 다이애나 스펜서에서 따온 제목이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야기고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마도 다이애나 스펜서의 아주 행복했던 몇 안 되는 왕세자비가 된 뒤에 행복했던 몇 안 되는 순간으로 짐작된 어떤 장면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또한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아니라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일종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순간이었죠. 파블로 라라인 감독

신작 안 나오나요? 저이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칠레 감독이고요. 유명인들의 전기 영화를 자기 방식대로 만드는 감독입니다. 제키, 제클린 케네디, 예, 영화. 그 제키에서는 나탈리 포트만이 그 제클린 케네디를 연기했고, 이 스펜서에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연기했고,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는 마리아에 출연했죠. 마리아 칼라스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세 편의 전기 영화가 마치 3부작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파블로 라라인의 전기 영화 3부작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꼭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게 네루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루다.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시인 네루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주연을 맡거든요.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네루다를 쫓는 그런 역할인데, 네루다는 이제 망명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설정이 좀 재밌는 게,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 뭐랄까, 약간 네루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느껴지게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루다가 만들어낸 인물이 네루다를 쫓고 있는 것과 같은 스토리텔링이랄까? 네루다 저 영화 보고 완전히, 예, 완전히 홀딱 반했습니다. 제키, 스펜서, 마리아, 물론 너무 좋지만, 저에게 파블로 라라인의 최고 작품은, 네루다.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바로 그 파블로 라라인의 스펜서에 등장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소식이 아멜리에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다가 새삼 놀란 게,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당시의 나이가 36세네요. 와, 정말 젊었네요. 46세도 아니고 36세였습니다. 근데 또 오늘, 그러니까 9월 1일은 장진영 배우께서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잖아요. 2009년 9월 1일에. 또 장진영 배우의 그 세상 떠날 당시의 나이는 또 38세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36세, 장진영 배우는 38세.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세상을 떠난 건지 이렇게 좀 숫자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의 출연작 세 편, 떠올렸고, 거기서 한 곡씩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시작은 오버 더 레인보에서 주디 갈란드의 오버 더 레인보.

장진영 배우께서 출연한 영화 세 편에서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2002년 영화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오버 더 레인보우, 주디 갈란드의 노래, 그리고 2003년 영화 국화꽃 향기에서는 존 마크의 시그널 힐, 그리고 2006년 영화로는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됐죠. 연애

0: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서는 돈데보이 티시 이노우사의 노래였습니다. 성은 씨께서는 요즘 제가 카페인에 민감해서 그 좋아하던 커피를 줄였고요. 마신다면 디카페인으로 마셔야 수면이 유지가 돼요.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캐모마일 티를 저녁에 마십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엄청 부러워요. 수면의 과학이란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토리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목이 수면의 과학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보면 좋은 영화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제목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고요. 샬록 갱스브루하고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정리하기가 힘든 사랑 이야기인 것이 감독이 미셸 공들이에요. 그의 작품이 늘 그렇듯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아 수면의 과학은 말이야 이런 얘기야 라고 이렇게 말로 정리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난해한 영화라거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봐야만 알 수 있는 영화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셸 공드리의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마치 웨스 앤더슨의 모든 영화가 그러한 것처럼 미셸 공드리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어중간한 평가가 별로 없죠. 저는 뭐 웨스 앤더슨도 미셸 공드리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2016년 딱 1년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 할 때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미셸 공드리 특별전 하면서 미셸 공드리를 한국에 한번 모시고 싶다. 이게 저의 그 목표였거든요. 저의 버킷리스트 프로그래머로서 하지만 뭐 시작도 못 해봤네요. 성은 씨가 그래도 영화 꽤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면의 과학을 아직 못 보셨나 봐요. 이거 취향에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수면의 과학. 이거 저는 너무 귀여운 영화라고 생각하는 작품이거든요. 수면의 과학. 물론 그거 본다고 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수면을 잘하게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 영화입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수면의 과학에서 노래 하나 준비하면서 미셸 공드리의 사랑 영화, 미셸 공드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 영화 세 편의 노래를 한번 쭉 이어볼게요. 시작은 수면의 과학입니다.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과 출연진들이 함께 부른 If You Rescue Me.
1: So Stéphane Mirou, we have a little surprise for you to do.
2: No.
1: A song for her.

미셸 공드리 감독의 사랑 영화 세 편에서 음악을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수면의 과학에서 If You Rescue Me, 그리고 무드 인디고에서 The Rest of My Life. 이 노래는 에트엔 체리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 Eternal Sunshine에서 Everybody's Got a Run Sometimes, 백의 노래였습니다. 보통 Eternal Sunshine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될 텐데 미셸 공드리의 세계에 그 다음 영화를 고른다면 수면의 과학, 네, 미셸 공드리 중급자편, 네, 수면의 과학도 괜찮았다 그러면 무드 인디고, 네, 상급자편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드 인디고가 조금 더 자유로운 스토리텔링이라 어떤 분께는 좀 되게 산만하거나 난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터널 선샤인, 오 너무 좋아. 그러면 수면의 과학, 오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무드 인디고. 저는 그 단계가 좋은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보자마자 내 취향이야 바로 그냥 취향에 맞아버린 분들은 그 순서와 상관없겠지만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랜만에 한번 같이 듣고 싶었습니다. 히토토요의 히토시안이라는 노래인데 히토시안이 뭐 한 가지 생각 아니면 뭐 한 번의 생각, 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노래는 2003년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영화에 쓰였어요. 아사노 타다노부가 나오는 카페 리미에르의 이 히토토요의 히토시안이라는 노래가 쓰였는데 이 노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이 가사도 잘 모르면서 가끔 이 노래 이렇게 운전할 때 선곡하고는 해요. 이 히토토요 노래를 부른 히토토요는 영화 카페 리미에르에 직접 출연하고 있죠. 히토시안.

昨日は一枚一枚剥がされたあなたにです。傷つきやすい私になれた。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제 한 남자 만났어. 그 눈빛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 술잔이 몇 잔도 울기 전까지 몰랐지. 그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 회사 가기 싫지만 퇴근한 뒤 아내와 아기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드는 기쁜 책임감. 그를 일으켜 세우고 또 힘내게 하지. 장남이라고 했던 것 같아. 부모님께 걸려온 전화 통명서를 받아 철없을 적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지금도 착한 아들 노릇이 안 된다면서 나는 어떻냐고 물었어. 겪어봐서 안다면서 한편으론 날 부러워했지. 그는 나처럼 살고 싶었어. 10년 전까지 그는 꿈꿨지. 최고의 기타리스트.
1: 먼지 쌓인 기타, 먼지 쌓인 건반, 먼지 쌓인 드럼스틱. 거기에 뭘 걸었었는지 당신은 알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골든뮤직 음악의 발견.
1: Just like we used to do it, but a little bit different.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

0: 같다. 휴, 그냥 불과 아침잡초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맘때가 제철인 과일 중 하나, 바로 무화과죠.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인데요. 이름과는 달리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화과를 반으로 잘라보면 안쪽에 작은 알갱이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 아주 작은 꽃들이 가득 피어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작은 꽃들이 피어나 우리가 먹는 무화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데요. 자, 이제 9월이 시작됐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 시간만 이렇게 갔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1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건의 가을의 만나였어요. 아, 어제까지만 해도 8월이었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딱 9월 1일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진짜 가을이 오고 그런 것 같네요. 공기는 아직 좀 덥기는 한데 이제 차근차근 또 차가워질 테니까 아, 어떡하죠? 저는 벌써부터 겨울이 두려워지네요. 올여름이 특히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겨울도 왠지 더 추울 것 같은데 우리 건강관리 미리미리 잘 하자고요. 네, 새 아침 모닝루트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이제 9월이 시작된 만큼 이번 주부터는 또 9월의 노래들로 함께 할 겁니다. 오래전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딱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이 코너를 통해서 같이 추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Walk it, walk it.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0: 현대산업개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345번님, AS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해서 아침부터 바쁘네요. 창원에서 삼척 가는 길 현풍휴게소에서 글 보냅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볼게요 하셨는데요. AS 업무라고 하시면 어떤 제품 같은 거를 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근데 이렇게 멀리 가시는 걸 보니까 일반 전자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고생하시네요. 현풍휴게소면 아직 갈 길이 꽤 남으셨죠. 네,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0924번님입니다. 저는 고3이에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학교까지 1시간쯤 걸리는데 이 길을 6년째 가고 있네요. 멀리까지 학교를 다니는 저를 위해 아침마다 고생하시는 엄마께 생신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신여사 많이 사랑합니다. 아들이 하셨네요. 신여사님 우선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다 아들과 함께하는 날들도 꽤나 기쁠 것 같습니다. 이제 고3이면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두 분 다 끝까지 화이팅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4284번님 새싹이십니다. 저는 친구랑 산에 가려고 출발합니다. 새벽에 라디오 듣는 건 처음인데 참 좋네요. 가을 되면 산에 갈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 종종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또 여름에 산 다닌다는 그런 맛도 따로 있고 또 가을 산의 느낌은 뭐 워낙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슬슬 단풍도 들지 않을까요? 그때 더 자주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물론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승호님은요. 처음으로 메시지 보내는 3개월 차 택시 기사입니다. 운행하다가 가게 이름이 빵글빵글인 곳을 발견하고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미니로는 사진 업로드가 안 되네요. 반가운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신청곡은 거북이 빙고예요. 아, 승호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마음만으로도 사진을 받은 걸로 할게요. 이런 거를 또 남겨주시다니. 택시 기사이시면 이제 3개월 차 적응은 좀 되셨나요? 부디 오늘은 마음이 예쁜 승객들만 많이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예요.

거북이의 빙고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7915번님, 5889번님이 이 아침에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였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4284번님, 이승호님께는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볼까요? 8666번님, 새싹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작업의 특성상 노트북 화면을 봐야 할 일이 많은데 눈이 아파서 작업 중간중간 눈 감고 라디오 듣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그렇게 문자도 하나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아유, 벌써부터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이른 시간에 시작하시네요. 맞아요. 중간중간 쉬어주는 거 꼭 필요하죠.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꼭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정신부터 좀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체력도 체력이고요. 잘하셨어요. 5326번님은요. 2008년 이후 사회에서 만난 아빠들의 모임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수능 원서를 쓰고 수시를 준비하는 나이가 됐네요. 그러는 사이 아빠들은 이제 반백살. 얼마 전엔 같이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이 인연 오래오래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 보통 어머니들의 조리원 동기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빠들도 이런 모임을 또 만드는군요. 하긴 그렇게 공감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같이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행까지 같이 다녀오신 거면 정말 이제는 찐 친이 된 거겠죠. 저희 부모님 어머니도 저는 그 친구랑은 정작 조금 사이가 멀어졌는데 어머니들끼리는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좀 마음이 싱숭생숭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5519번님은요. 영디, 제가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화면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의 이름이 떠서 등치기를 하면서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할 전화를 저한테 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늦잠 실패.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유독 피곤하네요. 유유 하셨습니다. 어쩌면 좋죠? 진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지금 뜨면 안 되는 이름인데 하면서 그게 떴다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 온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 하고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얼마나 또 깜짝 놀라셨을까요? 오늘 또 잘 버티시고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도 계시네요. 배기명님은요. 휴가라서 침대에서 들어요.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늦지막이 일어나 대청소를 해볼까 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요. 제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도 함께 씻어내고 싶네요. 신청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입니다. 아, 또 이렇게 휴가를 유유자적 또 여유롭게 보내는 그런 맛도 있죠. 어디를 놀러가서 휴가를 내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집안일 한번 해볼까 하고 그 대청소를 마쳤을 때그 뿌듯함. 오늘 휴가 쓰길 잘했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여유 누리시고 또 청소 꼭 성공하세요. 네, 미루지 마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달력은 오늘부터 9월인데요.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여름 더위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남 북부 쪽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도는 저녁까지 최대 60mm의 비가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 제주도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도 충청 이남지방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3년 전인 2013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2008년 방화 화재로 손상됐던 숭례문이 5년간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됐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세상을 떠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신인 그룹

보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바로 2013년이었는데요. 그해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떤 노래를 듣고 또 흥얼거렸을까요? 2026년의 9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9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9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13년 전인 2013년 9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아, 2013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네요. 2012학번, 1, 2학번이니까요. 오, 그러면은 진짜 오래된 건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2013년에 데뷔했을 때 본인들이 월드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물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겠지만 그때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본인들이 상상을 했을지 그것도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저도 이때는 제가 아나운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참 사람 일이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슈퍼스타 K3에서 2개월로 이름을 알렸던 김예림 씨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독특하고 몽환적인 음색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그 후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9월에 발표한 노래가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보이스였습니다. 이 곡은 헤어진 연인의 목소리를 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내용인데요. 김예림의 섬세하고 쓸쓸한 보컬에 스윙스의 강렬한 랩이 더해져서 더 인상적인 곡이었죠.

이 곡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서유와 매드클라운이 함께한 착해 빠졌어인데요. 사랑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그 착함 때문에 상처받은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사실 서유씨 하면 콜라보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듀엣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착해 빠졌어는 그 시작점에 있는 노래인데요. 맑고 청아한 소유의 목소리와 날카롭고 빠른 매드클라운의 랩이 극명한 대비를 이뤄서 노래 가사와 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또 노래방만 갔다 하면 이 노래 열창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발표된 것도 2013년 9월이었습니다. 삐딱하게는 단순히 성격이 삐딱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고 세상에 더 반항적으로 굴게 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멜로디만 들으면 미친 듯이 놀아보자 라는 느낌이지만 가사를 들어보면 너무 공허한 느낌이라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어요.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방금 함께한 세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삐딱하게를 원하실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제가 제 고집과 욕심을 좀 부려볼게요. 제가 2개월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넘버원은 종종 듣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됐으니까 분위기 있는 곡으로 가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스윙스가 피처링한 김예림의 보이스 듣고 올게요.

재조리돼 난 애기도 아닌데 넌 맨날 이랬지 baby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널까봐 maybe 뒤를 돌아봐 아무도 없어 oh my gosh 난 어이없단 듯

스윙스 피처링의 김예림, 보이스 함께 하셨고요.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 9월에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원더걸스로 활동했던 선미 씨가 솔로 가수로 데뷔한 것도 2013년 이맘때였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솔로 데뷔곡인 24시간이 모자라인데요. 제목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노래하는 곡이에요. 당시에 선미 씨는 핑크색 단발머리에 옅은 화장 그리고 맨발로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소녀가 사랑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여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 대성공이었죠?

엑소를 최정상 아이돌 반열에 올려놓은 곡, 2013년의 메가 히트곡 으르렁이 큰 사랑을 받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으르렁거린다 라고 위트있게 표현한 곡인데요. 이 노래 뮤비도 정말 압권이었죠. 딱딱 맞아떨어지는 군무, 또 스냅백을 활용한 안무를 선보였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안무를 따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교복을 입고 으르렁을 부르던 엑소의 모습 추억하면서 노래 좀 더 즐겨볼게요.

2013년 데뷔한 5인조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다시 만날 수 없는 권리세 씨가 함께했던 팀이기도 한데요. 당시 레이디스 코드는 지금 흐르고 있는 예뻐 예뻐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노래는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경쾌한 댄스곡이고요. 제목처럼 내가 제일 예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멤버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밝은 에너지가 더해져서 노래의 매력이 한층 더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노래 좀 더 함께 하시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 곡 듣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작가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엑소는 제가 SM 소속 가수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 다음 세대 아이돌 그룹이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으르렁이 유행했을 때도 노래 좋다, 퍼포먼스 잘하네 그랬는데 최근에 어느 시상식에서 엑소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이 곡을 이 무대를 선보였는데 우와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래가는 그룹에는 이유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할게요.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0: 입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4894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와,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 이런 게 근육통이구나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쑤신 거 있죠? 참고로 저는 48년 동안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근육통이 너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1년치 등록했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 저와의 운동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길 바라면서 빅뱅에 하루하루 예약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잘하셨어요. 일단 진짜 잘하셨고요. 혼자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부디 1년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이 근육통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뭘 위해서 하나 싶은데, 나중에는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없으면은 내가 좀 덜 했나? 뭘 잘못했나? 좀 허전한데 막 싶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막 김종국 씨처럼 아, 운동된다, 아, 맛있다 이런 정도의 경지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은 진짜 잘하신 일입니다. 꼭 꾸준히 끝까지 성공하세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빅뱅의 하루하루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새로운 자신과의 약속 하나쯤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진도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9월의 첫날이에요. 9월과 함께 2학기 개강을 맞이하는 대학생들도 많겠죠. 새로운 수업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고 계실까요? 우리도 캠퍼스 청춘들을 따라서 2학기 기분 한번 내보는 건 어떠실까요? 대학생들이 2학기 시간표를 새로 짜듯이 남은 2026년의 시간표를 우리도 다시 짜보는 겁니다. 올해 초에 세워뒀다가 슬쩍 미뤄뒀던 계획도 하다가 흐지부지 된 일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거죠. 아직 2026년이 4개월이나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표로 이 빈칸들 차근차근 하나씩 꼼꼼하게 채워가 보자고요.

0: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월이 시작됐어요. 화요일. 오늘 서울 지역엔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찾아와 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정님이 아, 벌써 9월의 첫날이네요. 테디. 테디의 9월 목표는 뭔가요? 저는 진짜 운동을 시작해볼까 봐요. 일단 걷기 운동부터 하세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예, 몸을 움직여서 체력이 좀 올라와야 그 다음 것들이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정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정은정님. 도대체 제 8개월 동안 저 8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울적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전에 소소하게 하나씩 실천해야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분 좋게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화이팅. 1068번님이 깍! 저 내년에 1월에 결혼하는데 올해가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갑자기 너무 떨린다. 떨리겠다. 미리 한 1년 전 뭐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식장 같은 거. 그래서 잊고 있다가 왠지 딱 다가오면 확 떨리죠. 준비 잘 하시고요. 이경희님이 와이퍼가 오늘 벌받는 날이네요. 비가 너무 와요. 비가 지금 많이 내리는 지역 있죠. 저도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좀 쏟아지다 말다 하던데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자, 비 오는 화요일 9월의 첫날 그래도 쨍쨍하게 달려봅니다. 2시간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겔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4부 새롭게 시작한 코너죠. 문학작품 속의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그우먼 허한나 씨 나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대리, 노무법인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슬립,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도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혈액순환

0: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9분 34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
2: 달력은 9월로 넘어갔고요. 설악산 대청봉에는 첫 단풍이 관측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름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월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지금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 남서부, 강원 남부, 충남 북부로는 일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들이 있고요. 이달 지역으로는 최대 60mm,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강원도는 일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부산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전주 33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도 많이 무덥겠고요. 폭염 속에 남부 제주도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밤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립니다. 신의 영역 뽑아봐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 맞춰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행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목소리 듣고 누군지 맞춰야 돼요. 그 사람 이름 맞춰야 됩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도련님 내 글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야박한 데가 있네. 그 미국 양반은 응? 짜장면도 배불게 먹이주고 그 만두도 사주더만.
2: 저놈은 사당나고가 그렇고는 타고 싶은 거야?
1: 아이고 패스야. 내가 저 타면 뭐하겠노. 아이고 가슴만 벌렁벌렁하니 재미만 있겠지. 아이고 패스야. 나는
2: 안 됐는데.
1: 에이 그거 주물딱거리지 마. 없어 못 딱 살 거 아니면 얘. 아이 감싸 감싸. 나 안 파는 맛이.
3: 저들의 구린내 나는 오장육부를 최후의 핵 폐기장으로 삼아 마침내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동. 똑바로 안 들어 이것들아.
0: 어이 사투리 연기를 어쩜 이렇게 잘하시나.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1등 정답자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 문자가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670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구문이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운 영역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 5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분을 영화 기생충으로 이제 알게 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터폰 너머에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딱 등장했을 때, 야 이때 긴장감 그냥 최고죠. 이제는 뭐 신스틸러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배우 누구일까요? 아,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분 정말 연기 진짜 끝났어요. 진짜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여기 OST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김현지 위스키 온 더 락.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김현지 위스키 온 더 락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이정은이었습니다. 김신영 씨라고 신디라고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사투리 연기 뭐 신디도 장인이라 가지고 아이 참 예, 그래서 오답이 많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0: 정확하게 들어볼까요?
1: 들었는데 그래 안 봤는데 사람이 좀 야박한 데가 있네. 그 미국 양반은 응? 짜장면도 배부르게 먹이주고 그 만두도 사주더만.
2: 저는 뭐 세당가구가 그렇고는 타고 싶은 거야?
1: 아이고 패스야. 내가 저 타면 뭐하겠노. 아이고 가슴만 벌렁벌렁하니 재미만 있겠지.
0: 예.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정원님이 경상도 사실 때 약간 좀 있어요. 만두도 있겠지. 만두인데. 예, 그런 걸로 이제 신디랑 좀 차이가 있죠. 신디는 진짜 찐이니까. 박창희님이 정답 이정은 우리들의 블루스 조명가게 등등 다양한 캐릭터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와, 너무 집중도 있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늘 빠져들게 됩니다. 9813번님이 이정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경주 기행 너무 재밌게 봤어요. 눈물도 나고 엄마 생각 나더라고요. 경주 기행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이고 이정은, 공효진, 박소담 씨 등이 이제 출연을 했고요. 26일날 저번 달 예, 26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극장에 있을걸요? 예, 하고 있죠. 재밌다고 하던데. 자,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 쏩니다. 오늘 축구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34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역대급 꿀 알바 봄. 래퍼 스눕독이 자신의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전 세계를 돌며 아이스크림 맛을 평가할 직원을 뽑고 있는데요, 월급이 무려 1370만원이래요 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지원해보고 싶어요. 저도 지지 않을 자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직무라고 합니다. 여행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월급까지 1000만원 넘게 받는 이런 진짜 꿀 직업이 없는데 지원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원자 많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꽤나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내공이 세야 될 것 같은데. 3422번님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저희도 드립니다. 6337님이 어제 소녀시대 유리가 SM 퇴사한 거 봄. 어제 일자로 19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했다고 해요. SNS에서 최근에 한 가장 비싼 소비가 뭐냐라는 팬들의 질문에 저를 위해서 일해주신 SM 직원분들께 한 작별 선물이에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음 따뜻한 유리씨,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주변 사람 챙기는 거 쉽지 않은데 이 마지막에 또 이별할 때 챙기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 마음이 크신 분 같아요. 유리씨 더 큰 활동 하실 것 같습니다. 6337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효리수 스키비디 듣고 올게요.

0: ready.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그리스 스키비디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뽐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6950번님이 요즘 유행 중인 구글 타임라인 봄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이동 기록을 보는 건데요.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타임라인을 보니까 전 세계를 바쁘게 돌아다녔더라고요. 크크크. 어제도 여자친구랑 결혼 전 신혼여행을 떠났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봤는데 일단 뭐 빠니보틀의 타임라인은 와 너무 먼 거리를 바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진짜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세계를 1년 안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나 싶기도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유가 된다면 예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신혼여행 미리 갔다 가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6950번님 곰돌이 모양 젤 1000만도 곧 돌파할 것 같아요. 저도 얼른 보러 가야겠어요. 아 이게 또 그 4D나 IMAX 뭐 이런 거 보시려고 예, 일반 극장 안 찾으신 분들도 이제 못 참고 보기 시작했나 봐요. 확 속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화관에서. 4511번님 짜장맛 라면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9813번님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배우 앤서니 호킨스가 89세 나이에 클래식 음반 발매한 거 봄? 그 나이에도 대단한 도전을 하고 존경스럽네요. 저는 뭐하고 사는 걸까요? 아 이게 또 그간의 취미로 하셨어도 일단 앤서니 호킨스 배우가 몇십 년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보다 어쩌면 내공이 더 쌓인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신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존경합니다. 양들의 침묵 대박인데 다시 한번 볼까? 거기도 음악 좋거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

0: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은 첫 곡 첫 소절 듣고 와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싶어서요.
2: 맞아요.
3: 네, 오늘도 비가 오면서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고장차 소식이 유난히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또 시흥에서 도리까지 지체인데 도리 부근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하고 있고요. 또 시흥 휴게소 부근 5차로에도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판교에서 서초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남사 일대가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도 홍지문터널 끝차로에 고장차가 생겨서 종암동부터 연희램프까지 좀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뒤쪽으로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다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비슷하게 정체인데 서쪽으로는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동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 리포터 이제 9월 시작이에요. 네. 진짜 올해가 딱 네 달 남았는데 시간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1: 진짜 너무 빨라요.
0: 아하, 남은 시간 동안 뭐 계획한 게 있나요?
1: 아, 저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딱 그저께 제가 9월부터는 이걸 해야지 하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0: 뭐예요?
1: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사 시험을 좀 보고 싶어서
0: 우와.
1: 제가 문제집을 샀어요.
0: 오.
1: 과연 첫 장을 언제 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0: 야.
1: 일단은 10월과 11월 시험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1: 네.
0: 아, 멋있다. 한국사 시험.
1: 아, 요즘 좀 뭔가 공부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0: 와,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와, 멋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애가 요즘에 자꾸 역사를 물어보는데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0: 와,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이러면 같이 발전되고 좋겠다.
1: 네.
0: 시험 얼른 잘 보셔가지고 김지현 쌤 못지않은
1: 네.
0: 멋진 역사학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민정 리포터와 함께 깨알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 때 24시간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오,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요?
1: 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부터 층간소음 대화형 자동상담 챗봇 서비스 시작합니다.
0: 아하.
1: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소음 측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야간이나 휴일에는 상담이 어려워서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0: 아, 좋네요. 근데 챗봇 이 서비스에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줄까요?
1: 네, 예를 들어서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힘들어요. 또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어요. 처럼 이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어떤 소음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또 상담이나 중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 상담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연결돼서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 예, 이거 많이 속상해서 전화 그 챗봇한테 연결할 텐데 뻔한 대답 해주면 화날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층간소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래도 24시간 챗봇 서비스 이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아, 도대체 지금 무슨 역인가 확인을 하고 싶어도 도착역 이름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으셨죠.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0: 조금 개선된다고 합니다.
1: 이 지하철이 이제 사람이 많을 때 여기름 가려질 때 꽤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이제 개선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에는 승객의 분비면 역 이름을 확인하기 어렵다, 스크린 도어마다 역명을 표시해달라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가 됐는데요. 네. 실제로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철 하차역 안내와 관련한 민원이 매년 6천 건에서 9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1: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었던 거네요.
0: 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내 도착역 안내 표지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동차 한 칸을 기준으로 가동문과 비상문 등 총 16곳에서 도착 역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또 열차 안에 객실 안내 표시기에도 도착 역명이 화면 상단에 항상 표시가 되도록 표출 방식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열차 내에 사람이 많아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어느 역에 있는지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역사와 전동차를 대상으로만 추진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 네, 출근길에 막 졸다가 깼는데 무슨 역인지 안 보이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불편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9월은 9월인가 봐요. 가을은 가을은 빨간색. 어허. 벌써 설악산에 단풍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방금 부르신 건 동요인가요?
0: 맞아요.
1: 오, 난 처음 들어봐, 동요. 귀엽다. 그러니까요, 곽지연 리포터가 안 그래도 단풍 얘기 하긴 했는데 날씨가 아직 여름 날씨 같아요. 설악산에는 가을이에요?
0: 네, 이 설악산은 국내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표적인 산악지역인데요. 최근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대청봉 일대 기온이 16도 안팎을 기록하고 일교차도 커지면서요, 일부 나뭇잎이 노랗고 붉게 물들기 시작한 건데요. 다만 기상청 기준으로는 산의 20% 정도가 물들어야 첫 단풍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첫 단풍은 아니고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그럼 9월 중순 이후에 이제 설악산 가면 딱 좋겠네요.
0: 네, 마침 속초가요, 2026 강원 방문의 해 9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시작하시면 딱 좋은데요. 먼저 설악산에서 가을 산행을 즐긴 뒤 내려오면 약 2.7km 길이의 산책로 설악 향기로가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등이 도정돼 있어서 등산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설악의 풍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충분히 걸은 뒤에는 척산 온천에서 피로 좀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코스로 이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닭강정과 해산물 등 지역 먹거리까지 즐겨주면 속초 여행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1: 네, 올 가을에는요, 단풍이 물드는 설악산에서 가을도 만끽하시고 맛있는 또 속초 먹거리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시길 바라요.
0: 지연님이요, 지하철에 사람 많으면 정말 어디 역인지 몰라서 지나칠 뻔한 적도 많아요. 개선된다니 다행이네요.
1: 8743번님이 윗집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층간소음 상담봇 너무 좋네요. 이용해 볼게요.
0: 네, 이수키님은요, 벌써 단풍이라고요? 올 가을에는 꼭 단풍 구경 가야겠어요.
1: 단풍 구경 갈 여유가 참 쉽지가 않아요.
0: 맞아요.
1: 하지만 이 계절, 이 더운 날 지나고 나서 만끽하려면 좀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할게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반반. 9월달 첫 번째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새벽 출근한 지 어느덧 4개월째예요. 양주에서 은평구로 출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어요. 오늘은 꼭 테디랑 퀴즈 풀고 힘 얻고 싶어요. 반발한 퀴즈 도전 하셨습니다. 어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바짝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저는 지금 양주에 살고 있는 안인숙이라고 합니다.
0: 지금 이름 말씀하실까 말까 고민했죠?
1: 네.
0: 인숙님 반갑습니다. 양주에서 네. 은평구로 출근, 몇 시간 걸려요 이러면?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1: 새벽에 출근해서 거의 집에서 한 4시 반쯤 정도에 나오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한 시간 조금, 네, 거의 한 시간 넘지는 않고 한 시간 간당간당하게.
0: 한 시간 정도?
1: 네.
0: 그렇군요. 일찍부터 이렇게 출근을 하시게 됐네요.
1: 네.
0: 4개월째 어떻게 할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1: 갈수록 더 죽을

0: 오, 하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1: 디자이너시니군요.
0: 디자이너라기보다 제가 직접 미싱을 하기 때문에
1: 어머,
0: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나오게 됐거든요.
1: 재단? 오,
0: 네.
1: 아니 이거 어려운 거, 그 자격증 따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 재단사신 건가요, 그러면?
0: 재단은 남편이 하고요. 저는 이제 옷을 만드는 미싱만 하거든요.
1: 나다 틀리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남편분과 같이 출근하시는 건가요?
0: 네, 거의 뭐 잠잘 때나 숨을 쉬고 있을 때나 안 쉬고 있을 때나 늘 붙어 있어요.
1: 세상에, 세상에. 어, 대단하시네. 사이는 두분 좋으시죠?
0: 네.
1: 어허. 이런 거 물어볼 때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을까지 같이 하면 또 이렇게 뭐랄까 좀 단점도 보이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셔가지고 좀
0: 네,
1: 조심스러웠습니다만.
0: 있는데요. 거의 지금은 한 이제 8년 정도 돼가니까, 요즘에는 뭐 싸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아주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 계시네요.
0: 네.
1: 이지영님이 9월 첫날 만점 갑시대 하시면서 하트 보내주셨는데, 반반한 퀴즈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0: 요즘에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반도 맞출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
1: 아, 반을 목표로 가시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0: 네.
1: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수 있어요.
0: 네.
1: 네, 준비되셨죠?
0: 네.
1: 들어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25 곱하기 3은?
0: 75.
1: 이 노래의 원곡 가수는 난 차라리 웃고.
0: 이만산.
1: 사자성어입니다. 손뼉을 치며 크게 환호하는 모습. 박수. 아, 박수. 두
0: 무당?
1: 글자. 아, 패스, 패스, 패스.
0: 패스.
1: 9월을 영어로 하면?
0: 9월.
1: 9월.
0: September.
1: 엔화는 어느 나라 돈일까요?
0: 일본.
1: 차범근 선수의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별명 갈색?
0: 패스.
1: 아, 장사를 시작할 때 하루 중 처음으로 물건이 팔리는 것을 일컫는 순우리말은? 야, 어렵다.
0: 패스.
1: 실례합니다. 이 유행어가 나온 김혜경 씨 주연의 드라마 제목 서울?
0: 뚝배기.
1: 속담, 이것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에서 이것은?
0: 이것은
1: 시간과 관련 있어, 시간.
0: 패스.
1: 패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0: 울릉도?
1: 아니야, 아니야.
0: 제주도?
1: 아니야.
0: 패스.
1: 어려웠다, 어려웠어. 어떻게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0: 안 됐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잠깐만,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하나, 다섯 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와!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아, 문제 진짜 어려웠죠.
0: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연결하기 전에, 저거 한 8문제 나 맞출 수 있겠는데 했는데, 안 되네요, 막상 되니까.
1: 막상 하나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쫙 연달아 생각 안 나는, 아, 그런
0: 네,
1: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0: 맞아요.
1: 오답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사자성어,
0: 네.
1: 손뼉을 치며 크게 환호하는 모습은 박수 갈채였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선수의 별명은 갈색 폭격기였고요. 장사 시작할 때 처음으로 물건 팔리는 것의 순우리말은 마수거리였습니다. 속담, 이것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세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마라도였어요, 마라도. 아, 어려웠죠, 어려웠죠. 들어도 잘
0: 네.
1: 몰라. 인숙님, 그래도 성공하셨어요. 너무 잘 푸셨어요.
0: 네.
1: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0: 항상, 지금처럼 싸우더라도, 뭐, 서로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남편.
1: 이런 얘기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 꺼낼 때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 생각보다. 인숙님,
0: 맞아요. 네.
1: 아침 출근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0: 저도 감사해요.
1: 네, 저도 늘 응원하는 마음 있습니다. 인숙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0: 네,
1: 네.
0: 그리고 제가 테디를 원래 잘 알았지만

0: 작년에 강화도 행사에서 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1: 아, 그때 오셨군요.
0: 네. 아하. 그래서 올해도 오시면 꼭 갈 거예요.
1: 꼭 신청을 해주세요. 주변에 테디 네. 테디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0: 네,
1: 의견을 꼭 주십시오. 예. 다시 네. 찾아뵈면 인숙님 외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보내드려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마수거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장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걸 마수거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사와 관련된 순우리말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물건을 살 때 값을 받지 않고 기분 좋게 더 얹어주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는 지금 음악 있죠? 계속 정답을 외치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아. 정답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 정답입니다. 한 글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완곡으로 들어야지. 레드벨벳.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0: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물건 살 때 공짜로 조금 더 얹어주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 정답은 바로 덤이었습니다. 전영희님이 정답 덤 덤덤덤덤덤덤 레드벨벳 덤덤 들을 때마다 퀴즈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설레요. 그 그러니까요. 굿모닝의 팬 애청자분들은 또 이 노래가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김지윤님이 덤 굿모닝 FM 입성한 지 이제 일주일 된 새싹인데요. 똑같았던 하루에 행복함을 덤으로 받은 것 같아요. 감동.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덤이 되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덤이 되어 준다면 진짜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두 분 포함해서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발음은 덤으로 안 되네. 성우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을게요. 3부로 돌아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문호 개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어릴 때 6개 국어를 배웠고 철학자 몽테뉴도 라틴어를 구사하는 한유에 둘러싸여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다죠. 역시 금수저를 물어야만 크게 되느냐. 다행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힘을 줍니다. 가난해서 교회 목사님 후원으로 초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9년이나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했지만 14살에 전염병으로 여인 문맹 어머니에게 정직과 호기심을 배웠다며 당당했던 무수저 칸트. 그 이름은 철학사에 영원히 위대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7: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8: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7: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8: 경농이 만듭니다.
9: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0: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은평구 구산동 사는 이민숙입니다. 미용하고 있습니다. 샬롬 머리방. 편안하다는 뜻.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뜻이. 이제 파마 많이 하죠. 파마 염색 다 신경 써야죠. 그중에 신경 쓴다면 커트가 잘 나와야지 머리도 예쁘게 나오니까. 아침 5시에 산에 갔다가 집에 준비하고 여기 오면 8시 40분 정도, 그러니까 9시 오픈해요. 다짐은 항상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예쁘게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즐거운 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 여러분 모두 해버 굿테이.
0: 샬롬하네요.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이민숙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편안한 그 어떤 손님 맞이를 추구하시는 게 목소리에서도 이 템포에서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캄하시고 근데 안에는 이렇게 웃음이 있으신데 말투가 엄청 차분하셔서 듣기가 좋네요. 요즘 보통 뭐 미용실, 헤어샵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민숙님이 이제 머리방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정겹습니다. 동네 주민분들 뭐 사랑방 같은 공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있으면 또 다 모여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누구 머리하러 간대? 하면 따라가가지고 또 옆에서 파마하시는 동안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그 풍경 참 좋습니다. 예, 편안한 아침 되고 계신가요?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전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굿모닝 가족들의 사랑방이죠. 언어유의. 이 사랑방을 지키는 옥희 아니고 옥휘.
2: 네.
0: 옥휘. MBC 이옥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옥휘입니다.
0: 미용실 자주 가시나요?
2: 아, 한 2-3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0: 자주 가시는 편이시네요, 그래도.
2: 네, 저는 또 약간 지저분한 그런 걸 싫어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자르고 싶더라고요.
0: 그리고 또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2: 해야 돼요, 해야 돼요.
0: 그래도 꾸준히 잘 가시는군요.
2: 네.
0: 혹시나 이제 뭐 일을 아나운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일상만 있어. 그러면 좀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2: 일단 길게 기릅니다.
0: 장발이요?
2: 기른 다음에 묶어요.
0: 어디를?
2: 뒤로? 그 뒤에를 뒤로 이렇게 타고 약간 장첸 스타일.
0: 뭐야? 추구미가 뭐야?
2: 그리고 대체? 근육을 딱 키워. 그러면 탁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민소매를 탁.
0: 와. 어깨에 뭐 장미문신 같은 거 하나 할 거예요.
2: 남좌.
0: 아, 느낌이 약간 뽀얗고 근육 많은데 머리 긴 아저씨 있잖아요. 동네 있어. 근데 그런 아저씨 은근히 무서워.
2: 은근히 무서운 아저씨.
0: 착하게 생겼는데 은근히 무서운 아저씨들 있죠.
2: 제 로망. 은근히 무서운 아저씨.
0: 웃으면서 다가오면 약간 부담스럽고.
2: 네.
0: 왜 이래? 추금미가 왜 이래? 메타인지 왜 이렇게 안 돼요?
2: 언젠간 해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아나운서 아니라면서요.
0: 맞아 맞아. 다들 꿈꾸고 있는 추금미가 있어요.
2: 못해 못해. 아나운서여서 못해.
0: 어차피 못하는 거.
2: 네.
0: 자, 언어유의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옛날 옛적에 콩쥐와 팥쥐가 살았습니다.
1: 힝.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비가 올 것 같네.
2: 뭐? 날씨가 꾸물꾸물? 꾸물꾸물이겠지. 그리고 콩쥐 너 비 좀 맞으면 어떻다고? 지금 쉬고 있어 혹시?
1: 팥쥐 언니, 내가 비 맞고 감기 걸리면 집안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괜찮겠어?
2: 뭐? 그럼 안 되지. 그럼 나 오늘 내가 할게. 하여튼 너 도움이 안 된다니까.
1: 맞아, 나는 도움이 안 돼. 아우 바보, 이런 바보.
2: 때리지 마 또.
1: 팥쥐 언니, 그러면 이 밑 빠진 독에 물도 좀 채워주라. 나보다 언니가 잘하잖아.
2: 당연하지, 내가 잘하지. 너랑 비교가 되겠니?
1: 그러니까.
2: 너는 꾸물꾸물거리면서 방해하지 말고 너 저쪽에 가서 쉬고 있어 너.
1: 진짜 에휴, 바보, 이런 바보. 이 바보는 골방에나 가 있어야겠다.
2: 그래, 바보 너 골방에 가 있어.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1: 그래.
2: 잠깐만, 어? 왜 내가 다 너무 힘든데 지금? 어디 갔어? 콩쥐야! 콩쥐야!
3: 아, 콩쥐 사회생활 잘하네.
0: 알고 보니 콩쥐가 못됐어.
3: 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0: 예.
3: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꾸물꾸물 꾸물꾸물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는 조금은 색다른 콩쥐와 팥쥐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꾸물꾸물 꾸물꾸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0: 꾸물꾸물
3: 꾸물꾸물. 자, 날씨가 활짝 개지 않고 몹시 흐려지는 모양을 나타낼 때는
0: 꾸물꾸물이잖아요.
3: 끄가 맞습니다. 꾸물꾸물이 맞습니다.
0: 진짜?
3: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하늘이 꾸물꾸물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이건 의심도 안 하고 꾸물꾸물이었는데.
3: 그렇죠. 오. 정말 오늘 같은 날씨. 오. 하지만 꾸물꾸물이라고 쓰셔야 돼요.
0: 세상에, 세상에.
3: 그러면 이제 꾸물꾸물은 없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0: 아, 있어요 또?
3: 있긴 있어요. 자, 몸을 매우 느리게 자꾸 움직이거나 게으르고 굼뚝에 행동하는 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간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꾸물꾸물과 비슷한 말로 꼬물꼬물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느낌을 나타낼 땐 꼬물꼬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더 작고 여린 느낌을 나타낼 땐 고물고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날씨일 때는 꾸물꾸물이 맞습니다. 행동일 때는 꾸물꾸물. 잘 기억해 주세요.
0: 야, 이거 반드시 기억할게요.
3: 네.
0: 유의할게요.
3: 날씨는 꾸물꾸물이 아니에요.
0: 꾸물이었어, 꾸물.
3: 꾸물.
0: 세상에.
3: 충격적입니다.
0: 최종무님이 오늘 아침 날씨가 참 꾸물꾸물하네요. 맞아요, 그거, 이렇게 써야 돼요.
3: 네, 그거예요.
0: 정확하게 쓰고 계십니다.
3: 그렇습니다. 4563번님이 따라 꾸물꾸물거리지 말고 일어나거라 라고.
0: 근데 아침 날씨가 네. 이렇게 꾸물꾸물할 때는 네. 좀 일어날 때 꿈을 되게 되죠.
3: 그렇죠.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0: 활용 잘했죠?
3: 네, 그렇습니다.
0: 휴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또 배웠습니다.
3: 네.
0: 보내드리면서 노래 뷔의 슬로우 댄싱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3: 안녕.

0: 뷔의 슬로우 댄싱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로 넘어가서는 새 코너예요.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도파민 터지는 문학.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8시 15분 1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처럼 창밖이 까물까물하면 우산을 챙길까 말까 현관 앞에서 꾸물꾸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민 말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지금 태안, 서산, 양주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또 유입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쳐 있겠고요. 강원도는 일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은 남부지방으로도 갑자기 먹구름 몰려오면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로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33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도 많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이렇게 매일 보니까 좋네요.
1: 네, 매일 보니까 좋죠.
0: 그죠, 너무 좋네요.
1: 매일 보니까 좋은 거 어제예요. 오늘도 보니까 좋긴 좋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내일도 뵀으면 좋겠네요.
1: 내일도 세웅 선배한테 그럼 상의를 좀 해보시고.
0: 제가 잘 모르지만 세웅 선배는 흔쾌히 오케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또 양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수색, 폭우에 또 사망, 6,000피입니다.
0: 아, 이제 좀 소식들이 참
1: 그러니까요.
0: 슬픕니다.
1: 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수색입니다.
0: 네팔 이야기입니다. 네.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헬기 수색 작업 어제 이뤄졌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해둔 헬기 1대 등 헬기 2대가 네팔인 안전관리자가 탑승한 상태로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오후에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일부가 근무했던 위어댐 상공 등을 비행하면 현장을 살폈습니다.
0: 네, 그런데 현지에서 이제 헬기 수색 원활하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1: 네, 정부와 두산 에너빌리티, 남동발전 등 한국이 확보한 헬기가 6대라고 하는데요.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네팔 당국의 허가도 잘 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처럼 헬기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육로 수색도 병행을 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헬기가 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요. 네팔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정부 합동 신속 대응 팀 우선 소방청 인원 9명으로 구성된 육로 수색팀을 사고 현장 근처로 보냈습니다. 이 육로 수색팀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계속 이동해서 어제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둔체 지역에 도착했고요. 이후 네팔 당국 허가를 받아 드론 수색도 진행했다고 해요.
0: 네.
1: 수색팀은 해당 지역에서 야간 수경을 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 대홍수 발생 당시 이제 고립됐다가 구조된 우리 국민 9명은 귀국을 했어요.
1: 네.
0: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수색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 네, 대홍수 발생 당시 고립됐다가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들은 귀국을 합니다. 다만 고립 당시에 현지인 직원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홍수 피해 지역에 남았다가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현지에 남기로 했는데요.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수색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0: 네. 네팔 대홍수 참사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죠.
1: 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9명이 아니라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3,0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계속 비가 내리면서 추가 범람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현지에 전문 장비 그리고 역량이 부족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네팔 당국은 홍수 피해가

0: 집중된 지역에 있는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최소 933명의 작업자가 실종됐고 발전소 터널 안에 100여 명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조작업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발전소 터널 안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예, 다 같은 마음으로 구조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폭우에 또 사망입니다.
1: 네, 지난 이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곳곳에서 네.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군요.
0: 네, 지금도 중부지방에는 비 계속 내리는데요. 먼저 그제 새벽 대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밤 대구엔
1: 1시간에 100mm 진짜 많은데.
0: 그렇죠.
1: 실종신고 접수된 곳도 있네요.
0: 네, 지난 이틀 전북 지역에도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새벽 6시 반쯤 전북 정읍에선 논을 살피러 나간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수로에서 실종자의 신발을 발견하고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수중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전북 고창 부안면에서도 6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진행했고요. 지난 이틀 전북 소방본부에 접수된 풍수해 피해 신고는 120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1: 예. 다른 나라 소식도 있습니다. 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네요.
0: 네,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현지 이 시각으로 29일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당초 62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지만요. 이후에 15명 이상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4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0: 그러니까요. 기후전환이.
1: 네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6000피입니다.
1: 어제가 8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네. 7000 회복을 못하고 이제 장을 마감을 했죠.
0: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어제 코스피 전장보다 2.58% 떨어진 6600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준 6500선까지 밀렸는데 서서히 낙폭 회복했고요. 전장보다 0.46% 오른 6820.02로 장 마쳤습니다.
1: 네. 먼저 지수 회복에 영향을 준 건 이제 반도체 주였죠?
0: 그렇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 외국인이 6,400억 원, 기관이 7,90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매도세가 강했지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17% 오른 26만 원에 또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27% 오른 167만 4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1: 네, 그래도 결국 7천 넘어서지 못하고 장을 마무리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0: 네, 코스피 지난 8월 한 달 동안 7천선 회복을 노렸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 전망도 쉽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코스피는 8월과 9월에 평균적으로 가장 약세였다는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 우려까지 불거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은 앞서서 할 일이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1: 네, 위축된 이제 투자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요?
0: 네, 지난 6월 하루 평균 50조 원을 넘어섰던 거래 대금이 지난 8월엔 절반 수준인 26조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고요. 130조 원으로 뚫었던 증시 대기 자금,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릴 수급의 힘이 약해진 건데요. 많은 이들이 관망세에 들어섰고 방향성이 결정된 뒤에야 비로소 움직일 거란 전문가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변수는 더 있죠?
0: 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 당분간 등락을 거듭할 걸로 예상됩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어제 저녁 전해진 소식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구형을 한 거죠. 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다며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아,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0: 언제쯤이면.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기다려야죠. 네.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아델의 Set Fire to the Rain 띄워드리고요. 개그우먼 허한나 그리고 이현수 편집자와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시작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확실히 비 오면서 속도 내려가면서 월요일

기온이었던 어제와 비슷하게 걸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강 서쪽으로 가는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고요. 동쪽으로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면서 지체고,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걸리고요. 다시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초 못가 4차로에 사고 나면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요. 이후로 신갈과 남사 일대 지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기흥에서 신갈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성수 쪽으로도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나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태인의 빨간 책방.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이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들이에요. 문학을 수호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씨, 이렇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작한 저희 코너예요. 그죠? 태인의 빨간 책방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 반응이 좀 핫했어요. 안나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7853님. 지난주 방송 듣고 깔깔 웃었어요. 특히 뺨 때리기 대회 크크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예전에 봤었는데 처음에는요 다른 책을 소개해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0: 그러니까 뺨 때리기가 있는지 몰랐어 저도.
3: 다들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진짜야? 이러면서
0: 막 모른다니까. 많이 모른다니까요.
3: 황당하다고.
0: 또 한솔님도 읽어주시죠. 반응.
4: 네, 6445님. 유튜브에 허감민이 있다면 라디오에는 허태 소리 있다. 어. 태인의 빨간 책방 너무 재밌어요.
0: 야, 허감민에 지금 빗댈 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도 뭐 우리 뭐 할 수는 있잖아요. 아,
2: 뭐 우기면 되죠.
0: 우긴다고? 아니 우겨서 되는 것보다
2: 우겨서
0: 쌓아서 우리 갈 수 있잖아.
4: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2: 한 밟아줘야죠.
0: 그렇지.
4: 어, 밟긴 좀. 같은 팀이에요.
2: 아, 그래요?
4: 네네. 예.
0: 팀이 있어가지고.
2: 예, 가려면 한번 또 아. 예, 쭉쭉 가는 게 낫죠.
0: 아, 서로 한번 밟아주고.
2: 예. 밟혀주고. 서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0: 서로 막 이렇게 가면 예. 안 밟히려고.
2: 북치기 막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 예. 네.
2: 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4: 어, 제가 한몫 해보겠습니다.
0: 예, 우리 한솔 편집자가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첫 시간보다 지금 더 기합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4: 네. 예.
0: 좋습니다. 아, 이런 기합 좋아요. 태인의 빨간 책방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문학 작품 속 한 장면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릴게요. 팍팍팍팍.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4: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0: 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도 극장 상영, 저희가 이제 상황극으로 가거든요. 시작해 봅니다.

0: 여기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젊은 남녀가 모여든 솔로 나라. 사랑에 빠진 한 남자는 오늘도 구애 바쁘다.
1: 옥순이! 나 영철인데! 나 외로워! 솔직히 처음에는 너 내 스타일 아니었거든? 근데 자꾸 네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 나랑 데이트하자!
0: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열리지 않는 문. 영철의 애타는 외침만 솔로 나라에 울려 퍼지던 그때.
2: 짜증 먹는 거 아니야?
1: 어?

0: 옥순! 나와줬구나. 아, 됐다 됐어.
1: 영철, 나 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
0: 뭔데 뭔데? 혹시 너도 나 좋아하고 있었다고?
1: 그게 아니라.
0: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네가 그렇게 딱히 미인은 아닌데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고.
1: 네?
0: 너네 집안 신분도 낮고 교양 없는 것 같지만 뭐? 그래도 그런 거 나 다 뛰어넘을 만큼 너를 진짜 열렬히 사모한다.
1: 그만 그만. 영철 잘 들어, 리슨.
0: 응?
1: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0: 나 처음 봤을 때 괜찮았지? 어땠는데?
1: 넌 거만을 넘어 오만하고.
0: 어?
1: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0: 어?
1: 남의 감정 따윈 안중에도 없고.
0: 뭐?
1: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너처럼 변하기 싫은 남자는 처음이야. 그리고 난 너의 호감을 바란 적이 없어.
0: 뭐? 아, 무슨 소리야? 나 자꾸 쳐다봤잖아. 눈빛 내가 아는데.
1: 그거야, 네 이에 고춧가루가 꼈으니까.
0: 아니잖아 아니잖아. 너 자꾸 내 옆에 앉았잖아.
1: 의자가 거기만 비어 있었으니까.
0: 내가 한 마리 격하게 리액션도 해주고 고개 끄덕여준 거는 그거 뭔데? 그거 뭔데?
1: 목이 뻐근해서 스트레칭한 거야. 나야 일자목이거든. 영철 이제 알았지? 난 단 한 번도,
0: 단 한 번도
1: 너에게 호감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
2: 자, 영철 고독 정식 확정입니다.
0: 아, 사랑 그놈 참 아프다.
3: 아, 서보람님 같은 반응이 많네요. 예, 여기 지금 솔로나라 아니고 약간 쇼미더머니 아니냐, 지금 디스배틀 아니었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나래님이 설마 오만과 편견인가요? 하셨는데, 지금 만나본 작품 제목이 뭔지 이한수 편집자님 발표해 주시죠.
4: 아, 네, 김나래님 정답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1: 오!
3: 저 이 작품 너무 좋아해요.
1: 저는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3: 영화 너무 재밌었죠.
1: 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3: 너무 매력적이에요. 에이. 버전도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던데.
1: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고백 내용이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오만해서.
1: 오만해서?
3: 오만해서.
1: 아, 편견이어서?
3: 아니, 이제 오만했는데 이 오만도 상대방이 봤을 때 편견이었어.
1: 편견이었던 거야.
3: 그치?
4: 맞아요.
1: 근데 이런 그 악담 배틀 이런 장면이 나오나요?
4: 네. 솔직히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맞아. 이제 악담을 그냥 막 해요.
1: 서로 왜 이렇게 이 정도면은 주먹 다짐해야 돼요.
3: 그쵸. 사실 말도 안 섞어야 되는데 말 섞고 있잖아요.
1: 아, 뭐야 이거.
3: 마음이 있어서.
4: 그쵸. 아. 맞아요. 말을 섞지 않고 가족을 이 정도로 사실 모욕했으면, 아, 이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뭔가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1: 아. 아니,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냐고 내 말을 서로.
4: 아,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3: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나가네.
4: 이렇게 이 망한 고백 이 아주 유명한 오만과 편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청혼 장면이에요. 아. 이 작품 속에서 남자 이름은 영철 아니라 다시,
1: 아,
4: 다시 씨고요. 여자의 이름은 옥순 아니라 엘리자베스 베넷입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다시 씨는 정말 사랑에 빠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남자예요.
3: 최악이 최악.
4: 최악인데. 네. 첫 만남부터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 처음 봤는데, 어,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지만 뭐 춤을 같이 추고 싶을 만큼 이쁘지는 않아. 이런 얼평을 딱 해요.
1: 아, 얼평을 해요. 미쳤나봐요.
4: 네. 근데 하필 그 말을 엘리자베스가 딱 들어요. 그래서 저 남자 뭐야? 첫인상 최악. 두 번째, 이제 엘리자베스 언니가 있는데 다시에 또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 둘이 서로 좋아해. 그래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다시가 저 여자는 너랑 안 어울려 이러면서 떼놓습니다.
1: 갑자기.
4: 그 세 번째, 또 이제 어떤 위컴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시가요 사실 정말 나쁜 놈이고요. 아버지 유언도 다 무시하고 제 재산, 앞길 다 막았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잖아요.
1: 그러니까.
4: 사실이라면.
3: 예.
4: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쁜 소문까지 들어서 인상 안 좋은데.
3: 최악인데?
4: 네 번째, 오늘 들으신 청혼. 와서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없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네 가족 별로고 뭐 너는 어떻고 막 이런 최악의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모욕적이니까 사실 이 정도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싫어할 이유가 차고 넘쳐요.
3: 와, 진짜.
1: 네.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좋아하는 조인성 오빠가 너네 집안 최악이야.
4: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아무리 같이 욕해야죠. 아.
3: 너네 집안 최악이야. 조인성 오빠가.
1: 오빠네 집안, 집안은 뭐 좋아요?
3: 너네 집안 별로고 너네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 좋아해서 어쩔 수 없다.
1: 그럼

0: 뭐가?
1: 좀 흔들린다. 좀 흔들린다.
0: 잠시만요.
1: 아, 조금 흔들린다.
0: 부자예요?
2: 엄청난 부자.
1: 엄청난 부자지. 엄청난 부자.
0: 잠깐만. 나 내 달릴 것 같은데.
1: 나는 너 같은 사람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나 너한테 너무 흔들린다.
0: 어?
1: 이거 봐. 이게 묘하다니까.
0: 잠깐 입가에 잠깐 웃음이 나는데?
1: 이게 묘하다니까.
2: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그 경제력과 막 미남이고 그런 재력과 미모를 갖춘 남성인데 네. 이제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딱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 그러니까
2: 나 거절하는 거죠. 단칼에 네. 거절해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여기까지가 딱 책의 중간입니다. 오. 정확하게 중간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 엘리자베스는 이 남자랑 사랑에 빠져요.
0: 어머.
2: 근데 대체 후반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야. 이렇게 최악의 첫인상에서 시작해서 바닥까지 뚫고 들어간 다하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뒤집힌 야. 걸까?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알고 있던 것 중에 무엇이 진실이고 또 오해였을까? 이 모든 과정은 오만과 편견을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아, 너무 재밌다.
1: 여기까지가 벌써 중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2: 네. 맞아요.
0: 재밌다니까요.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1: 재밌어,
2: 저희가
1: 재밌어.
2: 같이 걸음마 해드렸습니다.
1: 맞아,
2: 여기까지.
1: 맞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제목이 오만과 편견.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잖아요.
2: 네.
1: 오만과 편견. 여기 오만은 일단 느껴졌어. 이제 편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2: 네네. 이제 오만은 다하시가 사실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틀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오만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자기가 틀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뭐 다 평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실천까지 막 해요. 저 여자 내 친구랑 안 어울려. 떨어져. 너네 가족 진짜 교양 없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행동했어?
1: 티다 티.
2: 완전 당당하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도 뭐 편견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되게 관찰도 잘하고 사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재치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저 사람을 겪어보고 저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 소문,
1: 그렇지.
2: 내가 관찰한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편견을 쌓으면서 진실을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0: 아, 엘리자베스가 팔랑귀네.
2: 그렇죠. 그렇죠. 네,
0: 팔랑귀네요.
2: 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 나름대로 사람 좀 볼 줄 알거든 하는 이 두 자신만만한 남녀가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아, 너무 좋아.
0: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영화는 키라 나이틀리 나오시잖아요.
1: 그렇죠. 그 버전 보셨군요.
0: 근데 자꾸 그 다하시가 당신은 못생겼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게
1: 캐스팅이 잘못됐네. 캐스팅이 잘못됐어.
0: 그래서 자꾸 언니보다 동생이 조금 이렇게 조금
2: 떨어진다.
0: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니도 물론 예쁘시지만 키라 나이틀리가 너무 예쁜데.
1: 너무 매력적인데.
0: 나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2: 맞아요. 그래서 키이라 나이틀리 배우가 사실 자기 캐스팅 안 될 뻔했다고
0: 그런 인터뷰도 봤어요.
1: 약간 미스캐스팅이네. 너무 아름다우셔. 남윤지님이 꺅 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영국으로 보고 반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다 봤어요. 이제 라디오로도 듣네요 하셨는데 저도 이 연극 봤거든요.
0: 그러니까 오빠가 말씀하신 그 연극 봤나 봐요.
1: 2인극이에요. 2인극.
0: 근데 어떻게 그게 2인극이에요?
1: 그래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인데 이 남배우, 여배우가 각각 한 10역씩 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 언니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1: 언니 역할, 친구 역할,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다 해요.
2: 어머. 와. 여기 근데 인물이 정말 많이 많아요. 나오거든요.
0: 네.
1: 두 명이서 다 하더라고요.
0: 와 멋있다.
1: 대단하더라고요. 네. 또 오만과 편견 저희가 이렇게 문학 작품 빨간 책방 두 번째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태인의 빨간 책방의 한 페이지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문학인 거거든요.
0: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채워줄 페이지는요. 주제는요. 바로 절대 잊을 수 없는 고백 또는 청혼. 오만과 편견 속 남자 주인공 다하시는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에게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청혼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별로여서 또는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는 고백이나 청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동 한복판에서 공개 고백. 그 주인공 바로 저예요 등 대학교과 단톡방에 고백 카톡 남긴 선배 때문에 졸업 때까지 놀림받았어요 등등 고백 받았는데 첫 마디가 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였어요 등등등
1: 이런 고백이 있다고
0: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네.
1: 야, 이 이런
2: 쉽지 않네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
1: 쉽지 않아.
0: 그 너나 좋아하냐 그것도 있잖아요.
1: 나 너.
2: 나 너 좋아하냐.

0: 안나 언니 있으실 것 같아요.
1: 최악의 뭐 그런 게 좀 있다면 아 그런 게 있었다. 이 오빠가 저를 꼬시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모였을 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이제 막 술을 좀 먹다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오빠가 친구들 다 보낸 거야. 단둘이 이렇게
2: 어머.
1: 하고 싶었나 봐요. 대단하다. 얘기도 하고 대담하잖아요. 이 오빠 기특한 거야 나는. 그래서 막 주구장창 술을 막 짜나면서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역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처럼 바로 이마로 테이블 때리면서 기절했어.
2: 아니, 본인의 기량을 체크하지 못하고 안나 씨가 대단한 사람인데 대작하다가
3: 못했다.
1: 그래서 더 최악인 건 제가 이 오빠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빠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친구 뭐 연락처도 모르고 해가지고 이 오빠를 이제 제가 업고 숙박업소에 이제 제 돈 주고 데려다 놓고 이제 저는 저희 집으로 갔죠.
2: 아무 일 없이.
1: 예, 그럼요. 당연하죠.
2: 아, 미안합니다.
1: 라디오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2: 해서는 일이 있었다면.
1: 네네.
2: 문학이 너무 도파민 넘치다 보니까.
1: 또 빨간 책방이니까 할 수 있죠.
2: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1: 놓고.
2: 알겠습니다.
3: 정말 품이 있는 이야기.
2: 그렇네.
3: 품이 있는 마음.
1: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2: 오, 진짜 절제가 있네.
3: 너무 품격 있으시다.
2: 품격 있다.
1: 다행히도 그 오빠가 아담했어요.
2: 계산도 그럼 안나 씨가 하실까요?
1: 제가 했어요.
2: 최악이네.
1: 최악이죠. 진짜 최악이었어요.
3: 최악이네요.
2: 한솔 편집자님은 없어요?
3: 저는 뭐 좀 결이 다른데 이제 저의 오만 사건인데 제가 만두를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남자친구 사귈 때 맨날 남자친구 뭐 먹고 싶어 한솔아 이러면 만두. 항상 만두 이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서 그 친구가 나 사실 근데 만두 너무 안 좋아해서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2: 어머.
3: 저 정말 충격. 왜냐하면 만두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생각 못한 거예요.
2: 야, 이거 오만했네. 오만했어.
1: 오만했죠. 진짜 오만이네.
3: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만보다는 약간 우매한 사건에 가까워.
1: 우매한 사건.
3: 제가 약간 모자란 게 좀 있었어요. 아하. 약간 느린 아이였다. 그런 면에서.
2: 아니, 근데 남을 살펴보는 그 여유나 그 재간은 사실 어릴 때 가지기는 쉽지 않아. 나도 챙기기 힘든데.
1: 아, 그리고 만두를 맛있게 먹었겠죠, 처음에는.
3: 맞아요.
1: 근데 비슷한 저도 있어요. 지금 남편 제가 회를 계속 먹었거든요.
2: 그렇지.
1: 그랬더니 진짜 제발 그만 이러더라고.
2: 회 그만 먹으라고. 자기 먹기 싫다고.
1: 회를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2: 자, 여러분들 이런 사연들 못지 않다 하는 분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바나맛 우유 쏘겠습니다. 사연 지금 도착해 있는 것부터 빨리 소화를 해볼까요 그러면?
1: 3790님 저는 영양사거든요. 회사 직원이 식당에 꽃을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국자를 던지고 싶었어요, 진짜.
2: 아, 일하는 곳에서 맨날 마주쳐야 되는데.
3: 그렇죠. 군의 식당에.
2: 다 보는 데서.
3: 그렇죠.
2: 식판을 들고 와야 되는데 꽃만 들고 왔어.
3: 나 국자 들고 국 푸고 있는데.
1: 그 차라리 나는 그럼 이거 꽃을 식판 위에 올려서 왔으면 어땠을까?
3: 아, 바로 잔반통으로.
2: 어머, 짬이 있네.
1: 바로 나와.
2: 두 분 다. 빡빡하시네요.
1: 오히려 이게 너무 사람 많은 데서 고백하는 거 진짜 고백 공격이에요.
2: 센스가 좀
3: 그쵸.
2: 필요한 부분이네요. 또 소개해 주시죠.
3: 노금미님. 아, 서동효 고백 잊을 수 없어요.
2: 에이?
3: 입사했을 때 같은 동기 오빠가 저 마음에 든다고 다른 애들한테 다 소문을 낸 거예요. 저는 그때 근데 다른 친구랑 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저한테 대놓고 좋아한다 말도 안 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진짜 별로였어요.
2: 이거 진짜 서동이 오고
1: 와, 진짜 별로다 이 오빠. 아니 이렇게 다 소문 내놓고 고백도 안 했다고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뭐 친구들이 뭐 해주기를 원하는 건가?
2: 아니지 본인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지.
1: 이 여자가?
2: 신경 쓰이게 해서.
3: 자연스럽게?
2: 아 이게 잘못. 잘못됐네. 잘못됐어.
1: 아 이건 진짜 여자들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고백이에요.
2: 진짜 별로긴 하다.
3: 고백이 아니다.
2: 고백이 아니지.
3: 존재하지 않는 고백.
1: 그래.
2: 흉흉하다. 흉흉해.
3: 흉흉해.
1: 흉흉한 소문만 도는 거 아니야?

0: 저는 사실 결투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1: 총으로 네.
0: 뭐 칼이든 총이든 싸우자 이거는.
2: 이거 사실상 고백이 아니다.
0: 결판 내야 된다.
2: 결판 내야 된다.
1: 제가 봤을 땐 이 남학생 그 전날 오만과 편견 읽었어. 그래서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적당히
0: 이렇게 감겨들어라.
1: 다하 씨가 감겼잖아요. 아. 그걸 본 것 같은데.
2: 아 잘못됐네. 다하 씨의 최악인 점만. 그렇지. 딱 뽑아서
1: 멋있다
2: 갔네.
1: 이렇게 했나 봐.
2: 예. 아. 안타깝게도 본인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서 예. 예, 결단을 낼 것 같네요. 김미성님이 저도 고백 받았어요. 고백 멘트가 우리 밥 친구 하자. 이거 고백 맞냐고요.
0: 이건 김미성님이 뭔가 헷갈리신 게 아닌가요?
2: 아 고백이 아니었어.
1: 아니었다.
2: 아 정확한 판단.
1: 잠시만요.
2: 한서울 편집자님이
1: 우리 청취자분한테 왜 상처 주세요.
0: 아니 아니 근데 진실은 아셔야 되잖아.
2: 아, 야 완전 티다. 오. 완전 티야.
1: 밥친구하자.
2: 밥친구하자는 고백이 아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밥친구하자가 고백일 수 있나요?
1: 너 되게 잘 먹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너가 널 내가 밥 먹을 때 널 보고 있으면 입맛이 돌아. 이런 느낌이랄까요?
2: 혹은 요 뒤에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저는 고백이라 보는데 우리 밥 친구 하자. 언제나 내가 살게. 아.
1: 언제나 내가 살게.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
0: 그러니까.
2: 요 정도 하면
1: 멈췄던 심장이
2: 뛰었어. 하는 얘긴데. 그냥 밥 친구 하자. 더치페이다.
1: 평생 내가 살게.
2: 밥 친구 각자 먹자.
0: 언제 밥이나 먹자. 뭐 이런 것처럼.
2: 아, 고백이 아니라는 한솔 편집자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 마음이 드네요. 제 스타일이에요. 예. 사연 소개된 지금까지 사연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최악의 고백이 넘치는 흉흉한 굿모닝 FM.
3: 소문이 도는. 예.
1: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토닥토닥. 예, 진짜 힘내세요.
3: 고생하셨어요. 예, 다 받아내시라고. 빨간 책방, 예.
1: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수 편집자님이 시선이 좋네요.
3: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재밌게 무섭게 하세요.
1: 예, 저희 중간중간에 지금 사담 좀 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시선이 있습니다. 예. 유옥주님이 요거 소개 좀 해주시죠.
4: 유옥주님이

0: 남친이 술 마시고 와서는 저랑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엉엉 울어서 제가 그냥 같이 살자 했어요.
1: 아, 귀엽네. 이런 거 귀여워요. 어때요?
0: 상여자. 유옥주님 상여자.
2: 이거는 옥주님 덕분에 에이. 행복한 저기가 된 거지.
0: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잘 살고 계실 것 같아요.
1: 근데 좀 귀엽지 않아요?
0: 근데 원래 좀
1: 남자분이 이렇게까지 못해요.
0: 그렇죠. 품어주고 이렇게.
2: 아, 그거 혹시 이것도 진짜 남자 담은 걸 수도 있어요.
1: 남자분이 이렇게 못해.
2: 자존심을 버린 거잖아요.
1: 이래서 결혼 생각을 못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피하거나 이러는데.
0: 그렇죠.
1: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2: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혼 돈 많이 들까 봐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축의금으로 다 퉁돼요.
1: 아, 뭐 그런 걸 얘기해요.
2: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면 내 동생들도 그래. 언니 나 결혼 비용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대부분은 좀 퉁이 돼. 그러니까 아,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이 맞아요. 얘기예요.
0: 그리고 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지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1: 안소 편지자님 무서운 분이.
2: 아, 튀야 이 사람.
1: 어이 약간 풀리니까.
2: 아니, 얼굴은 약간 만두처럼 네. 생기셨는데.
1: 퍼성퍼성한 줄 알았는데 안에 네. 매콤해.
2: 어, 너무 좋아.
1: 마라맛이었어. 네.
2: 마라만두였어.
1: 좋습니다. 네. 두 분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점점 우리 색깔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정말 빨개지고 있어요. 네네. 자,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0: 네.
1: 여러분,
3: 해버 끝에!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